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카베페 주문.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카베페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월 15일 금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으로 진미령의 아하였습니다. 어휴, 벌써 5월 15일? 네, 그렇죠. 시간은 많은데 만날 사람도 없고 웃을 일도 없고 매 시간이 지루하기만 하면 하루를 보내는 게 너무 힘들죠. 오늘 금요일인데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시간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궁금하고요. 즐거운 주말을 앞둔 오늘 지금부터는 2시간 이 2시간이 후딱 지나갈 수 있는 즐거운 노래들 러브레터와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용성님 사연 주셨어요. 현미 누님, 오늘은 오랜만에 월차를 냈습니다. 아내가 고향인 군산에 가고 싶다고 해서요. 매운 짬뽕과 단팥빵 그리고 어묵까지 먹어야 한다고 하더니 아내가 어제 저녁 굶고 있네요. 이제 출발합니다. 오랜만에 데이트니 아내 원하는 거 다 해줘야겠습니다. 아, 오늘 월차 내고 군산에 가시는 노용성님 부부 데이트 잘하고 오세요. 뭐니 뭐니 해도 그 맛있는 거 먹는 게 예, 참 최고입니다. 가서 고향 음식 먹고 그러면 또 힘이 나겠죠. 노용성님께 커피 한 잔 드릴게요. 김용태님, 3520님, 남진의 가슴 아프게 청해 주셨어요. 아, 오랜만에 듣네요. 좋아요. 9983님께서는 유현상의 여자야 청해 주셨네요. 이어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장성욱님 사연 주셨어요. 현미누님, 제가 휴대폰에 전화번호를 정리했는데요. 543개의 전화번호 중에 지금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이 고작 52명입니다. 오, 그중에 20명은 거래처 사람들이고 직장 사람들이 12명, 가족이 처가까지 다 더해서 13명, 친구가 17명이네요. 다들 저랑 비슷한 건지 제가 적은 건지 헷갈립니다. 아내는 저보다 훨씬 더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52명, 이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자주 연락하고 지내, 지금 연락하고 지내시는 분들이라면서요. 아이고, 저는 적당할 것 같은데요. 친구분이 17명. 오, 아니 저는 적당한 것 같아요. 장성욱님. 아유, 많이 주위 사람들 뭐 많이 안다고 이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정신만 더 시끄러워요. 아주 알차게 친구인 사람들 곁에 두고두고 만나는 거, 연락하고 지내는 거, 그거 좋죠. 저도 한번 장성욱님 이 문자 사연 읽고 저도 한번 생각하는 게 한번 정리해보고 싶네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0506님께서는요. 아침 일찍부터 마늘종 뽑아서 다듬으면서 듣고 있어요. 저희 집은 농사를 안 짓지만 마늘 농사를 많이 하는 동네라서 이웃분들이 뽑아다 먹으라고 많이 챙겨주세요. 마늘종은 뽑아주지 않으면 영양분이 마늘 알로 안 가서 다 뽑거나 잘라줘야 된대요. 싱싱한 마늘종으로 저녁에는 건새우 넣고 볶아 먹어야겠어요. 가족 모두 좋아하는 반찬입니다. 현미 언니도 이 신선함 전해드리면 좋을 텐데 늘 아쉽습니다. 아이고,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늘종 저 좋아하거든요. 예, 저 기침 꼴딱한 거 들으셨어요? 건새우 넣고 볶아서 밥 반찬으로 얼마나 맛있게요. 그 그냥 마늘쪽만 고추장에 찍어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마음으로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때 장갑과 비누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마늘을 많이 농사짓는

지역이면 어딜까요? 8905님, 4421님, 조미미의 먼 데서 오신 손님 청해 주셨어요. 아, 이 노래도 좋죠. 그리고 이어서 김지혜의 미스터 유 들려드릴게요.

지금을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래도 인생. 오늘은 목영호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퇴직을 하고 나니 아내와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신혼 때도 일하러 나가서 이렇게 아내와 단둘이 하루 종일 지낸 적이 없었는데, 결혼하고 수십 년이 지나 아내와 단둘이 있다 보니 제가 하루 종일 듣는 것이 바로 아내의 잔소리입니다. 아, TV 좀 그만 봐요. 아, 볼륨 좀 낮춰서 들어요. 허리 아프다고 하지 말고 좀 똑바로 앉아요. 아니, 당신은 먹을 때 왜 그렇게 소리를 내요? 아니, 제발 쩝쩝 소리 좀 그만 내요. 저의 일거수 일투족마다 쏟아지는 것이 아내의 잔소리였고, 그러다 보니 저 역시 나름의 해명과 변명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 밥 먹으면 자연스럽게 소리가 나는 거지 뭘 그걸 갖고 그래. 신경 쓰여서 밥이 안 넘어가네. 오, 별거 아닌 걸로 트집 좀 그만 잡아.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순순히 물러설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해명과 변명을 늘어놓을수록 꼭 싸우게 됐고요. 아내의 잔소리는 과거 저의 행적까지 소환했습니다. 아니, 내 얘기 안 들어서 손해본 게 어디 한두 가지예요? 아, 옛날에 당신이 내 말만 들었으면 우린 벌써 부자가 됐을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그것이 바로 아내와 저의 말다툼의 형국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멋모르고 맞부딪혔는데, 그래봤자 결국 손해와 손실은 전부 제 차지였고요. 그 결과 저는 시행착오 끝에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무조건 아내 말은 중간에 자르지 말고 끝까지 듣고 난 다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잘못했어. 이제 잘할게. 내 실수야. 다행스럽게도 제가 이렇게 끝맺음을 하면 아내는 더 이상 잔소리를 이어가지 않고 멈추어 주었고요. 내내 집에 있는 제가 갑갑해 보였는지 저에게 외출을 권했습니다. 집에만 있지 말고 어디 밖에 좀 다니다 와요. 원래 같으면 밖에 나갈 곳이 어디 있냐고 했겠지만, 이제 저는 아내의 말에 순순히 응하게 되었고, 아내가 나갔다 오라고 말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말합니다. 알았어, 도서관 다녀올게. 집 밖에 나가 딱히 갈 곳이 없을 때 발견한 곳이 도서관이었고요. 수많은 책 속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사색을 하다 보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때론 글밥이 많은 두꺼운 책을 읽다가 눈을 감고 졸기도 하는데요. 그것마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도서관에는 저와 비슷한 또래 사람들도 많아서 조금씩 말을 섞다 보니 친구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갔다 오라는 아내의 말은 이번에도 역시 옳았던 것 같습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그래도 인생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조항조의 때였습니다. 어느 집이나

아이들이 늘 하는 소리가 있죠. 내 말대로 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물론 아내

매끄러운 하루하루 앞으로도 즐겁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 주신 목영호님에겐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그리고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리고요. 그래도 인생에선 월말에 두 분 선정해서 고급 블랙박스 드립니다. 그러니까 러블레터 홈페이지 그래도 인생 게시판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오정희님 아도니스의 정 청해 주셨어요. 오, 네. 이재근님께서는 이수미의 내 곁에 있어주 그리고 6732님 오은정의 행복의 초대 청해 주셨습니다. 신청곡 같이 들을까요?

주현미의 Love Letter 함께하고 계십니다. 3161님 사연인데요. 염색방 오픈한 지 두 달하고 11일째입니다. 올해 환갑, 직장 생활 끝내고 늦깎이로 시작했는데요. 돈 많이 벌라고 열심히 하라고 현미님도 응원해 주세요. 염색방이요. 네, 염색만 해주는 그런 미용실이죠. 아, 3161님 그래요. 돈 많이 버세요. 근데 열심히만 하시지 말고요. 이 지금 염색방 이거 하시는 일 즐거워 하시는 거죠? 즐겁게 하고 계신 거죠? 제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네. 즐겁게, 네. 화이팅! 흑염소 스틱형 진액 선물로 드릴게요. 어디에 있는 염색방인지요? 최병수님, 강진의 화장을 지우는 여자 신청곡 주셨네요. 장기철님께서는 진성의 태클을 걸지 마 정해주셨고요. 이어드립니다.

0: 나를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0: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주현미의 러브레터 1부 끝곡으로요. 송가인의 물음표 준비했어요. 같이 들어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안녕하세요.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 고령자 친화기업 설립을 지원하는데요. 60세 이상 고령자를 다수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3억 원까지. 지속성장하는 기업 운영에 중요한 마중물이 되겠죠.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문의 1833-7128.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KBS Happy FM.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곳곳에 돌발 상황으로 정체 생긴 곳들 있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방향 마포대교 부근입니다. 3차로 막고 작업하면서 동호대교부터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반대쪽 한남대교 북단에서도 시설물 보수 중인데 방화대교부터 여파를 크게 받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쪽으로도 1차로 막고 작업 이어집니다. 여의 하류부터 밀리고요. 반대쪽 잠실대교 부근에서도 작업 1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고속도로에는 출근길 정체 남아있는 곳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괜찮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앞선 사고 여파로 서서울요금소에서 순산터널 쪽으로 서행하고요. 비봉에서 팔탄분기점 쪽으로도 더디게 지납니다. 이후 군산휴게소 부근에선 사고를 처리 중인데요. 1차로와 갓길 통행 어렵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 첫 곡으로 이미자의 섬마을 선생님 함께 들었는데요. 강형준님, 김병수님, 0446님 등 그 외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네, 좋죠. 최경란님께서요. 현미님, 남편이랑 건강검진하러 왔어요. 평소에 그닥 금슬이 좋은 편은 아닌데 평소에... 아닌 우린데요. 병원에 오니 은근히 불안해서 말없이 서로 기대고 의지하게 되네요. 끝나면 남편 좋아하는 메뉴로 점심 오붓하게 먹어야겠어요. 아이고, 아니에요. 좀 귀여운 한상이실까? 평소에 그닥 금슬이 안 좋으신데. 좋으신 거예요. 이 정도면. 같이 건강검진 받으러 가셔서. 네. 아, 정기적인 건강검진인 거죠? 잘 받으시고 점심 맛있는 거 드세요. 장착형 세탁기 자동청소기 선물로 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에서도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그리고 그리운 추억의 노래들 함께 하고요.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자연을 담은 진한 맛 전주 한옥효에서 참기름과 들기름 잠이 바뀌면 달라지는 아침 나무숨에서 수면건강식품 NS100 국민 대표 잔치 음식 참솔식품에서 도라지 홍어회 무침 편안한 습관 데일리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지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문경 약돌 흑염소 농장 MG팜에서 스틱형 진액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 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쇼리 실라

0: 좋다.
1: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정지용 시인의 5월 소시입니다. 오동나무꽃으로 불 밝힌 이곳 첫 여름이 그립지 아니한가. 어린 나그네 꿈이 시시로 파랑새가 되어 오려니 나무 밑으로 가나 책상 턱에 이마를 고일 때나 네가 남기고 간 기억만이 소곤소곤 거리는구나. 모처럼 만에 날아온 소식에 반가운 마음이 울렁거려 가여운 글자마다 먼 황해가 남실거리나니 나는 갈매기 같은 종선을 한창 치달리고 있다. 쾌활한 5월 넥타이가 내쳐 난데없이 순풍이 되어 하늘과 딱 닿은 푸른 물결 우에 솟은 외딸은 섬 로맨틱을 찾아갈까나. 일본 말과 아라비아 글씨를 가르치러 간 쬐그만 이 페스탈로치야 꾀꼬리 같은 선생님이야. 날마다 밤마다 섬 둘레가 근심스런 풍랑에 씹히는가 하노니 은은히 밀려오는 듯 멀리 우는 오르간 소리.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요. 와, 네, 임지훈, 주현미가 함께 부른 오늘이 그래요입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선 정지용 시인의 5월 소식 함께 했는데요. 5월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계절이면서 동시에 누군가가 그리워지는 계절이기도 하죠. 모처럼 날아온 반가운 편지 한 통을 받아들고 옛 추억들 떠올리면서 바다를 사이에 둔 그리움을 아주 섬세하게 그려낸 시가 바로 5월 소식인데요. 그리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보다 문득문득 그리운 시절과 그리운 사람이 있다는 게 우리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러브레터와 함께하는 이 시간 아름다운 그리움으로 마음이 물들길 바랍니다. 노래 들어요. 송창식의 우리는. 이 노래는 백은주님, 2109님 청해 주셨고요. 이동원의 헤이, 조영민님 청해 주셨죠. 5573님께서는 김하정의 사랑 청해 주셨고, 서정호님, 나현숙님, 9802님, 그 외 많은 분들께서는 손태진의 타인 청해 주셨습니다. 쭉 이어드릴게요.

0: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1: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강치유님 사연 만나볼게요. 매일 이 방송을 챙겨 들으며 하루를 보내시는 열혈 애청자인 우리 아빠가 지금은 몸이 조금 편찮으셔서 제주 집을 떠나 서울에 입원해 계세요. 며칠 전 아빠가 이어폰을 사다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방송을 꼭 듣고 계실 거예요. 사실 저는 참 무뚝뚝한 딸이에요. 아빠가 아파서 누워 계시니 그 모든 게 왜 이렇게 후회로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병원에 아빠를 모셔다 드리고 내려오던 날 힘내시라는 딱딱한 말 대신 아빠 손이라도 한번 꼭 잡아드리고 올걸 그랬어요. 아빠 지금 듣고 계세요? 아빠는 존재만으로도 저에겐 너무나 큰 감사해요. 저를 낳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아빠는 강한 분이니까 이번에도 꼭 이겨내고 건강하게 제주로 돌아오실 거라 믿어요. 아빠 사랑해요.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아유, 이렇게 사연을 주셨어요. 강지우님 아버님, 지금 병원에 계시다 그랬는데 지금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 러브레터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응원 많이 해드릴게요. 얼른 건강 회복하시고 제주로 고향으로 가셔야죠. 강지우님이 많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네요. 흑마늘 진액 선물로 드릴게요. 아버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윤순옥님

잘해줄 테니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윤순옥님 잘하신 거예요. 따님하고만 이렇게 따님 둘하고 두 분하고 같이 여행하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때때로 아무리 좋은 사이라도 약간 떨어져 있는 시간 이렇게 며칠이잖아요. 뭐 2박 3일? 3박 4일? 네, 이 정도는 잠깐씩 따로따로 지내는 시간 갖는 거 저는 추천을 합니다. 여행 잘 마치고 오세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2114님 현숙의 해피데이 청해 주셨어요. 홍진영의 엄지척 유선아님 신청곡인데요. 신나는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보석 같은 우리 가요사의 명곡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예전엔 주소를 말할 때 동네 이름이 들어갔다면 요즘엔 도로명 주소를 쓰면서 길의 이름이 붙이고 있는데요. 전국의 길 이름 중에서 작은 도시마다 하나쯤 있는 길 이름이 바로 역전길이라고 해요. 역전길은 말 그대로 옛날 기차역 앞에 있는 길을 말하는 건데요. 옛날엔 기차역 앞에 가게들이 참 많았고요. 그래서 가게 이름도 역전식당이라든가 역전슈퍼처럼 짓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요즘엔 지방마다 간이역 앞에 역전길을 옛날 감성을 그대로 살려서 옛 추억을 만날 수 있는 명소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모으는 곳도 많은데요. 길 이름 자체에서 추억이 샘솟는 역전길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차에 태워서 떠나보내고 쓸쓸히 걷는 길이기도 했죠. 지금이야 기차를 타고 떠나도 언제든 보고 싶으면 달려갈 수 있고 수시로 연락하면서 지내지만 예전만 해도 기차를 타고 살던 동네를 떠나서 타향으로 떠나면 1년에 겨우 얼굴을 한번 볼까 말까였고요. 그래서 기차역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이별하는 장면도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기차에 태워 떠나보내고 쓸쓸하고 허전한 심정을 노래한 곡이 바로 안다성 씨의

이별의 역전길인데요. 1966년 이상원 씨가 작사하고 김성근 씨가 작곡한 이 노래는 안다송 씨의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들의 명곡. 아주 오래전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고향의 간이역 풍경을 떠올리면서 함께 감상해 보시죠. 안다송 씨의 이별의 역전길입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6944님 사연이에요. 4일간의 교육으로 인해 집을 비웠더니 빨래가 한가득입니다. 교육 스트레스로 아픈 속을 쓰다듬으며 빨래를 돌리고 꺼내서 널어봅니다. 아프지 말자라고 다짐하고 있어요. 근데 눈물이 나네요. 아무도 나를 대신하지 않네요. 아구, 6944님, 이 아침에 어쩐대요? 혼자서 다 해내야만 하는 그 일들 어떤 땐 정말 주저앉고 싶어요. 6944님, 지금 그런 심정이네요. 아프면 안 돼요. 4일간의 교육이 힘들었군요. 스트레스 받으신 것 같은데 심호흡 몇 번 해보시고 네 눈물이 나면 한번 울죠 뭐. 네, 제가 가서 토닥토닥 해드리고 싶어요. 기운 내세요. 제가 스틱골 선물로 드릴게요.

화이팅. 에구 에구, 오늘은 제 마음이 6944님한테 머물겠네요. 신동철님, 장덕의 소녀와 가로등 청해 주셨어요. 네, 위로의 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들을까요?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학원을 다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내 집에 딱 맞춘 가구?
3: 숨은 한 평도 찾아준대.
2: 예산도 맞춰서?
3: 맞춤 가구에 대한 고민 오톤도가 답을 드릴게요. 키친, 붙박이장부터 학생방까지 3D로 실제처럼 그려보고 주문하세요. 맞춤 가구의 시작.
2: 홈페이지에서 무료 디자인을 신청해보세요.
4: 5월 15일 금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에서 준비한 마지막 곡은 양수경의 사랑하세요입니다. 오늘도 뿌듯하고 알찬 하루, 알찬 시간 보내시고요. 내일 즐거운 토요일 아침에도 우리 반갑게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곳곳에 돌발 상황으로 정체 생긴 곳들이 많습니다. 먼저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방향 홍제램프에서 연희램프 쪽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홍은램프부터 여파받고 있고요. 반대 방향으로도 같은 지점에 사고가 있는데요. 성산램프부터 속도 떨어지고 이후 정릉터널 입구까지 더디게 지납니다. 강변북로 구리방향 원효대교 북단에서도 사고 발생했습니다. 2, 3차로 막고 처리 중인데 서강대교부터 제속도 못 내고 있고요. 이후 한강대교부터 다시 밀립니다. 한남대교 부근의 사고 때문이고요. 2차로 막고 처리하고 있어서 미리 차로 변경 유의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더 지나 천호대교에서 구리시계 쪽으로는 고장난 차가 멈춰서 있습니다. 3차로 통행 어렵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오산 부근에도 사고 있는데요. 5차로에서 처리 작업 이어집니다. 57번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아침 하실래요?
1: 우리 아침 하고 가야지.
0: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2: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welcome,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조희정님이 주셨는데요. 저한테 삶의 지혜를 알려주시는 G-Park이 스승님이십니다. 큰 절이라도 올리고 싶은데 어디 계세요? 아니 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저의 스승이고 어버이시고 고객님이십니다. 앞으로도 서로 배우고 살리고 윈윈하는 관계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은혜에 보답고자 오늘 큰 선물 가져왔습니다. 제주도 숙박권 무려 3장 준비해놓고 금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생방송으로 출발합니다. Hey girls. 오마이걸의 노래입니다. 먼지.

0: 박명수의 라디오쇼 금요일 순서입니다. 생방송으로 활짝 문을 열었고요. 예, 오늘이 스승의 날입니다. 그죠? 예. 아, 여러분들이 저의 스승이시고, 아,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 그런 말씀을 정확히 한번 더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 제주도 호텔 숙박권 3장을 준비했습니다. 아,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시면은 선물을 받을 기회가 있으니까요. 생방송이니까 어디서 갑자기 어떤 뭐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릅니다. 문제가 나갈지 퀴즈가 나갈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날씨가 너무 덥죠. 예, 이제 본격적인 더위의 시작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제가 방콕에 갔었거든요. 예, 방콕에 가서, 그 더위를 실감을, 5월에 가셨을 때 그 실감하실 거예요. 예, 아, 여기는 겨울이에요, 겨울. 여기는 방콕에 비하면 여기는 겨울이에요. 자, 아무튼, 어이가 없어가지고 덥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예, 너무, 그때가 너무 더워가지고. 오늘 또 스승날을 맞아가지고 EDM의 스승 집학이라고 보내주셨고, 예. 우리 김용등님, 임영희님, 유호강님, 김영자, 김지연님 등등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세영님은 금요일에는 검색앤차트 못 참쥐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예, 오늘 저 방송에 미친 아이 방아방아 전민기 씨와 함께하는 검색앤차트 또 오랜만에 또 함께하니까요. 여러분들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민기 씨 들어오세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0: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아니, 보면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오스트리아의 철학자죠. 예, 루트비히 비트켄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내 언어의 한계는 곧 내 세계의 한계다. 자, 이 코너 들으시면서 뭐라도 좀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빅데이터 차트쇼죠. 금요일엔 검색앤차트. 자, 방송에 미친아이 방아방아 전민기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방아방아 전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예, 반갑습니다.
1: 네.
0: 자, 전민기 씨가 새로 들어가는 예능이죠. 남의 네. 집 귀한 가족 라인업이 공개가 됐어요.
1: 맞습니다.
0: 예.
1: 우리 박미선 이봉원 선배님 네. 부부 나오시고요.
0: 예.
1: 신지 문원 씨 또 예. 이렇게 나오시고 고준희 님.
0: 어이구요.
1: 거기에 이제 저희 부부까지
0: 그래요. 예.
1: 함께 하게 됐습니다.
0: 첫 방이 언제입니까?
1: 첫 방이 6월 2일이에요.
0: 예, 예. 예.
1: 우리 이수근 형님이 또 MC시고.
0: 아, 그래요.
1: 네.
0: 예. 전민기 씨를 좀 더 깊게 알 수 있는 그런 코너겠네요.
1: 깊게는 못 보실 거예요.
0: 아니, 집도 보여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1: 그건 보여줘요.
0: 그러니까 그게 어디까지 보여주려고?
1: 저도 잘 모르겠어요.
0: 당황하신 것 같은데 어디까지 보내주려고 그러신 거예요?
1: 깊게 아마 예, 나올
0: 예,
1: 수도
0: 예,
1: 있어요.
0: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예. 기대가 되고요.
1: 네, 잘 부탁드립니다.
0: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빅보드 차트 알아봐야 될 텐데.
1: 아, 너무 영혼 없이 재밌을 것 같습니다.
0: 아니, 봐야 알죠.
1: 아, 근데 뭔가 재밌을 것 같아요.
0: 그럼 재미 들을 게 없을 것 같다 그래요? 야, 진짜 너무 재미 들을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1: 그럴 수는 없습니다.
0: 또 예. 제가 좋아하는 또 동생 수근이가 또 MC고 하니까
1: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자, 우리 전민기 씨, 전미녀 씨 부인 좀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1: 고맙습니다.
0: 자, 빅보드 차트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자, 이 매주 금요일 검색엔 차트는 KBS 콩 공식 너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또 볼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빅보드 차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 예.
1: 그 요즘 MZ세대 사이에서 도시락 붐이 일고 있대요.
0: 도시락이요?
1: 예.
0: 왜요?
1: 대학교 점심시간에 도시락 싸우는 학생들이 많아졌고 도시락 싸가지고 한강 나들이 가는 젊은이들도
0: 예.
1: 지금 많아졌고요.
0: 아, 그래요?
1: 뭐 아무래도 요새 물가 좀 비싸잖아요. 외식
0: 네네.
1: 물가.
0: 네.
1: 그리고 저속노화 같은 이제 좀 건강한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0: 예.
1: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요즘에 러브 마이셀프. 뭐죠? 내 자신을 사랑하고
0: 네.
1: 스스로 좀 대접해 주려는 예. 마음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0: 네네.
1: 사실 우리 때 도시락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거 좀 주로 싸서 다니셨어요?
0: 뭐 빨간색 소세지하고 그냥 뭐 계란 부침 그거지 뭐.
1: 그쵸.
0: 멸치, 참치,
1: 홍자반,
0: 참치.
1: 네, 아무튼 좀 이따 다 나올 건데.
0: 예. 너무 없이 먹었어 옛날에.
1: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때 도시락이라고 하면은 화목난로나 라디에이터 위에 올려둔 양은 도시락. 요때부터 우리 선배님들 시대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때는 요 도시락 통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보온 도시락 다 하나씩 어깨 메고 다녔거든요. 어쨌든 투박하지만 맛있었던 그 시절 떠올리면서 준비한 차트 추억의 도시락 반찬 베스트 5.
0: 아, 진짜 요즘 MZ들과 또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도시락 안 싸자.
1: 요새는 다 저거예요. 그
0: 급식이긴 한데 또 그 뭐 예체능이나 또 뭐 다른 또 남아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도시락을 또 싸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1: 네, 예, 네. 예, 예, 예. 최근에 박명수 씨 미담이 또 한번 돌았잖아요.
0: 예.
1: 조혜련 씨 연극하는데 또 도시락을 쏘셨다고.
0: 오지감은 싸겠니? 오죽 괴롭히면 싸겠어.
1: 아, 그 도시락 좀 보내 이래요?
0: 우리 아버지도 깻잎에 밥 드시는데.
1: 깻잎이 어땠어요?
0: 우리 아버지도 짠지에 밥 드시는데 남의 도시락을 왜 쓰냐고.
1: 그 우정에 또 도시락을 아니, 보내셨고.
0: 농담이죠.
1: 그다음에 예. 또 박명수 씨가 고윤정 씨한테 도시락 선물을 또 받기도
0: 고윤정
1: 했잖아요.
0: 고윤정 씨가 파리에 있을 때 예. 저희 라디오 팀으로 보내줬어요.
1: 지금 예. 고윤정 씨 난리도 아니에요. 드라마 때문에.
0: 그 이후로 지금 연락이 안 돼요. 난 도시락을 다 보내달란 말도 안 했고요.
1: 예.
0: 일방적으로 보내주셨고.
1: 맞아.
0: 그리고 다음 연락이 안 됩니다 지금. 예.
1: 저희 또 기억나는 게 예전에 그 펭수 왔을 때 펭수 팬분들이 예, 저희 예, 도시락 예. 주셔가지고
0: 맞아요.
1: 아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도 차트 들으시면서 내가 좋아했던 추억의 도시락 반찬 어떤 게 있는지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께 저지 밀크 푸딩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1: 순위 없이 좀 만나볼게요. 첫 번째. 뚜껑 열었을 때 환호를 부르는 선홍빛
0: 그러니까,
1: 인기템 바로 분홍 소세지.
0: 이거 진짜 많이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1: 예,
0: 이거 저 계란물 입혀가지고
1: 예.
0: 후라이팬에 이렇게 해가지고. 예.
1: 여기 햄이랑은 좀 달라요.
0: 다르죠.
1: 도시락 반찬으로 우리 때 제 최고 인기 있었고 또 빠질 수 없었던 분홍 소세지. 지금은 좀 흔한데 학창 시절 사실 이 분홍 소세지 들어있는 날은 정말 기뻤습니다. 애들이 막 와서 못 훔쳐가게 여기 가리고 먹기도 하고.
0: 왜 이렇게 그게 인기가 많았을까? 그 비쌌나?

0: 그게 비쌌나?
1: 그렇진 않았을
0: 거예요. 아니 비쌌을 거야.
1: 비쌌나 분홍 소세지?
0: 비쌌지. 왜냐면
1: 가격이 기억이 안 나네.
0: 비싸니까 이거를 네. 많이들 못 먹은 거지. 그러니까 네. 뭔가 보면 서로 너무 막 침을 질질 흘렸으니까.
1: 맞아. 여기다 이제 케첩 싹 뿌려갖고 여기에 볶음 김치까지 아유. 있으면 제일 좋죠. 그래서 사실 볶음 김치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도시락 통이 좀 약간 허술했어요. 그래서 이 김치 국물 잘못 이제 세면은 책이고 뭐고 아니, 온 가방 안에 기억나시죠?
0: 지금도 생각나는데 왜 도시락인데 김치병에다 김치를 싸주냐고. 아니 학교에서 누가 김치를 없나? 그렇게 어려웠던 거야 집이.
1: 김치 이렇게 그 뚜껑 꽉꽉 닫아갖고
0: 김치를 이렇게 저 뚜껑을 닫아가지고 거기다가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뚜껑 터지니까 비닐을 덮어서
1: 덮어.
0: 고무줄로
1: 하고
0: 아니 무슨 김치는 그렇게
1: 여름에 가스 차서 뻥 터져요. 어쨌든
0: 진짜
1: 이
0: 없이 살았다 정말
1: 말씀해주신 대로 이 볶은 김치 유리병에 담는 게 꿀팁이었고 소세지를 한 5mm 두께로 동그랗게 썰고 달걀을 골고루 부친 다음에 팬에 기름 두르고 노릇하게 부치면 완성이고 이게 뭐 엄마들로선 좀 인기도 많고 하니까 좀 만들기도 쉽고 네 그런 식품이었고 여기서 이제 반전은 분홍 소세지 주성분은 사실 으깬 생선살과 녹말이었습니다. 어묵의 주재료로 했고
0: 맞아요.
1: 돼지고기가 비싸던 시절에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이 고기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바로 이 분홍 소세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계란 남은 걸로 그것만 다시 붙여갖고 또 넣어주셨다.
0: 한때는 네. 그게 1년이 지나도 안 썩어가지고 방부제를 오직 넣었으면 이랬을까라는 그런 우스갯소리 있었는데
1: 맞아요.
0: 방부제가 전혀 없지는 않았겠지만 네. 뭐 그렇다고 이제 뭐 그게
1: 제가 얼마 전에 먹었는데 좀 맛이 오랜만에 먹으니까 조금 생경하더라고요.
0: 맞아요. 네, 맞아요.
1: 좀 그 식감이 되게 이렇게 말랑말랑하면서 약간 찢어지는 스폰지 같은. 근데 또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예. 자, 많은 분들이 8544님도 추억의 도시락 반찬 당연 분홍 소세지죠. 가끔 생각나서 집에서 해 먹는데 예전 맛은 안 나더라고요.
0: 안 나더라고.
1: 다 이런 말을
0: 쓰면서 입맛이 변해되니까요. 네. 10년 전에 되게 맛있었어. 먹고 깜짝 놀랐던 집에 가봤는데 맛이 네. 없어요. 맛이 없어요.
1: 저도 예전에
0: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1: 대전에 살 때 고등학교 때 많이 갔던 부속고기집을 갔는데 예전에 그 맛이 아니네.
0: 아니더라니까.
1: 네, 이런 게 좀 느껴지네.
0: 근데 저 얼마 전에 콩국수 먹으러 갔었거든요. 58년 된. 진짜 맛있더라.
1: 콩국수 맛있죠.
0: 나 깜짝 놀랐네. 58년 해왔대요. 58년을.
1: 저도 지금 집에 콩국물이 있는데
0: 못 따라가겠더라고 진짜.
1: 김옥현님도 분홍 소세지 비쌌고 라떼는 부의 상징이었어요 라고 하셨네요. 자, 두 번째 가볼까요. 매콤달콤 국민반찬 진미채. 이건
0: 진짜...
1: 지금도 있어요 저희 집에.
0: 아 진미채.
1: 아 갑자기 왜 침이 나와.
0: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굳으면 거기 물엿을 좀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옥수수 나가요. 너무 우리는 깡깡하다고 그랬거든요.
1: 그게 아마 그거 많이 넣으면 좀 더 오래 갔던 것 같아요.
0: 물엿이 아닌가 뭐지 그게. 아무튼 너무 딱딱해가지고 진짜 이빨이 깨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1: 그 진미채는 맛있는 오징어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껍질 벗긴 오징어에 소금 설탕 넣고 말린 뒤에 잘게 찢은 걸 말하고. 이게 이제 조리법으로
0: 조미 좀 한 거지 조미.
1: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무침도 있고 튀김도 있는데 특히 이제 단짠의 정석 진미채 볶음을 가장 좋아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간장이 볶아도 맛있고 고추장이 볶아도 맛있고 저는 고추장 좋아하고요. 진미채 볶음 하나는 뭐 한 그릇 뚝딱이죠. 이게 진짜 밥도둑인데 조리법이 근데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0: 네.
1: 이게 너무 센 불에서 볶으면 질겨지고 양념이 너무 많으면 또 눅눅해지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이제 살짝 헹구고 양념 미리 섞고 약불에서 천천히 볶고 식으면은 더 맛있는 게 포인트고요. 라디오쇼에서 이제 깻잎 논쟁 다음으로 진미채 논쟁이 있었는데 우리 명수 형님이 진미채를 들었는데 두 개가 엉켜 있으면 떼어줘도 되냐라고 물으니까 노사연 씨가 떼어주지 말고 그냥 한꺼번에 먹어라 이랬던.
0: 예예.
1: 일화가 있다고.
0: 뭐 그것도 기억이 납니다. 예예. 예.
1: 진미채를 뭘 떼요? 그냥 같이 먹는 거지.
0: 깻잎부터 왜 떼죠? 두 장 먹으면 되지.
1: 그치.
0: 나는 한 번에 열 정도 먹은 적 있어.
1: 그거 너무 짜지 않아요?
0: 짜더라고.
1: 그거 왜 이렇게 많이?
0: 뭘 많이 먹이더라. 귀찮으니까 그냥.
1: 그 열 장은
0: 김도 한 번에 8 장씩 넣고 먹은 적도 있어요.
1: 그래요?
0: 예예예. 예, 예.
1: 참 별게 다 귀찮아.
0: 물이 많이 먹게 얼굴이 막 이렇게 부어 근데 진짜. 예. 예.
1: 그 박현숙님이 진미채 가져오는 친구가 제일 부러웠어요.
0: 그래. 그 똑같은 환경에서도 도시락 싸우는 거 보면. 참 그 빈부의 차가 많이 났어.
1: 옛날엔 좀 있었지 그런.
0: 맞아. 그
1: 근데 문화가 좋았잖아요. 왜냐하면 너도 나도 다 같이 앉아서 모든 반찬을 또 쉐어하면서 먹었잖아요.
0: 그렇게는 안 먹고 이제 몇 명은 삼삼오오 먹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잘 사는 애들은 도시락이

0: 우리는 그 양은 도시락이잖아. 근데 그 중에서 좀 잘 사는 애들은
1: 형님 학교 다닐 땐 더 그랬구나.
0: 그 중에서 잘 사는 애들은 일본 도시락 있죠. 일본 도시락.
1: 아, 뭔지 알아.
0: 일본 학생들 갖고 다니는 거.
1: 이렇게 막
0: 이뻐.
1: 이렇게 생. 아,
0: 이뻐 이뻐. 플라스틱으로 되게 이뻐.
1: 어, 그 옛날에도 그걸 썼구나.
0: 있었지. 우리나라는 일생 양은 도시락 막 던지면 찌그러지고 거기 또 먹고 하는데 있는 애들은 또 그래도 거기서 또 일제를 갖고 다니더라고. 네. 야, 부럽더라 정말.
1: 그때는 일제가 좋았죠. 그때는 그 옛날에는.
0: 그리고 그리고 그거 듣고 이제 그 저기 워크맨 듣고
1: 아 그렇지
0: 워크맨 딱 일본 거 딱 해가지고 에, 에. 진짜 부럽더라 정말 얼마나
1: 많이 부러웠나
0: 너무 부러웠어요 에. 그때는 하, 부러웠어요
1: 그래서 그렇게 김을 8장씩 먹고 그랬구나
0: 김 8장은 지금 네. 먹고요 그래서 네. 그때 일제 그 워크맨 지금은 뭐 이름이 아니니까
1: 네.
0: 그게 너무 비싸고 좋았는데 그래서 S전자에서 마이마이가 나온 거예요 내 손 안에 작은 기쁨
1: 맞아요
0: 정말 내 손 안에 작은 기쁨
1: 저도 그거 있었어요
0: 네. 근데도 퀄리티가 안 좋아
1: 네.
0: 일본 거보다
1: 네.
0: 지금은 뭐 완전
1: 지금 우리나라
0: 아유 지금 게임 끝났고
1: 김남미님이 진미채는 그냥 생으로 먹어도 맛있어요 박준성님 진미채 요리한다고 사와서 옆에서 야금야금 주워 먹다가 등짝 맞던 사람도 국룰 아닌가요 그치 엄마 반찬 할 때 계속 손으로 집어 먹다가
0: 진짜 그렇게 어렵게 그때 당시에 그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어, 진미채부터 또 대화가 그렇게까지.
0: 아, 그럼요. 예. 그때 진짜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1: 맞습니다. 예. 예. 진미채는 저희 집에도 지금 있는데 이따 끝나고 가서 점심에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1: 자, 세 번째 갈까요? 은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계란말이.
0: 아.
1: 야, 이것도 엄마들마다 많은 방법이 야, 좀 이거는... 있었어요. 예쁘게 하는 분이 있고 크게 하는 분이 있고
0: 성의 없이 하는 분이 있고 막
1: 도시락 반찬기의 스테디셀러인데
0: 이것도 이 파나 당근도 어. 좀 얇게 썰어가지고 다져도 줘야 되는데 네. 그걸 툭툭 썰어서 하는 사람이 있어.
1: 아, 그건 너무 크면 안 돼.
0: 먹다가 파가 쭉 나와. 에이.
1: 그렇지. 짧게 썰어야 돼. 그거는.
0: 진짜 그 성의거든 그게. 네.
1: 계란 얇게 부쳐서 돌돌 말아 만든 본투비 코리아 요리죠. 순우리말로 달걀말이라고 하는데 이게 조선 후기 기록에 등장할 정도로 깊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요리입니다. 뭐 김, 당근, 파, 양파, 햄, 맛살 이런 게 이제 다양하게 들어가고요. 만드는 방법은 단순한데 이게 사실 예쁘게 잘 말린 모양 갖추기 위해서는 좀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시면 그 계란말이용 사각 후라이팬이 있거든요.
0: 맞아요.
1: 그 박명수 씨가 요리 잘하냐라는 청취자 질문에 김치찌개, 스파게티, 계란찜, 계란말이 정도는 한다라고 답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후라이팬에 계란 풀고 그 튜브 명란 마요 짜서 계란말이 하면 정말 맛있다라는 네. 레시피를 또
0: 맞아요, 맞아요.
1: 전술해 주셨는데 그 예. 명란 넣으면 맛있죠.
0: 맛있죠, 맛있죠. 예. 계란말이는 뭐 진짜 뜨겁게 먹으면 맛없는 계란말이는 없어요.
1: 계란말이 맛없는 것이 쉽지가 계란말이를 않아요.
0: 계란말이를 맛없게 하면 정말 좀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1: 계란말이는 간이 안 돼도 그냥 그 담백함이 맛있고 예, 예, 너무 짜지만 않으면 돼. 엄마가 실수로 소금 왕창 넣지만
0: 근데 계란에 않으면. 소금만 넣으면 맛이 없어요.
1: 뭐 넣어야 돼요? 그, 우유?
0: 아니.
1: 그럼.
0: 조미료.
1: 아, 전 조미료맛 진짜 좋아요.
0: 살짝만 털어줘.
1: 아, 전 조미료맛
0: 좋아요. 살짝 넣어줘야 돼. 아. 그래야 이게 확실히 맛있어.
1: 꿀팁이네요.
0: 아, 조미료 넣는 거랑 안 넣는 거랑은 천지 차이야.
1: 조미료 넣어서 한번 해드셔 드시기
0: 특히
1: 바라고.
0: 저 계란찜은 조미료 꼭 넣어야 돼. 계란찜.
1: 아, 알겠습니다. 조미료 또 애호가시고.
0: 아, 계란찜 맛있다.
1: 네, 0805님 고딩 때 친구는 계란말이 중간에 김을 넣고 말아서 가져왔는데 아~ 그게 너무 맛있고 부러웠어요.
0: 그것도 그 부잣집이잖아, 부잣집.
1: 그렇지.
0: 배운 엄마, 배운 엄마. 네.
1: 서지은님은 요리 인생 20년 동안 계란말이 한 번도 성공 못 해봤다고 하시는데, 야 이거는 에이. 좀만 노력하면 되지 않나?
0: 계란말이는 네. 그 네모 모양의 그 프라이팬만 있으면 거기다 네. 계란 다 휘휘휘 저어가지고 넣어도 돼요.
1: 그냥 이렇게 좀 밑에 익으면 한 번씩 말면 네, 되잖아요. 그렇죠?
0: 네, 네. 그럼 되죠. 뭐. 네. 뭐가 어렵습니까?
1: 좋습니다. 자, 박준성님이 우리 엄마는 계란말이 하다가 잘 안 말아지면 다 으깨서 오므라이스처럼 이게 결국에는 저거 되거든요. 계란 요리하다가 뭔가 망하면 다 이렇게 그냥 으깨가지고
0: 맞아요,
1: 네,
0: 맞아요.
1: 주잖아요. 네. 예. 자, 네 번째 가보겠습니다. 반찬계 에르메땡 장조림 저 진짜 좋아했었어요 어릴 때 그 옛날에는 반에서 조금 산다는 친구들만 가끔 싸왔던 장조림 네 소고기
0: 그 정도로 고기를 못 먹었나 봐 우리가 불쌍해 진짜
1: 근데
0: 아, 마음이 아파
1: 사실 소고기를 많이 드시는데 아, 그때 예전에는 상대적으로 싼 돼지고기로 만든 장조림이 더 흔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삶은 계란 메추리알 꽈리고추 아. 같이 넣었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정성이 필요한 음식이에요 고기 같은 경우는 이제 홍두깨살이나 사태 우둔살 이렇게 기름기 적고 결 있는 부위를 선택해서 1시간 정도 푹 삶아준 다음에 잘게 썰어주고 육수와 함께 끓이면 완성이 되고요. 저희 할머니 이거를 손으로 찢어가지고 만들어주셨는데 그게 좀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0: 민기 씨도 학교 다닐 때 장조림 싸갖고 온 적 있어요?
1: 그럼요. 저희 때는 반찬 다 똑같아요. 여기랑 지금 나오는 거랑.
0: 우리 때는 장조림 네. 싸오면

0: 그날 축제였어요.
1: 아, 저희 때 장조림은 꽤 있었어요.
0: 아, 우리 그래도. 때 장조림은 네, 없었어요. 네. 김치.
1: 김치.
0: 심지어 어떤 애는 단무지 썼어. 단무지.
1: 아, 단무지. 아, 단무지 저는 그 무친 건 좋아했어요.
0: 단무지도 그래도 그런 단무지가 아니야.
1: 그냥 단무지예요.
0: 중국집에서 음식 시키고 남은 아. 단무지 싸갖고 오고.
1: 그 옛날에 그거 입에 물고 쪽쪽쪽쪽 빨아 먹으면 그 단맛이 너무 좋았던 기억이
0: 제가,
1: 납니다.
0: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참치캔을 갖고 왔더라고요.
1: 저희 때 많이 있었어. 참치캔.
0: 그때 처음 봤어. 와. 어? 야, 참치캔을 오, 이런 거 있지. 아버지가 저기 어. 저 비행사 어. 비행 조종사였어요.
1: 네.
0: 오, 아. 튜나를 갖고 온 거야. 처음 봤네.
1: 아, 그야. 그게 저희 때는 그 야채 참치에다가 이제 따가지고 케첩
0: 야채 참치였어?
1: 우리는 뿌려가지고
0: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네. 생참치.
1: 그것도 맛있어.
0: 기가 막히더라 정말. 네.
1: 어쨌든 그 레디우스에서 배우 주지훈 씨가 출연했을 때 모로코에서 영화 비공식 작전 촬영할 때 장조림 전담이었다. 거기에 있는 동안 그 주지훈 씨가 직접 일일이 결대로 다 찢어서 장조림은 300kg 넘게 만들었다라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또 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행 갈 때 또 많이 싸가죠.
0: 맞아요, 네. 맞아요.
1: 자, 다섯 번째. 아, 요거 사연 좀 소개해야겠네요. 조순옥님, 장조림 싸가면 괜히 어깨 으쓱했죠. 네.
0: 그러니까.
1: 박미아 씨, 메추리알 장조림도 인기 만점이었죠. 고기는 안 먹고 알만 먹었던 기억이.
0: 아, 어떻게 10년 차이 나는데도 세대 차이가 많이 나냐. 네.
1: 아, 요거 재밌다. 김명곤님이 항상 장조림 싸우던 주유소집 아들이 있었는데.
0: 그러니까.
1: 고기도 아니고 그 국물 한번 얻어 먹으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왜냐면 거기다 밥 비비면 아주 그냥 한 그릇 뚝딱이거든요. 냠냠.
0: 근데 실제로 그 저희가 이제 육남매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이렇게 도시락 못 싸와가지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수돗물 마시는 거 있잖아요. 우리 때 진짜 있었어요.
1: 아, 맞아요. 네, 그 우리 혼자 나가가지고
0: 우리 때 진짜 있었어. 진짜 그,
1: 진짜.
0: 뭐 밥 먹는 시간에 나가.
1: 아, 좀 슬프다. 예.
0: 그럼 우리가 같이 먹자고 했는데도 안 먹는. 아, 나 괜찮다고 아, 나가. 밖에 아, 나가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나무 밑에 앉아 있어 혼자 이렇게.
1: 그 저희는 어릴 때 그래서 그 친구 한 7명 같이 먹으면서 숟가락만 갖고 와가지고 그래. 그냥 같이 먹었었어요.
0: 우리는 네. 그때
1: 그런 정이
0: 아 됐다고 됐다고 네. 나갔어 자존심 때문에.
1: 그랬군요.
0: 제가 아니고 네. 저는 뭐 밥 먹을 정도 됐는데 네.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예. 네.
1: 자, 다섯 번째 가보겠습니다. 뚜껑 열었을 때 탄식을 부르는 호불호템 콩자반.
0: 아, 콩자반은 진짜 아 난 싫어.
1: 네. 이거는 너무, 진짜
0: 너무 다 콩자반이야 반이.
1: 요거 아이. 남기는 경우 많았어요. 마지막에 먹는 반찬 중에 하나 콩자반이었어요.
0: 멸치하고 콩자반은 반에 한 50% 다 가져와.
1: 맞습니다.
0: 멸치하고 콩자반은. 네.
1: 그래서 이게 콩자반은 사실 콩을 간장에 졸여서 만든 음식이잖아요. 뭐 지역에 따라서 콩조림, 콩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주로 이제 검은 콩, 서리태로 만들고. 근데 사실 몸엔 좋은 거예요.
0: 아,
1: 단백질도 풍부하고 노화 예방, 시력 회복, 아유. 이 건강에 좋아서 블랙푸드, 슈퍼푸드로 꼽히고 콩자반 같은 경우는 이제 콩에 물을 불린 다음에 콩을 물과 간장 1:1로 넣고 이제 조리듯이 삶은 다음에 불 넣고 불 끄고 물엿을 넣으면 완성인데 저는 이제는 콩자반 좋아해요. 저희 장모님이 가끔 해주시는데 이제는 좋아합니다. 어릴 땐 잘 안 먹었어요.
0: 진짜. 저는. 진짜 지겹다 지겨워. 심유영님도 정말 네. 지긋지긋하다 콩자반. 네. 어른이 되니까 콩자반이 이제 싫대요.
1: 맞아.
0: 예전에 너무 못 먹어서.
1: 그렇구나. 그리고 아. 송혜진님 엄마가 콩자반 싸주신다는 표정 관리가 안 됐었죠. 그 점심에 도시락 뚜껑 딸 때 그 설렘이 있어요. 오늘 뭐 싸주셨을까 하고
0: 아.
1: 딱 열었는데 김이랑 콩자반인 날은 기분이 아주 안 좋은 날. 엄마도 아침에 늦게 일어났거나 바쁘거나 아이. 전날 아빠랑 싸웠거나
0: 일생을 네. 김치를 볶아줘요. 일생을
1: 저는 김치볶음 좋아해요.
0: 일생은 김치 볶고 계란을 쪄. 그걸 쪼개. 쪼개서 놓고 계란 장조림 알아요? 계란 장조림?
1: 계란 장조림 말고
0: 그걸 넣어주고 말해요. 그게 어떻게 그게 공부하러 먹일 수 있는 그 네. 도시락이야 그게.
1: 네.
0: 아 짜증나.
1: 시간이 벌써 다
0: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1: 맞습니다. 응?
0: 밖에 있는 친구들 말이야. 예, 2부에서 뵙겠습니다. 2부에서 이제 키워드로 돌아올게요.
2: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3: GTX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5: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6: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7: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6: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8: 인쇄는 와우 플러스
9: 공간 코디는 코디너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코디너
1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1: 제가 들어드릴게요.
12: 여기 앉으세요.
1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여러분들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3: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0: 자, 왜 웃으세요?
1: 아, 처음 들어, 혀 컨디션이 좋으시네요.
0: 아니, 오디션. 랄랄랄랄랄! 빌드업 되는 거죠. 예, 예. EDM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1: 아니, 지금. 네. 반찬 얘기하자 그때 문자가 아. 2,000개가 넘게 왔어요.
0: 그러니까, 오죽, 이 방송 듣는 분들이. 네. 예, 다, 저희 같은 40대, 50대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1: 그렇죠. 예. 좀 소개 좀 해드릴까요?
0: 우리 때 진짜 고생한 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정말.
1: 네. 예. 정혜선님, 우리 엄마 보온 도시락에 생선구이 싸줬어. 야, 제가 고등어 좋아하거든요. 이게 좋다.
0: 오, 대박.
1: 이거는 휴지 깔아야 되는데.
0: 이거 생선구이 잘 안 싸주던데.
1: 잘 안 싸줘요.
0: 네. 이제 뭐 이렇게 좀 그쪽에 관련된 그 일들 하시는 분들은 싸줄 수 있어.
1: 어떤 일이요?
0: 뭐 수산업 하시는 분들이나 뭐 아니면 뭐 여기.
1: 아니 무슨 수산업을 해야 생선구이를 싸요?
0: 예를 들어서 도매하시거나.
1: 아 그래요?
0: 아니면 여기 뭐 노량진 뭐 수산시장 그쪽 계신 분들은 남은 거 갖고 와서 자반 고등어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싸줄 수도 있고. 그치. 있죠. 예예. 예.
1: 근데 저는 생선은 식으면 냄새 나서 잘 안 좋아했었는데 또 이게 맛있는. 집은 맛있어 또.
0: 그렇지, 그렇지. 네.
1: 김현웅님 계란 후라이 밥 아래 숨겨오던 친구 생각나네.
0: 그러니까.
1: 아 왜냐면 나 계란 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젓가락으로 팍 뺏어가서 한 입에 먹어버리는 친구 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밑에 깔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0: 그런 자식 죄송합니다. 그런 자식들은 잘 안 됐어요 다.
1: 그래 조금만.
0: 잘 안 됐어 애들이 훔쳐가는 애들이.
1: 그래요?
0: 그
1: 뭐.
0: 그게
1: 아니 그게 나중에 컸을 때까지 다 추적하신 거예요?
0: 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확률적으로 보면은 남 먹고 뺏어 먹은 애들이. 예, 지금 많이 깨졌더라고요. 예, 예, 예.
1: 뇌피셜이죠?
0: 예, 그런 거죠.
1: 네.
0: 예.
1: 자, 보람님, 노란 달걀말이가 콩자반 때문에 까맣게 물들면 진짜.
0: 아, 그럼 이도저도 아닌 맛이야.
1: 콩자반이 모든 걸 까맣게 물들이거든요.
0: 예, 예, 예. 진짜 계란은 미쳤다 깔았어. 애들 뺏어가니까. 아, 근데 그때는 진짜 계란 하나 먹기도 힘들었나, 우리가?
1: 아이 그렇진 않아요.
0: 아니야 그럴 때니까.
1: 저희 때는 계란까지는 괜찮았어요.
0: 그러니까 네. 민기 씨까지는 그렇고 저 10년 차이 나잖아요. 그때도 계란을 깔기가 좀 어려웠어요.
1: 그래.
0: 아 진짜 그때 왜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았지.
1: 근데 도시락 그 반찬 사이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경계를 나눠놓는 게 있는데 국물은 그 밑으로 새갖고 옆으로 넘어가서 그게 섞여버리면 진짜 다 맛이 없어져 버려요.
0: 그러면 아우 막 그냥 네. 진짜 토할 것 같아. 아우.
1: 네. 그다음에 우리 이원우님 라떼는 김 구워서 호일에 싸주셨는데 지금은 김 구워서 먹는 집이 잘 없죠.
0: 아 근데 그게 맛있어.
1: 예전에는 집에서 김 굽는 게 다 일이었어요. 이렇게 쇠로 된 거 있잖아요. 맞아, 생선 굽는 맞아. 것처럼 거기다 껴가지고 그래. 엄마가 이렇게 돌려갖고 하나씩 굽고 기름 바르고
0: 그게 맛있었는데
1: 너무 맛있었지.
0: 진짜 들기름 같은 거 진짜로 발라서 해주잖아.
1: 맞아요. 네. 아 진짜 있었어. 4611님이 그냥 된장과 풋고추 싸가지고 고기는 없어. 고기는 없고 그냥 된장이 풋고추만 있어.
0: 아 불쌍해 진짜. 우리 진짜 고생했어. 아 진짜 너무 여러분 우리 뭐 이렇게 저보다 이제 선배들도 계시지만 우리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아, 나 진짜.
1: 저는 기억나는 게
0: 아, 나 진짜 힘들어. 아.
1: 오이를 그냥 썰어요, 엄마가. 네. 거기 그냥 마요네즈 하나 주는 거야. 그러면 밥이랑 나도. 이게 무슨 조화야? 밥 먹는데 오이랑 마요네즈를 찍어서 나도, 먹어야 돼.
0: 나도 진짜 그거 기억났어. 된장 네. 된장에 그냥 그냥 고추만 가져온 게 있었어. 고추만.
1: 있어요.
0: 있었어, 있었어.
1: 그 고추도 그냥 봉지에 싸와. 이게 뭐 고기도 줘야지. 고기는 없어요. 멸치 먹고 고추를 먹어야
0: 사는
1: 돼.
0: 사는 게 다

0: 그때 얼마나 즐거웠는데. 아 참.
1: 그래서 그때 솜씨 좋은 에이. 엄마들 반찬 진짜 인기 많고 그때 다 알아요. 누구 엄마는 손맛이 없고 있고 해가지고 그게 나중에 되면은 그 친구가 인기가 있는 집은 엄마가 손맛이 진짜 좋은 친구.
0: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따라서 부잣집 애는 틀려. 부잣집 애들은 틀려. 네. 나머지는 다 비슷해. 나머지는 다 뿅준아야.
1: 맞아요.
0: 유독 잘 사는 애들 한두 팀이 와가지고 물을 흐려놓는 거야 이게.
1: 근데 그런 애들은 또 자주 먹으니까 아... 또 마음도 여유로워서 잘 나눠줬어요 또.
0: 예.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런 친구들은
1: 먹어 먹던
0: 집안 좀 신경 안 써.
1: 신경 안 써.
0: 원래 집에 가면 널려 있으니까.
1: 신경 안 써.
0: 참. 아무튼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 진짜. 머리는 빡빡 깎고 머리는 빡빡 깎고 교복 입고 야.
1: 아니 근데 지금 한번 여쭤보고 싶네. 고추랑 된장만 넣어준 어머니한테 왜 그걸 싸주셨는지.
0: 근데 내가 볼 땐 엄마가 싸준 건 지가 싸운 것 같아.
1: 아, 자기가?
0: 지가.
1: 그럴 수도 있다.
0: 왜냐면 엄마가
1: 맞벌이 하시면
0: 맞벌이하고 또 이렇게 바쁘면 도시락도 못 사주는 그때는 도시락도 못 사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1: 그래 맞아. 바쁘고 힘들던 시절.
0: 크림빵에다가 우유 먹는 크림빵에다가 우유 그때 빵 종류도 없었어요. 네. 크림빵하고 단팥빵 두 개밖에 없었어요.
1: 맞아요.
0: 거기다 우유 하나 마시고 와가지고 그냥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 이 얘기 하나만 할게요. 권중환 님이 컵라면 하나로 다섯 명이 같이 먹었어요 하는데 학교에 매점이 있어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루에 컵라면 하나를 사와요. 그럼 밥이랑 그걸 같이 먹는 거예요. 국물을 한 세네 명이서 나눠서 조금씩 조금씩 부어가지고 마지막에 면이랑 해서 그 비벼 먹는 게 제일 맛있었어요. 네.
0: 아무튼 그때 매점도 크림빵 하나 단팥빵 하나밖에 없었어요.
1: 그치.
0: 끝! 네. 새우깡 있었고 아, 근데
1: 우유.
0: 과자는 안 팔았어.
1: 맞아요.
0: 과자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 네. 아무튼 좀 너무 옛날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젊은 친구들은 뭐야? 뭐
1: 근데 이거 뭐 3, 4부도 반찬 얘기만
0: 아니,
1: 해도
0: 아니, 그만합시다 이제.
1: 지금 밖에 있는 분 다 떠나시긴
0: 예,
1: 했네.
0: 예, 예, 예. 예. 자, 그럼 이제 키워드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 보죠.
1: 좋습니다. 자, 5월 15일 오늘은 바로 우러러볼수록 높아만지는 하늘 같은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날이죠. 스승의 날 첫 번째 키워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연관어 보니까 뭐 카네이션, 꽃, 선물, 케이크, 편지 이런 단어들이 있고요. 스승의 날 유래가 오래됐네요. 1958년. 네, 이 충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작이 됐고 학생들이 병중에 계신 선생님이나 퇴직한 선생님 찾아간 걸 계기로 해서 네. 1963년 5월 26일을 은사의 날로 지정했고요.
0: 예.
1: 이후 1965년부터 우리의 참 스승을 본받자라는 뜻에서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그 문화체육관광부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스승의 날과 세종대왕의 연결고리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변했고요.
0: 저도 몰랐네요. 예. 아, 죄송합니다. 예.
1: 여기에 이제 문체부는 세종대왕 나신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해서 매년 스승의 날과 함께 기리기로 했습니다. 올해가 이제 두 번째 공식 기념일이고 스승이라는 게 사실 뭐 단순히 지식만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 아니라
0: 그렇죠, 그렇죠.
1: 삶의 지혜까지도 가르치는 진정한 선생을 일컫는 말이고 이 스승의 어원에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무당을 나타내는 무격에서 유래됐다는 설과 중을 나타내는 사승에서 유래됐다는 설인데 고려시대 때는 이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 대한 존칭으로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는 선비들 간에 서로를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스승의 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물이 바로 카네이션이잖아요. 이건 이제 어머니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서 미국에서 시작된 풍습인데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부모와 스승을 같은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어버이날에 이어서 스승의 날에도 감사의 상징으로 이제 카네이션을 선물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이게 이제 색깔마다 좀 의미가 다른데 스승님께 드리는 붉은색은 건강을 비는 사랑과 존경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 최근에 교사 노동조합 연맹에서 전국 유초 중등 특수교육 교원 7,180명을 대상으로 이 스승의 날 기념 전국 교원 인식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교육적 가치와 헌신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존중받고 있다라는 응답은 5.6%밖에 안 됐대요. 그리고 교직 생활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낀 순간으로는 94.7%가 학생의 긍정적인 태도 변화와 성장을 확인했을 때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 스승과 제자에 대해 의미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0: 네.
1: 예전하고는 조금 달라지긴 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전 스승님들의 안 좋은 모습들도 많이 있긴 했었어요 그때 당시. 근데 지금은 좀 뭐라고 말해야 되지? 너무 이게 거리감이 있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예전에 어떤 그런 인간적인 모습과 지금의 또 좋은 모습들이 좀 합쳐져 가지고 좀 좋은 스승과 제자의 그런 모습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0: 예전에 이제
1: 저희 많이 찾아갔어요 선생님들.
0: 예전에 이제 폭력이 있었잖아요. 폭력.
1: 맞아요.
0: 때렸잖아.
1: 저희 땐 맞았어요.
0: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렇지.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예.
1: 그

0: 예전에 약간 이런 게 있었잖아요. 저는 기억나는 게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김종명 선생님이라고 왜 기억에 남냐면 선생님들도 사람이니까 예뻐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은근히 티가 났는데
1: 맞아요.
0: 우리 김종명 선생님은 독일어 선생님이셨는데 진짜 똑같이 대했어요. 한 명 한 명. 그게 너무 기억에 나요 지금도.
1: 야, 대단하신 분이다.
0: 정말 똑같이 대하시고 예. 우리 사회 선생님은 전교생 이름을 다 외우셔가지고
1: 야, 참.
0: 저분이 날 알고 있을 거라고도 생각 못했는데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보통 이제 문제 아니면 공부 잘해야 사실은 선생님들이 기억하시는데 저는 그 두 분이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1: 그래요. 예. 저 톡으로 저 커피 쿠폰이나 좀 보내드리세요.
0: 연락처가 없어요.
1: 그래요. 예. 예.
0: 좀 찾아볼게요.
1: 근데 저는 특별히 기억나는 선생님이 없네요.
0: 왜 그럴까요?
1: 예, 모르겠어요.
0: 아 그래요?
1: 선생님도 저를 기억 못하실 거예요. 네. 굉장히 조용히 있었거든요.
0: 아니면 뭐 개그의 스승이라도 누가 안 계세요? 아니요. 없어요?
1: 개그의 네. 스승은 전혀 안 계셨고요.
0: 절대 안 계셨다.
1: 예. 아무튼간에
0: 아, 나 혼자 컸다.
1: 아, 개그의 스승은 제가 한 거고요.
0: 아, 스스로
1: 아무튼 했고. 뭐 선생님들이 네. 계셨기 때문에 네. 여기 있는 건 맞습니다. 예. 감사하게 생각하죠.
0: 예.
1: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0: 좋아요.
1: 예. 이게 누구 시도라는 분이 가수예요? 예. 시도에 가보자. 어디 가보자.

0: 자, 우리 시도에 가보자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네. 마지막 키워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1: 요즘 MZ들이 밤새워 본다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딸기, 바나나, 브로콜리, 수박, 체리.
0: 이게 뭐예요?
1: 이 SNS에서 조회수 수백 수천만 뷰를 기록하고 있는 과일 막장 드라마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준비됐고.
0: 저까지 하는구나.
1: 자, 감성어 보면은 보세요. 유행하다. 논란 휩싸이다. 비판, 막장, 관심 갔다, 인기 있다, 엄청난 인기, 선정적. 이 SNS 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봤을 영상이고, 최근에 이제 과일들이 주인공인 거예요. 이 막장 드라마에. 그래서 뭐 불륜, 복수, 출생의 비밀까지. 아침 드라마에서 볼 법한 자극적인 소재가 가득하고, 뭐 이를테면 딸기가 절친의 남편이 바나나를 빼앗는 식입니다. 뭐 짧게는 50초, 길게는 90초, 단편이 아닌 3, 4부작으로 연재되기도 하는데, 이게 폭발적인 전개와 강한 몰입감 때문에 야 출근해야 되는데 이거보다 밤샜다 같은 후기가 속출하면서 조회수 수백 수천만 뷰를 기록하고 있고 그 해외한 인플루언서가 영국 연애 리얼리티 쇼 러브 아일랜드를 패러디해서 제작한 걸 계기로 이제 유행이 시작됐고 전 세계적인 인기입니다. 해당 계정의 관련 컨텐츠는 회당 조회수 천에서 3천만 뷰까지. 그래서 이거 밈화되니까 사람이 아예 과일탈 쓰고서 연계해서 올리기도 하고요. 이게 상상은 사람이 하는데 제작은 AI가 하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0: AI가
1: 온갖 막장 드라마를 다 갖다 붙여놨는데 아유. 이 사람들을 그냥 사람이 아니라 과일로 형상화해서 하니까 예. 네, 뭐 재밌게 보는 거죠.
0: 저도 잠깐 봤는데 뭐 그냥 아유 그냥 걱정스럽던데요.
1: 왜냐면 우려되는 점이 있어요. 왜냐면 사실 귀여운 과일 캐릭터 때문에 어린이 만화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성인용 드라마 아,
0: 그러니까
1: 수준이에요.
0: 그러니까 제가 그게 걱정이에요. 이게 어린 친구들이
1: 연령 제한이 없어요.
0: 귀엽다고 보다가 네. 막장 드라마면 이게 뭔지를
1: 맞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유, AI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좀 책임감 있는 콘텐츠 제작 그리고 소비가 필요하다.
0: 이게 이제 자꾸 네. 이제 뭐 뷰스나 이제 구독 이런 걸로 이제 돈을 벌게 되니까
1: 맞아요.
0: 자꾸 이렇게 막 자극적인 걸 하게 되는데 네. 예, 무분별하게 이렇게 저 아, 이런 걸 만들면 아이들이 아, 참 걱정입니다.
1: 그러니까
0: 참.
1: 이런 거를 잘 에이. 분별하는 능력을 아이들에게 좀 키워줘야 될 것 같아요.
0: 자꾸 예. 너무 MZ한테만 트렌드를 맞추지 말고 중지나
1: 아니 얼마 전에 그런 말을 예, 들었어요.
0: 너무 이렇게 왜 MG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 예전에 2049가 중요했던 건 우리 때는 진짜 예. 막 50만 명, 100만 명씩 있으니까 인구가 많았잖아요. 지금 이 얘긴 다음에
0: 아 지금 하세요. 빨리 간단하게. 예.
1: 예. 아, 왜냐면 그래서 이제는 말씀해 주신 대로 문화를 이제 소비하는 층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거기에만 맞출 필요 예, 없다는 예. 말씀을 저도, 드리고
0: 저도 꼭 그 얘기를
1: 거예요.
0: 하고 싶고 예. 예. 그 말에 동의합니다. 제가 좀 앞장서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0: 먼저 일어날게요.
1: 네, 자, 그거랑 빨리 가는 게 무슨 상관?
0: 아, 예, 앞장서려고 했죠.
1: 네, 알겠습니다.
0: 예, 그러면 저기 자, 퀴즈 나 주시고요. 저 먼저 나 앞장서 나가 있을게요. 네. 예, 시작해 보세요.
1: 방아 퀴즈 나갑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로 5월 15일 스승의 날 소식 전해드렸죠. 올해도 34년 예능 외길 인생 박명수 씨를 예능 스승으로 꼽은 스타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 사람 15년 전 내 예능 스승은 박명수다라고 밝힌 뒤 라디오쇼 전화 연결을 통해 스승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전한 분이 있습니다. 최근 야구장에서 예나의 캐치캐치함을 선보였다가 깜찍한 노래와 상반되는 민소매와 팔근육으로 큰 화제가 됐죠. 2세대 아이돌 그룹 엠블랙 출신이자 KBS 간판 예능 1박 2일 고정 멤버로 활약 중인 이 사람은 누굴까요? 보기 주시죠. 1번
0: 김종민,
1: 2번
0: 딘딘,
1: 3번
0: 이준,
1: 4번
0: BTS
1: 진. 문자 번호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추첨을 통해 10분께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보내드릴게요.
0: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안녕히 계세요.
2: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6: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7: 우리

0: 그러나 히든 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1: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0: 히든 태그. 이러니 1000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1: 정품만 파는 히든 태그 스토어도 있네. 성.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가요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 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얼굴 축소 전문 가인미가에서 10만원 상당의 뷰티 상품권,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17년 전통 볶음면과 오라방 쭈꾸미에서 쭈꾸미 볶음, 부침 요리면과 사웅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정직한 재료로 완성한 우마솥에서 한우 양곱창 모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프랑스 명품 커피 카페 리차드에서 정통 로스팅 커피 피나, 엄마 손은 약 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우리 저 방학 퀴즈의 정답은요, 3번 이준군이었고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 호텔 숙박권 3명, 3분에게 쏘는데요. 주현미 씨랑 동갑이라는 유현미 씨. 아, 결혼 20주, 25주년이라고 해주신 축하합니다. 이은, 2001번님, 그리고 육아휴직 중이라는 0130님 3분에게 저희가 제주도 호텔 숙박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요, 예, 딘딘의 노래입니다. 태양은 가득히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덥죠? 여름이니까 그런 거예요. 예, 저는 내일 11시에 뵙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슈퍼라디오 DJ 가비입니다. 오늘 사연은 영식님께서 보내주셨네요. 햇살 좋은 5월에 친구들과 청보리밭을 찾았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다 보니 일반 차량은 타기 어려웠는데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은 차 문이 옆으로 넓게 열려 혼자서도 쉽게 오르내릴 수 있었죠. 여느 때보다 편안했던 고창 학원농장 여행길. 친구들과 청보리밭의 푸른 물결을 바라보며 농담을 주고받던 시간이 눈부신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잘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곳곳에 돌발 상황으로 정체 생긴 곳들이 많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앞시간 사고가 있었는데요. 조금 전 처리는 완료됐고요. 더 지나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쪽으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금 두 구간 여파로 서강대교부터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동호대교 부근에서도 조금 전 사고가 났고요. 수산시장부터 여파 길게 봤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입니다. 하객분기점에서 남동까지 밀리고요. 이후 남동 부근에선 사고가 나면서 4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선산 부근에도 사고 있습니다. 창원 쪽 1차로고요. 사고 처리하면서 뒤쪽 1km가량 정체입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동광양 부근 1차로에서도 버스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백천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사람은 화났을 때 그 사람 본 모습이 나온다잖아요. 또 서비스직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진짜 성격이 나온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직원 뽑을 때 눈치채지 못하게 웨이터 테스트를 하는 것도 있다잖아요. 식당이나 카페에서 종업원이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거죠. 화를 내는지, 화를 낸다면 어떤 식으로 내는지, 사장 나와! 이러면서 화내지는 않는지 그 태도를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기한테 득될 거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인성이 나오죠. 그래서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너에겐 친절하지만 종업원한테 무례한 사람은 그리 좋은 사람은 아니다. 자, 오늘도 날도 더운데 괜히 엉뚱한 데서 급발진하지 마시고요. 웃으면서 인격 수양을 해보죠. 스마일 하면서요.

0: 오늘 금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첫 곡이었습니다. 콜롬비아 대표 가수죠. 샤키라의 노래 Whenever, Wherever. 어디에 있든 언제든 난 너와 함께 있고 싶어. 우린 운명이야 라는 노래예요. 아, 안녕하세요 백디. 저희 아파트 옆이 초중고 다 있는데요. 체육대회 하나 봐요. 학생들이 너무 더울 것 같아서 걱정이 앞서네요. 이소영 씨 따뜻한 마음을 주셨네요. 아이들 진짜 오늘 바깥에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많이 뜨겁겠어요. 그죠? 임재영 씨의 많은 분들이 안녕하세요 백디. 네, 인사 전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백경혜 씨도 오늘 시계만 보면서 12시 백뮤직 기다렸어요. 이은정 씨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군요. 스카프 멋져요. 바빠서 세탁기 돌리러 갑니다. 유명자 씨 감기로 집에 있는데요. 근처 여중에서 체육대회 하나 봐요. 아 진짜 5월에 체육대회 많이 하는군요. 아이들 웃음소리 재잘거리는 소리가 듣기 좋네요. 한명희 씨 덥네요. 점심 먹고 한 바퀴 돌아야 하는데 못 나가겠어요. 그래요. 이런 날은 쉬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주연 씨는 지금 짐 싸고 있군요. 딸이랑 일본 3박 4일 여행 마치고 짐 싸고 있는데요. 하도 걸었더니 이거 무슨 행군 다녀온 것 같아요. 그래도 딸이랑 크게 안 싸우고 잘 놀았어요 하셨네요. 예, 그래요. 좋은 여행 되셨습니다. 여행이라는 게 걷는 거 연속이죠. 자, 오늘 선생님 날이잖아요. 스승의 날입니다. 그죠? 우리 선생님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생에 오래 남는 그런 선생님들 많이 계시죠. 삶의 방향을 알려주시고, 그죠? 선생님들, 네, 늘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선생님들. 자, 오늘은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웃음이 절로 나오죠. 금요일입니다. 기분 좋게 사연도 보내주세요. 신청곡 물론 대환영이고요. 일상공감 그냥 웃죠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보내면서 웃었던 일 있으면 저희한테 다 보내주세요. 뭐 하찮은 거라도요.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 모두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은 100원입니다. 콩은 무료예요. 광고 잠깐 듣고 가죠.
1: 내 집에 딱 맞춘 가구?
2: 숨은 한 평도 찾아준대.
1: 예산도 맞춰서?
2: 맞춤 가구에 대한 고민, 오톤도가 답을 드릴게요. 키친, 붙박이장부터 학생방까지 3D로 실제처럼 그려보고 주문하세요. 맞춤 가구의 시작.
1: 홈페이지에서 무료 디자인을 신청해보세요.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강혜영 씨가 드라이브 가고 싶은 곡이에요 하셨네요. 네, 마룬5의 Moves Like Jagger라는 노래 김미영 씨가 청해서 같이 들었는데요. 끝나기 1분 남겨놓고 노래 시작한 여가수는 그 유명한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입니다. 피처링에 참여한 거예요. 밀리지 않죠? 아, 대단합니다. 기운이. 그 전날에는 그 팝시, 스웨덴의 여성 듀엣이에요. 팝시가 노래한 라틴 러버, 최은정 씨가 청하셨죠. 너 너무 뜨겁고 위험해. 웃는 모습만 봐도 마음이 흔들려. 라는 노래였습니다. Moves Like a Jagger는 그 전설의 락스타죠. 롤링스톤스 밴드의 그 믹 재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춤추도 자유롭게 자신감 있게 움직여. 재거처럼. 네. 세상에는 스타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되게 큰 지구촌 행사 같은 거 하면은 거기에 초대되는 가수들이 이제 세계적인 가수 아니에요? 오늘 금요일 일부 첫 곡은 콜롬비아의 대표 가수고 세계적인 가수 샤키라가 불렀잖아요. 노래 Whenever, Wherever. 이 샤키라하고 그러니까 마돈나하고 BTS하고요. 2026년 이제 다음 달에 열리죠. 그 월드컵 결승전에 하프타임의 공연자로 그렇게 결정이 됐다죠.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마돈나, 샤키라, BTS 전부 이렇게 세계적인 스타가죠. 네,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저는 이 노래를 배달하는 배달자 입장으로 수십 년 여러분들한테 음악을 소개하면서 야, 우리 스타들이 이렇게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날이 이렇게 제가 DJ 하고 있을 때 올 줄은 몰랐거든요. 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뭐 도와준 건 없지만 아무튼. 홍영미 씨, 스카프였군요. 저는 두루마리 화장지를 두르신 줄 알았지 뭐예요. 아무리 목에 화장지를 두르고 있을까요. 근데 지금 이 스튜디오 조명이 이게 조금 그 뭐랄까 약간 어두워서 그렇게 보일지도 모를 거예요. 전나영 씨, 아파트 장 서는 날인데 배관 공사한다고 오늘은 장이 안 섰네요. 오란다, 뻥튀기, 강냉이 살려고 기다렸는데 아쉬워요. 아쉬울 땐 뭐다? 백뮤직으로 달래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전나영 씨. 전교선 씨가 신나요. 옛날 생각도 나고 음악 굿 하셨고 8050님은 사진 주셨네요. 우리 9살 아들이 관장님한테 편지를 썼는데 너무 귀여워요. 관장님이 한박 웃음 지으실 듯 자랑할 만하죠 하면서 편지가 관장님께 태권 반갑습니다. 저는 땡땡입니다. 관장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결석 안 하고 꾸준히 도장에 다니겠습니다. 심사도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 우리 무술이죠. 네. 우리 무예. 태권도. 이 태권도는 태권도 스피릿이 있습니다. 그 태권도 정신이라는 게 있는 거죠. 4314님이 백님 스승의 날이라고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우리 딸 지연경이 상을 탔어요. 학교에서 열심히 근무했나 봐요. 이런 상을 주셨네요 하면서 역시 또 사진을 주셨어요. 오, 네, 네가 있어야 할 우리 학교, 네가 있어 우리 학교 격상, 그런 얘기죠. 와, 상 이름이 네가 있어 우리 학교 격상이에요. 땡땡 고등학교 학생 자치회 1등. 오, 대단합니다. 자랑스럽네요. 5256님도 사진 주셨네요. 예. 운동회 사진인데 청군이 있고 핑크색 운동하니까 청홍군이네요. 여기는 만국기 펄럭이는 운동장에서 아이들의 함성과 함께 열심히 뛰는 아이 응원하면서 열심히 박수치고 놀다 왔어요 하셨네요. 예, 약간 더워 보이긴 하는데 예, 좋습니다. 아주 건강해들 보이고. 셀린디언의 Because You Loved Me. 셀린디언은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디바죠. 내가 넘어질 때 붙잡아주고 두려울 때 힘이 돼줬어. 지금의 나는 네 덕분이야 라는 노래예요. 그리고 미국의 칸츄리 가수 루크 컴즈가 노래한 Fast Car. 이 Fast Car는 원곡은 트레이시 체프만이죠. 우린 이 차를 타고 더 나은 삶을 찾아서 떠나자라는 얘기입니다. 셀린 디온, Because You Loved Me, Luke Combs, Fast Car.

일상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나눠볼까요? 일상 공감 그냥 웃죠. 조혜지 씨, 시골 할머니 댁 방앗간에 가면요. 참기름, 들기름을 할머니만의 아재개그로 홍보하세요. 기름 중에 가장 긴 기름은 참기름, 덜 긴 기름은 들기름, 짧은 기름은 그냥 김. 할머니의 아재개그식 판매 작전에 오늘도 참기름, 들기름 완판입니다. 재밌어서 웃어요. 오, 와, 혜지 씨 할머니 저구 개그 코드가 맞는데요. 5691님, 오늘은 저희 집에 손주가 놀러오는 날입니다. 얼마나 귀여운 짓을 할지 벌써부터 설렙니다. 이 아이는 저한테 할미라고도 안 해요. 할, 할. 모든 말을 한 단어로 합니다. 컵에 물 달란 소리는 커, 커. 포크 하면 포크레인차 달라는 거고요. 우, 우 하면 우유 달라는 말입니다. 물론 전 다 알아듣죠. 아이 볼 생각에 웃음이 절로 납니다. 아유, 정말 예쁠 때죠. 많이 예뻐해 주세요. 2383님, 나이가 40대 후반 되니까 깜빡깜빡 하는 일이 늘고 있어요. 최근에 볼 일이 있어서 어디 갔다가 주차비 정산하려고 무인 정산기에 차량 번호를 입력했더니 글쎄 차가 없다는 거예요. 순간 너무 놀랐죠. 머릿속에 하얘지면서 혹시 도난? 견인?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혼비백산에서 주차장을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아 맞다, 나 오늘 지하철 타고 왔지. 저 자신이 너무 어이없어요. 주차장에 차 세우고 지하철 타고 한참 가다가 아 맞다, 오늘 차 가지고 왔지. 다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괜찮아요. 3433님, 저희 남편이 꿈이 고든 램지 같은 요리사였대요. 그러면서 앞으로 주말 삼시세끼는 내가 책임진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실력은 장비에서 나온다나 어쩐대나 온갖 주방용품을 다 주문하더니 그 최첨단 장비를 총동원해서 라면을 끓여주더라고요. 어이없어서 웃어요. 라면 중에 제일 맛있는 라면은 그대와 함께 라면. 네. 근데 이런 경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럴 땐 칭찬을 하셔야 됩니다. 우와, 이거 완전 대박. 야, 이러려면 진짜 처음이야. 그래야 그 단계로 고고싱합니다.

아주 매력 있는 목소리예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메간 트레이너의 노래 No Excuses. 변명 필요 없다고, 그런 말 듣고 싶지 않고,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라는 노래입니다. 오늘도 그냥 웃죠 산 소개된 분들 모두 햄버거 세트.

지금까지 지리산 노고단에서 하영숙이었습니다. 오, 지리산의 하영숙 통신원. 하산 조심하세요. 노고단 멋지다고 하는데 저도 못 가봤습니다. 거기 뱀사골 뭐 이런 거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가보고 싶네요. 저도 산악인의 한 사람으로서 청계산 날다람쥐가 노고단에 가봐야죠. 4520님 고기는 있는데 치아가 없다. 시간은 있는데 약속이 없다. 자식은 있는데 내 곁에 없다. 추억은 있는데 기억이 없다. 어르신 수상작품 시 중에서 그냥 웃죠 하셨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어르신 입장에서. 그죠? 박상훈 씨, 햇빛은 따끈따끈, 바람은 산들산들, 청량함 한 스푼 더해주는 음악이 정말 완벽하네요. 제가 신청한 곡이 나온 것도 아닌데 제가 생각하지 못한 음악이 나올 때 너무 짜릿해요 하셨어요. 근데 상훈 씨가 저한테 뭘 물어보셨네요. 아내가 하일 사진을 보여주면서 하나 살까? 해서 그래? 했더니 아니다. 하일 신고 갈 것도 없는데 뭐 안 살래? 그럼 그렇게 해. 했더니 아내가 화를 내네요. 백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상훈이 형. 아내의 말은 안드로메다오기 때문에 이야기가 참 난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근데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일 아니라 뭐 더한 거라도 사. 내가 좋은 거 데려갈게. 뭐 그렇게 얘기를 일단 하셔야죠. 근데 이제 너무 늦었어요. 그죠? 다음에 꼭 그렇게 하세요. 4023님 그리고 5907님 외 많은 분들이 오늘 스승의 날이라서 이 노래 청하셨어요. 스코틀랜드 가수이고 배우인 룰루의 노래 To Sir With Love죠. 선생님께 사랑을 이라는 노래인데 영화 To Sir With Love의 OST입니다. 시드니 포엔티어라고요. 흑인 남자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에서 남우 주연상을 받은 그런 배우죠. 그 사람이 선생님으로 나왔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가 이 영화를 봤어요. 아주 감명 깊었습니다. 거기에 룰루가 직접 출연도 했어요. 학생으로. 아주 싸가지 없는 학생으로 나왔었죠. 철없던 학창시절에 우리는 선생님 마음을 잘 몰랐죠. 하지만 시간 지나고 보니까 선생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이끌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바칩니다 하면서 이 노래를 불러요.

0: 모실걸? 할인 훈라면.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쇼리 실라!

0: 김비.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4023님이 룰루의 투서 위드 러브 청하시면서요. 저희 가족 친정 식구들 중에 선생님이 많으세요. 김문숙, 김혜숙, 김은경 선생님 이름 불러주시면 엄청 좋아할 거예요. 37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셨어요. 아우 그러시구나. 5907님 외에 많은 분들도 같은 곡을 이 스승의 날에 청하셨어요. 그리고 백경혜 씨가 주스 뉴턴의 Angel of the Morning 청해서 들었는데요. 미국 컨트리 팝 가수죠. 아침이 오면 당신은 떠나겠죠. 새벽이 오기 전에 그냥 나를 안아주세요. 내일 어떻게 될지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라는 노래였고요. 이민석 씨가 페스티벌의 The Way 청하셨죠. 에브리데이 출첵이 정말 어렵네요. 오늘은 반말데이 출석합니다. 신청곡은 빠른 공의 The Way 들려주세요. 하셨죠. 페스티벌 미국 밴드인데요. 이게 야구 용어죠. 직구란 얘기입니다. 직구. 뭐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이런. 네. 그러니까 우리 음악이 이 꾸밈 없이 직구처럼 날아간다고 해서 만들었답니다. The Way란 노래는 어느 날 노부부가 집을 떠났어요. 그들은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걸까요? 그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라는 그런 내용인데 실제 사건에 예, 모티브를 받아서 만들었답니다. 대청호 둘레 드라이브 중이시군요. 음악이 잘 어울려요. 취향 저격 박혜진 씨. 이경희 씨는 필라테스 운동 끝나고 샤워 후에 음악 들으며 휴식 중입니다. 너무 좋아요 하셨고 손은희 씨는 Angel of the Morning 따라 부르니까 옆에 동료가 언니 기분 좋아? 그러네요. 행복합니다. 오 가사를 아세요? 라라라 Angel of the Morning 라라라 Angel of the Morning 계속 그런 거 아니에요? 왠지 그럴 것 같은 아니 농담입니다. 자 오늘 스승의 날 금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이제 1부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 오늘 스승의 날인데 반말대회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어버이날도 했으니까요. 네. 자 1부 끝곡은 카리브의 섬나라죠. 바베도이스 출신이고 미국에서 활동하는 리아나의 Don't Stop the Music입니다. 음악을 멈추지 마 이 리듬이 계속 흐르게 해줘. 지금 이 순간 놓치고 싶지 않다고 라는 노래예요. I'll be coming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수원 부근 사고 먼저 전해드립니다. 앞 시간 이수원 부근으로 연쇄 추돌 사고가 났는데요. 지금 2, 3, 4차로 3개 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일대로 많이 혼잡합니다. 기흥 동탄에서 수원 신갈까지 4km 정도 밀리고요. 이후 시구간 진입해서 양재에서 반포까지도 꾸준히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강일에서 남양주 요금소까지 7km 어렵고요. 서양고속도로 목포 쪽 서울요금소 하위차로에는 고장난 화물차가 멈춰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후 안산과 팔탄분기점 그리고 행담도휴게소와 당진부근에서도 갓길에서 고장난 차량을 처리합니다.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 쪽 해인사에서 거창휴게소 쪽으로는 2차로에서 터널 보수 작업하고 있는데요. 여파로 해인사 나들목 일대 5km 정도 어렵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5: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주세요. 위트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너 재밌는 건 다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6: 해피 FM 제2 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영.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5월 15일 금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오늘 2부 첫 곡은 영국의 남성 듀엣이에요. Go West가 노래한 What You Won't Do For Love라는 노래였습니다. 사랑을 위해 너 어디까지 할 수 있니? 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할 수 있어요?

0: 있으세요. 아, 이제 금요일 2부는 반말하는 반말데이인데 추미옥 씨가 공교롭게도 어버이날도 반말, 스승의 날도 반말이네요. 그렇게 됐네요. 그때 제가 어버이날 어떡할까요? 여쭤봤잖아요. 생방하면서. 그랬더니 하라고 여러분들이 그러셨었죠. 수도권 주파수,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주파수는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예요. 1061, 106.1MHz입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좋은 노래가 많은 이곳 저장해 놓으세요. 단축 버튼 1번에. 그리고 KBS 콩 앱을 가입하시면요. 전국 어디서나 전 세계 어디서나 듣고 보실 수 있어요. 아주 유용합니다. 금요일에는 우리 모두 말이 좀 짧아지죠. 편하게 반말로 얘기합니다. 야, 너도 반말할 수 있어 코너죠. 그냥 듣기만 해도 좋은데요. 함께 참여하시면 배로 즐거우실 거예요. 점점 빼지 마시고 한번 참여해 보세요. 한 번이 어렵지 참여하시기 쉽습니다. 일단 DJ 천이 이름부터 얘처럼 편하게 불러보세요. 백천아 하면서요.
1: 백천아, 백천아, 백천아.
0: 네. 지난주에 참여했던 네, 음성사연이었어요. 자,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께 축하송을 불러드리고 야 너도 반말할 수 있어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6635님이 절친 김송자 생일이라서 점심으로 장어구이 먹고 지금 커피 마시면서 듣고 있어요. 생일 축하고 해 주실 거죠 하셨어요. 예, 힘이 불끈 나시겠네요. 이경자 씨는 손녀 전가은이의 8번째 생일이에요. 올해 초등학교 입학해서 오빠를 잘 따라다녀요. 가은아 생일 축하한다 하셨네요. 제가 왜 웃냐면요, 아침에 출근할 때 꼭 그 친구들을 일주일이면 한 3번 4번 보는 것 같아요. 오빠 손 꼭 잡고 그리고 이제 그 그러니까 온누이죠. 학교 가는 아이들 보거든요. 그 걔네들 보면 너무 너무 좋고 막 기분이 좋아져요. 가은이도 그런 모습이겠네요. 3211님 오늘은 고대윤의 58번째 생일입니다. 어제는 어머니께서 생일이라고 용돈을 주셨는데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바지자락을 잡고 주머니에 꼭꼭 넣어주셨어요. 근데 아, 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이도 아닌데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집에 와서 후회했습니다. 용돈 받으신 거 모아서 장남 생일이라고 털어주신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엄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셨네요. 대윤 씨, 아유, 여기서 그러지 마시고 어머니한테 가서 그 안 하던 거 하세요. 꼭 안아드리고 엄마 사랑해. 그렇게 꼭 얘기하세요. 저하고 약속한 겁니다. 4152님 듬직한 우리 딸 경진이 생일입니다. 우리 딸 엄마가 사랑한다. 늘 응원해. 엄마 아빠가 우리 딸 우리 아들 이런 건요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딸 아들들은 알아야 됩니다. 이현주 씨, 딸 지선이 생일인데 낑겨 주실란가요? 중간고사 시험 치고 과제하느라 무지 바쁜 간호학과 학생입니다. 눈에 진물 나게 보고 싶었다고 전해주세요. 아유, 찐사랑이네요. 2982님은 우리 최태순 여사님 생신 축하한다고 노래 좀 불러주세요. 김미영 씨는 본인 생일을 17일인데 미리 자축하셨네요. 260님은 사위 이석진 씨 생일, 3548님은 딸 희미 씨 생일, 3735님은 올케 고은주 씨 생일, 6363님은 아들 박재상 씨 생일을 축하해 오셨습니다.

0: 지선 씨, 태순 씨, 가은이 생일 축하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안내합니다.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영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 드립니다. 이외에 모바일 쿠폰 많죠. 치킨, 피자, 커피,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에 아주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광고 잠깐 듣고 반말 가죠.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쓰다꼬차, 간편하게 한 장 쓰다꼬차, 하루 5분 쉽게 쓰다꼬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쓰다꼬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5: 위제로
4: 과식계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5: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6: 일양약품.
1: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2: 카페페 주문.
1: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2: 카페페 주문.
1: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7: 클레오?
8: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7: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8: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7: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야, 이거 화내는 거하고 삐치는 거 있잖아. 이게 비슷한 듯 하면서도 강도나 이런 게 약간 다른 거 알지? 화내는 거는 왜 버럭하면서 나 지금 기분 나빠 책임져 뭐 이렇게 대놓고 폭발하는 거잖아. 근데 삐치면 오히려 입을 다물어버린다. 아예 말을 안 하거나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데 분위기 냉랭하고 아 괜찮다니까 하는데 안 괜찮아 보이는 분위기 있잖아. 아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대놓고 말을 하지 왜 툭하면 삐치냐. 어? 왜 사람 눈치 보게 하냐고. 삐친 것 같아서 쩔쩔매거나 잘해주잖아. 그럼 더 온다. 잘 삐지는 애들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삐진 거 풀어. 보는 사람 짜증나. 야 너도 반말할 수 있어. 번호 나간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은 무료다. 야 채팅하듯이 계속 참여할 거면 콩이 나. 문자는 이 리액션 문자 10개만 보내도 500원이잖아. 그냥 콩 깔고 편하게 참여하라고. 너도 콩 깔 수 있어. 얘네들이 영국 밴드인데 This is Midnight Runners라는 밴드야. Come on, Aileen, Aileen, 이리 와. 지금 이 순간 놓치지 마. 이런 노래야. 들어.

0: 여긴 어디 반말의 명가 반말 맛집 임백천의 백뮤직이다. 누구야 만두의 명가라고 그러네. 만두의 명가 아니야, 반말 맛집이야. 니네 이번 주에도 쌓인 게 많았나 보다. 그냥 사연이 순식간에 마구마구 올라간다. 근데 이게 좀 생각해서 보내. 이건 너무 다큐로 화가 나 있는 애들도 많은데 여기 법정 아니야. 알았지? 나는 그냥 입만 살아있으니까 민사, 형사 이런 거는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법으로 해결해. 알았어? 박유경이구나. 백천아, 백세 할머니, 엄마, 나 3대가 듣고 있는데 할머니가 보라 보더니 예쁘게 생겼네 이러신다. 우리 백천이가 한미모지. 야, 할머니 눈이 아주 정확하시네. 고맙다고 전해드려. 이선희, 백천아, 나 회사 동료들한테 정수기 한 대 놓고 싶다고 말했더니 혼자서 무슨 물이야 이러는데, 아니 혼자는 물 안 먹냐? 지들은 혼자 살면서 왜 에어컨을 두 대나 썼대. 그러게 말이야. 야, 너도 정수기 두 대 놔. 아, 이건 좀 그런가? 아무튼 다 해. 하고 싶은 거 다 해. 유호광이구나. 백천아, 우리 아들이 어버이날에 색종이로 카네이션 만들어주더니 담임선생님한테 비누로 된 카네이션 사서 학교 갔다. 너 어떻게 생각하니? 뭘 어떻게 생각해? 이쁜 아이구만. 아, 스승의 날 선생님 가슴에 카네이션 달아줬고 너한테는 색종이 카네이션. 얼마나 좋아, 이쁜 아이지. 너 뭘 바라니 도대체. 이정아, 28년 지기 남자 사람 친구가 있거든. 남사친. 둘 다 솔로여서 주말에 술도 마시고 찜질방도 같이 가고 그렇게 친해. 근데 어느 날 남사친 옆모습을 힐끗 봤는데 아니 얘가 차은우처럼 잘생겨 보이는 거야. 그때부터 걔 볼 때마다 자꾸 가슴이 뛰는데 이게 사랑일까? 천하? 야, 그 부정맥 아니야? 농담이고 너 그거 사랑이야. 정아야, 고백해. 어? 근데 이러다 깨지면 어떡하냐. 내 책임 아니다. 허진호, 백천아, 아내가 내가 밖에 나갈 때마다 분리수거하라고 봉지들을 꺼내놓는다. 빈손으로 나갈 데가 없어. 베란다로 나가는 출입문을 만들까? 얘가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거 다 니네 집에서 쓴 거 아니야. 네가 버려야지. 당연히 누가 버려. 그러면 네 아내가 꼭 버려야 되냐? 그런 법이 어딨어. 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아서 버리는구만. 음수 버릴 때가 아주 그 힘들어. 그지? 김현정, 백천아, 내가 요즘 볼링을 시작했거든. 근데 공이 왜 자꾸 또랑으로 빠지는 거야. 네가 잘 치는 방법 좀 알려주라. 요즘 게임비 내기 저녁사기 하는데 내가 맨날 져서 내가 전부 돈 내고 있어. 현정아, 그만둬. 그거 당장 그만둬. 그게 자꾸 도랑으로 빠지면 얼마나 쳤니? 그거 아유. 근데 걔들도 그렇다. 아니 못 치는 애한테 그건 너무한다. 그지? 게임비 내고 저녁 사고 그러지 말고 그만두든지, 어? 제대로 좀 혼자 막 배워가지고 한번 이기든지. 6370, 내가 짝사랑하는 오빠야. 왜 맨날 내가 만나자고 할 때마다 집안 제사가 있거나 강아지가 아프거나 야근이 있니? 일부러 그러니? 왜 나한테 그러냐 너. 니들끼리 해결해. 이걸 왜 나한테 그래. 그리고 내가 보니까 느낌이 싸하다야. 너 별로 이렇게 관심 없는 거야. 그냥 연락하지 마. 그러면 지가 연락 올 수도 있어. 알았어? 뚝 끊어. 관심. 박미화, 백천아, 너무 덥다. 가뜩이나 탈모가 와서 스트레스 받는데 탈모 때문에 정수리가 뜨거워서 더 스트레스 받게 된다. 야, 어떡할까? 너 탈모 안 왔냐? 미화야, 내 주변머리는 좀 있는데 소갈머리가 없어. 너 진짜 왜 이렇게 나를 또 열... 아우 진짜 열받는다 너 때문에. 나도 밖에 나가면 거기부터 뜨거워. 그리고 더운 거 먹지? 거기서 샘솟아 물이. 아, 이번엔 누구냐? 선경이구나. 방선경, 들어와.
1: 백천아,
0: 왜?
1: 우리 아들이 월드땡 아이스크림 먹고 멕시코 월드컵 경품에 당첨돼서 가야 한다는데.
0: 어, 진짜?
1: 세금이 250이다.
0: 어?
1: 일을 어쩌면 좋냐?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백천이 네 생각은 어때?
0: 야, 근데 이거 실화야? 아니 뭐 그런 경품 행사들 많잖아. 근데 누가 되나 했더니 야, 실존 인물에 진짜 되는 사람이 있었네. 아무튼 축하한다. 이거 신기하네. 월드땡 아이스크림 먹고 멕시코 월드컵. 야, 이거 당첨된 거 아니야? 경품 당첨되면 재세 건강험 이런 거 거의 본인 부담이거든. 야, 공짜가 없어. 이게 법이 그래요. 그래도 재세 건강험 22%가 250만 원 정도면은 북중미 월드컵 여행권 상품. 그게 얼마야? 천만 원이 넘는 상품이라는 거잖아. 아, 가야지. 야, 그리고 월드컵 직관은 이거 돈 있어도 못 가. 티켓 자체를 돈 있어도 못 구한다, 요새. 평생에 한번 할까 말까한 경험 아니냐? 250 물론 적은 돈은 아닌데 이거 안 보내주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냐? 너 안 보내주지? 아들이 너 평생 원망한다. 정모하면 나중에 알바해서 갚으라고 하면 되잖아. 그냥 보내. 얼른 보내줘. 질러. 얘도 질르라고 휘파람 불잖아. 방송 듣고 있냐, 성경이 아들? 야, 너 삼촌한테 절해. 어? 편들어줬잖아. 축구 생각나는 노래 골랐다. 잘 보고 와. 알았어? 영국 프로젝트 더 팬스가 노래하는 올레 올레 올레. 우린 포기하지 않아. 승리를 향해 끝까지 간다.

얘가 미국 코미디언이고 가수야. 에디 머피라고. 파티 올 더 타임. 야, 내 목소리 좀 이상하지 않니 지금? 커피 먹다가 좀 뭐가 걸렸어 안에. 나 그냥 신나게 놀고 싶어. 매일 밤 파티하고 싶어. 그런 노래야. 들어.

0: 백천아.
1: 해줘라.
0: 네가 이렇게 인기가 많단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1: 해줘라.
0: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1: 많아요. 백천아, 난 잘 지내고 있다.
2: 따랑아, 탐톤도 잘 지내고 있어. 우리 따랑이도 잘 지내고 있지? 어떻게 지내는지도 궁금한데 여기 따랑이 팬들 많잖아. 좋은 일 있으면 가끔 문자해라. 야, 그리고 니들도 음성사연 많이 좀 참여해. 따랑이만큼 잘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애쓰지 말고 니네 있는 모습 그대로, 응? 하고 싶은 얘기 녹음해서 올리라고. 너무 귀여운 척하지 말고, 알았디? 야, 아까 에디 머피 파티 올더 타임 들으면서 홍영미가 파리 올라탐 파리 올라탐 슬슬 파리목이 나올 시기긴 해 했는데 웃겼어 너. 원혜진이가 나 살에 걸린 거 가지고 보냈구나. 백천아, 커피 먹다 살에 안 걸린 게 얼마나 다행이야. 약간 걸렸어. 김은희도 백천이도 늙었구나. 먹다가 목에 걸린다고 하니까 말이야. 나도 그래. 나 침 삼키다가 가끔 목에 걸려 콜록거려. 그 정도는 아니거든 김은. 그 정도는 아니야. 윤영이, 백천아 나 혼자서 댄스 파티 하는 중이야. 심심한데 동참할래? 음악이 너무 좋다. 너 혼자 쳐. 나 지금 여기 방송 생방해야 되잖아 지금. 서보람이구나. 백천아, 나 얼마 전에 채널 돌리다가 최보람 아저씨 나오는 방송에서 너 젊은 시절 모습 우연히 봤는데 세상에 너 그렇게 상큼 풋풋한 시절도 있었니? 나 너무 놀랐지 뭐야. 그게 아마 최보람 씨하고 그게 좋은 나라 운동본부 뭐 그런 프로였을 거야. 몇 년 같이 했지, 맞아. 아유, 좀 몸이 안 좋으시다 그래서 아유 찾아뵈야 되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임현미, 백천아 오늘 너무 덥다 그래서 아침에 양산 챙겨서 나왔는데 이게 양산이 아니라 우산인가? 써도 되겠지? 다른 사람들은 우산인가 모르겠지? 뭘 몰라 다 알지. 근데 요새 양우산이야 괜찮아. 다 겸용이니까 써도 돼. 아, 우산이면 어때? 써. 4457, 백천아 나 교사 27년하고 퇴직했는데 해마다 제자들이 톡으로 연락이 오더니 이제 제자들도 나이가 들었는지 연락이 없네. 그래도 나한텐 라디오에서 백천이가 수고했다 고생했다 하는 소리, 그게 값진 선물이야. 그래 오칠아, 수고했어 진짜. 그리고 애들한테 연락 안 와도 잘 있겠지 생각해. 8136, 백천아 집에 혼자 있는데 모기가 벌써 나왔는지 등 한가운데를 문 거야. 너무 간지러운데 긁어줄 사람이 없어서 문 손잡이에 대고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서 긁다가 삐끗해가지고 앞으로 꼬꾸라졌어. 무릎도 아프고 너무 서러워. 파스 냄새 맡으면서 네 목소리 듣고 있는데 참 외로운 금요일이다. 모기 미워. 나는 네가 밉다. 야, 그 효자손 하나 사지 왜 그걸. 파스는 어떻게 뿌렸냐 도대체. 긁는 거는 응? 문 목소리에 대고 긁는데. 야, 근데 그거 하다가 꼬꾸라질 일이 뭐가 있어. 너 운동 좀 해 진짜. 왜 그래. 허윤서, 백천아 친척 동생이 옷을 빌려가서 얼룩을 만들어 왔다. 내가 뭐라 그러니까 아 얼룩 부분 안 보면 되잖아 이러는데 말이 안 나온다. 얘 어떻게 해야 될까. 손해배상 청구해야지 어떡해. 아, 지가 사과해도 모자라는데 지가 뭘 잘랐다고 그렇게 네 가지 없이 나온대 세상에. 아유 진짜. 김다혜, 백천아 10개월 된 서아가 서랍이란 서랍은 다 열고 다닌다. 날씨도 더운데 스팀 뿜뿜이다. 10개월 된 애가 서랍을 다 열고 다닌다고. 너무 귀엽다. 야, 사진 찍어놔. 3260, 백천아 너 주식하니? 요새 주식시장이 난린데 나만 안 하고 있으니까 바보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 그래서 어제 주식계좌를 만들긴 했는데 주식계좌는 뭐냐? 지금 뛰어들어도 될지 모르겠어. 너 똑똑하니까 조언 좀 해줄래? 네가 시키는 대로 할게. 야, 나 똑똑하지도 않고 주식 전혀 몰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알았어? 신미소, 백천아 새로운 부장이 내 이름하고 본인 딸 이름이 똑같다고 자꾸만. 미소야, 남친하고 데이트하고 밤 10시엔 집에 들어가야 된다. 절대 남친한테 라면 먹고 가려면 안 돼. 이렇게 잔소리를 한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그만하라고 해줘. 아니 부장님이 그런데

0: 누구냐? 복영이. 조복영. 어 왜?
1: 백천아 어. 요즘 날씨 너무 좋지?
0: 왜 이래 너?
1: 너는 싱글이 아니니까 이 마음 모르지.
0: 뭔데?
1: 날씨 이렇게 좋은 날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곳 가고 싶은데
0: 어.
1: 나도 와서 좋은 사람 생겼으면 좋겠어.
0: 아.
1: 너는 와이프 어떻게 만났니? 나한테 비결 좀 알려줄래?
0: 너 이렇게 속삭여. 근데 복영이가 외롭구나. 날씨 좋으면 더 외로운 거 알지. 카페 가도 커플, 한강 가도 커플, 어? 강변에 돗자리 깔고 둘이 이어폰 나눠 끼고 누워 있는 거 보면은 그냥 아이고 그냥 자외선 듬뿍 맞고 새카매져라. 응? 어? 응? 어? 거기 개미 많은데. 그런 생각 들지? 부러우니까 그지? 야 근데 복영이 너 가만 보니까 연애가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이렇게 좋은 날 같이 보낼 사람이 있었으면 이게 더 큰 것 같아. 그지? 맞지? 왜냐면 외로울 때 그거 급하게 사람 만나면 이상한 인간한테 걸릴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너 몇 살인지는 모르는데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외롭다고 눈 낮추지 말고 아무나 주워 담지 마. 알았지? 그랬다가는 나한테 퍼려 이 소리 듣는다. 이 노래 알 거야 아마. 남자들이 무대기로 떨어지는 거야 하늘에서. 빨리 가서 하나 주워라. 응? 주서라는 아니고 주워라. 아 이게 제리 할리웰이라고. 이게 옛날 스파이스걸스 멤버야. 영국 걸그룹 제리 할리웰. It's raining man.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려오네. 야 제리야 오빠가 너 지금 소개하잖아. 왜 이렇게 노래를 먼저 하고 그래? 오늘은 모든 게 신나는 날이야. 이런 노래야. 들어.

친순영이구나. 천아, 딸 데리러 가야 되는데 세상 귀찮다. 웃자지. 천이가 좀 데리고 와줘. 네가 해, 네가 순영아. 너 왜 그래 도대체. 딸 데리러 가야지. 그거는 네 책임이지. 그거는 미셸 브랜치라고, 얘가 미국의 싱어송라이터고 얘가 피처링을 한 거야 산타나에. I'm feeling you. 나 지금 느껴. 이건 사랑일지 몰라.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거 뭘까. 들어.

어 주호구나. 백천아, 하늘에서 남자들이 떨어지면 뇌진탕이야. 조심해야 돼. 주호야, 노래를 다큐로 받는구나. 너 그러면 안 돼. 나 지금 너 때문에 당 떨어져. 송영자, 백천아, 스승의 날이잖아. 학교 다닐 때 교수님한테 연락하고 싶은데 김 교수 축하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 반말은

전혀한테만 해야 되지. 당연하지. 용자연어 그러지 마. 김 교수 축하하네. 그러지 마. 이게 말이 웃기자고 그런 거지. 웃자고 그런 거지 너. 이 공월이구나. 백천아, 아들이 안마의자를 선물했거든. 근데 아내가 안마의자에 커버를 이중으로 씌워놓고 쓰지들 못하게 해. 때 탄다고 밖에서 걸으래. 아끼다 똥 된다고 말 좀 해줘. 진짜 왜 그런데? 아니 그 쓰라고 해지. 그것도 금방 넣고. 아유 진짜 말도 안 돼. 내가 그런더라고. 그거 계속 써야 된다 그래. 안 그러면 고장도 나 그거. 홍석삼, 백천아 오늘 거래처 갔는데 그 비타음료 같은 거 한 개 주더라고. 더워서 먹었는데 뚜껑에 한 병도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거 몰래 내 주머니에 챙겼다. 그래도 되는 거지. 나 난생 처음이라 너무 신기해서 안 바꾸고 고이고이 모셔들려고. 그러지 마. 바꿔. 그걸 왜 모셔둬. 야 그리고 너 이렇게 소심하냐 석삼아. 아유 바꿔. 소재숙, 백천아 나 멘붕 왔어. 시골에서 쌀 40kg짜리 가져와서 거실에 두고 나갔다 왔거든. 근데 양이 두 마리가 그걸 발톱으로 찢어서 거실이 쌀 천지다. 요놈들 쫓아삐까? 재수가, 네가 잘못한 거지. 걔네들이 뭘 잘못해. 걔네들은 원래 그런 거 있으면. 여기까지입니다. 청계산 날라리 다람쥐 아니죠. 청계산 물떡 아닙니다. 청계산 날다람쥐입니다. 매주 산행하면서 갈고 닦은 체력으로 오늘도 거뜬하게 반말 완주했어요. 즐거우셨나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셨는데요. 소개 못한 사연이 훨씬 많습니다. 미안합니다. 저와 함께 환상의 반말 케미를 주신 분들 선물 드려요. 전통 감주 세트, 흑마늘 진액, 편의점 상품권, 우유 식빵 뭐 선물이 많아요. 추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음성사연 소개된 분들 선물 3종 세트, 커피, 피자, 콜라 세트 보내드려요. 음성사연 참여하시는 법은 알죠? 휴대폰에 있는 녹음 기능으로 음성 녹음해서 주세요. 20초 정도 길이면 적당합니다. 문자나 콩으로는 파일 첨부가 안 되니까요. 번거롭더라도 백뮤직 홈페이지에 오셔서 금요일 게시판에 올리셔야 됩니다. 카메라 앱을 이용해서 비디오로 찍어서 올리셔도 돼요. 저희가 음성만 쓸 테니까요.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당첨자 명단은 나중에 홈페이지 선물방에서 확인을 하시고 당첨되신 분들은 정보를 주셔야 됩니다. 글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예요. 토드 룬드그랜이 노래하는 I saw the light. 난 깨달았어. 그동안 내가 뭘 놓치고 있었는지 빛을 본 것처럼 내 마음이 열렸어요라는 노래예요.

0: 있습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여기까지 싫어요. 추미옥 씨. 홍영미 씨가 백전오빠한테 향기가 나요. 내 취향 하셨네요. 박현미 씨, 백천아, 예전에도 느꼈지만 너 정말 말재간 끝내주는구나. 반말 코너 재밌게만 한 줄 알았는데 마음에 담아둘 뼈 때리는 말들도 많이 하네. 똑똑해서 좋겠다. 똑똑이랑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아, 여러분들하고 함께한 임백천의 백뮤직 오늘도 즐거우셨다니까 고맙네요. 내일 토요일도요, 낮 12시에 제가 다시 옵니다. 시간 되시면 만나시죠. 자, 오늘 끝곡은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마틴 페이지가 노래하는 In the House of Stone and Light이란 노래예요. 이곳은 단단한 돌로 지어진 집이고 그 안에는 빛이 있어요라는 얘기예요. In the House of Stone and Light 들으면서 마치죠.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금요일이라 오후 교통량이 많은 날입니다. 시간 여유를 가지고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곳곳에서 사고도 많이 나고 있는데요. 당진 대전고속도로 대전 쪽으로는 서세종 부근입니다.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고요. 처리 중이라 일시적인 전면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km 구간에서 주차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미사터널에서 사고 발생했고요. 승용차 관련 사고입니다. 1km가량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인데요. 하남 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대 교통이 많이 혼잡합니다.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김포 요금소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4차로가 막히면서 김포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계양에서 송내 쪽으로 차가 많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3019님께서요. 중학교 시절 신영희 수학선생님이 생각납니다. 매일 번호를 불러서 그 번호와 같은 줄에 앉은 친구들에게 수학 문제를 풀게 하셨죠. 매일 내가 걸릴까 덜덜덜덜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지만 덕분에 수학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옛 추억이 떠오르네요. 오늘이

5월 15일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15분 일어나서 칠판에 나와서 문제 풀어봐 하고 하셨죠. 저도 수학을 굉장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벌벌벌벌 떨면서 긴장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생각하니까 역시나 미소가 번지는 추억입니다. 오늘이 스승의 날이잖아요. 직접 가서 찾아뵙고 연락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선생님을 떠올리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날이 아닐까 싶어요. 스승의 날에 찾아온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합니다.

KBS 이라디오 해피 FM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린 노래 손비나의 땡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의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빛나는 트로트와 함께 해주세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수도권 주파수 106.1MHz 고정해 주시고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스승의 날이네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항상 그 선생님 오시기 전에 칠판에다가 막 낙서해놓고 선생님 고마워요 사랑해요 하면서 칠판에다 그림 그려놓고 선생님 오시면 우와 이러면서 선물 교탁 위에 올려놓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참 이게 요즘도 보면은 제 주변에는요 선생님을 아직도 찾아가서 인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보면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생각 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연락의 끈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연락을 할 수 있는지. 저도 진짜 찾고 싶은 선생님도 많고 연락드리고 싶은 선생님도 많은데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수소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내 주변은 다 모르겠대. 연락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 저도 선생님 보고 싶은데요. 그렇죠? 4670님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께서 반에서 꼴찌인 친구와 1등인 친구를 짝꿍으로 정해서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생각이 나네요. 저희 때는 그렇게 해주잖아요. 1등인 친구가 공부를 안 하던가 꼴찌인 친구가 그 친구랑 안 놀고 잠만 자던가. 그 두 중 하나였어. 절대로 꼴찌인 친구가 공부를 하진 않더라고요. 맞아 맞아. 이렇게 또 조를 짜가지고 옛날에 책상 붙여가지고 조 짜서 거기에 1등인 친구 뭐 2등인 친구 이렇게 공부 잘하는 친구 하나씩 주장으로 넣어놓고 그리고 공부했던 기억도 나요. 이정옥님께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매일 자전거 뒤에 태워서 등하교 시켜주셨던 선생님이 그리워지는 하루입니다. 김광일 선생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자전거 뒤에 태워서 이거 엄마 아빠도 하기 힘든 것을 자전거 뒤에 어떻게 그렇게 했죠? 아유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집이 가까우셨나 보다. 그쵸? 여러 선생님들이 생각나는 하루네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방송 안내해드립니다. 1부는 반짝이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할게요. 응디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 참여사연 보내주시고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1부는 여러분의 사연에 이어서요. 반짝이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함께 할 거고요. 2부는 흥미로운 퀴즈 한번 풀어보죠. 밀당 얼쑤 퀴즈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저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엔 위제로.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렉.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 윙크의 천생연분이었습니다. 고또님께서요. 이호정 선생님 고또입니다. 96년에 어학당에서 선생님께 한국어 수업을 받아서 한국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이호정 선생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뵙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 외국인 분이신가 봐요. 근데 지금 그 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철자랑 띄어쓰기랑 정확하게 해서 보내주셨어요. 오, 진짜 한국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보내주셨는데요. 오호호. 이호정 선생님, 한국말을 또 이렇게 잘 알려주셔서 우리가 또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0797님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일기를 쓴 걸 보고 담임선생님께서 우리 수연이는 글을 참 잘 쓰는구나 하고 칭찬해 주셨던 게 떠오릅니다. 그 말이 어찌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선생님 칭찬 덕분에 저 글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희 선생님. 와, 그 선생님께서 뭔가를 알아보신 거죠. 오, 이 친구는 글을 써야 되는 친구다. 글을 참 잘 쓰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그 칭찬을 어디서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그 친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오, 그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아, 내가 글을 잘 쓰나 하고 거기에 재미를 붙이고 흥미를 붙이게 되고 그러면서 또 직업도 자연스럽게 글 쓰는 직업으로. 크, 참 이게 어렸을 때 선생님이 참 중요합니다. 자, 1부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요. 오, 커피 쿠폰 보내드리거든요.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길려원의 꽃바람 그리고 솔지의 미운 사내.

길리언의 꽃바람, 솔지의 미운산에 듣고 왔습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8934님께서 밥보다 휴식이 더 절실한 금요일이라 혼자 자주 오는 카페에 와서 잠시 쉬고 있습니다. 소중한 오후 응디와 함께 느긋하게 충전하고 갈게요. 아 진짜 그 너무 피곤하면 배가 너무 고픈데도 아니야. 밥보다 잠. 나 먼저 잠부터 잘래. 이런 경우 있거든요. 진짜 밥보다 휴식이 더 절실한 날이 있습니다. 지금 뭐 자주 가는 카페에 가 계시다고 했는데 이 소중한 오후를 은비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네요. 느긋하게 즐겨주세요. 근데 좀 이따가 퀴즈 풀어야 되면 느긋하지는 못하실 것 같은데. 2482님께서 응디 반가워요.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일을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냐고요? 김치를 담갔죠. 제가 조카들이랑 사이가 참 좋은데 조카들이 고모김치가 최고라고 하니 안 해줄 수가 있나요? 응디 방송 들으면서 좀 쉬다가 이제 조카들에게 김치 배달해주러 가야겠습니다. 저는 조카들이 참 예뻐요. 언제까지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건강할 때 많이 만들어주려고요. 제 마음 같아서는 응디한테도 보내주고 싶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받고 싶네요. 참 김치가 얼마나 맛있으면 조카들이 계속 이렇게 해달라고 할까. 고모 김치, 고모표 김치. 아유 그래도 김치 담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렇게 또 직접 배달까지 해주러 가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1부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거든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서 확인하시고요. 당첨되신 분들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노래 듣고 와서 반제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이죠. 자기야 시작할게요. 영탁의 막걸리 한 잔.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자기야, 우리 아들이 결혼한 지 2년이 다 됐거든. 근데 우리 집에 너무 자주 와. 좋겠다고? 아니 뭐 얼굴 자주 봐서 좋긴 한데 태신 올 때마다 반찬을 너무 많이 가져간다.

0: 엄마, 엄마, 좋았어요. 아유, 보고 싶으셨죠? 그래서 또 왔습니다. 아유, 그래, 어서 와. 아유, 보고 싶긴. 너 지난주에 왔다 갔잖아. 왜 자꾸 오는 거야? 왜긴요. 엄마 보고 싶어서 왔죠. 아, 그리고 엄마 밥도 그립고요. 너 근데 자꾸 그거 엄마 밥만 먹고 싶다 그러면 안 돼. 수빈이가 얼마나 서운하겠어. 안 그래? 당연하죠. 수빈이 앞에서는 안 그래요. 아, 근데 엄마, 나이 들어도 엄마 밥이 최고 맛있는 거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비결이 뭐예요? 손맛인가? 아이, 비결은 뭐 그런 게 어딨어. 진짜 엄마 손맛인가 보다. 아, 그나저나 뭐 오늘은 또 뭘 가져가게 해? 집에 무슨 반찬 있어요? 냉장고 열어봐도 되죠? 어, 우와, 이거 수빈이가 좋아하는 반찬이다. 엄마, 이거 가져갈게요. 어, 와, 이것도 수빈이가 잘 먹는 것. 엄마, 이것도 주세요. 어, 아, 이거 수빈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네. 엄마, 이것도 주세요. 어, 아, 이거 수빈이가 없어서 못 먹는 고기네. 어, 이것도 주세요, 엄마. 아, 예, 이제 알았네. 아들, 엄마가 여태 깜빡 속았어. 너 엄마 밥 먹고 싶다고 해놓고 지금 계속 수빈이가 좋아하는 걸로 가져갔잖아. 너 네 와이프 편하게 해주려고 그런 거구나. 하, 이래서 아들 키워봤자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구나.
1: 아, 들켰다.
0: 아, 근데 엄마 반찬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는 거 진짜요, 엄마?
1: 어? 사랑합니다, 엄마. 그러니까 오늘도 반찬 많이 주세요.

자기야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요. 유미리의 꿀맛사랑이었고요. 오늘은 양민숙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각색해서 들려드렸습니다. 선물로 간장 세트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아, 엄마한테 반찬을 가져가서 알고 보니 자기 와이프가 좋아하는 것만 챙겨갔다. 좋네요, 뭐. 잘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둘이 사랑으로. 우리 와이프 안 힘들게 하려고. 9408님께서 쉬는 날에도 쉬는 게 아니에요. 반찬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보내야 되거든요. 우리 딸도 엄마 반찬 그립다는 말에 부랴부랴 마트 가서 반찬 만들어서 딸 집에 가져다 줬습니다. 엄마 밥 먹고 싶다는 말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에이, 나 엄마가 끓여준 김치찌개 너무 먹고 싶어 이러면은 제가 어디에 있든 달려가서 지금 당장이라도 끓여주고 싶을 것 같아. 우리 딸, 엄마가 해준 게 먹고 싶었죠 이러면서. 아니면은 뭐 아유 지겨워. 엄마가 뭐 네가 뭐 그거 끓이지도 못해 김치찌개 하나를 이렇게 말하더라도 계속 거슬릴 것 같아. 뭐 신경 쓰일 것 같아. 김치찌개 해 먹었으려나? 아유 먹고 싶다 그랬는데 내가 해줬어야 되나? 이러면서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7113님께서 우리 집에도 엄마 반찬 없으면 밥을 안 먹는 수빈이가 한 명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입니다. 고기 반찬 해달라, 진미채 해달라, 멸치볶음 해달라. 주문이 너무 많은 아들이지요. 아들아, 요즘 반찬 가게도 많은데 꼭 엄마에게 부탁을 해야 되겠니? 그럴 거면 용돈이나 좀 많이 보내렴. 맞아. 저도 엄마가 요리 그 반찬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주시면 꼭 용돈을 드려야겠더라고요. 그 재료값도 만만치 않을 거고 그 장보러 간 노동값에 얼마나 그 진짜 돈으로 환산하면은 좀 뭐 엄청 비싼 돈이지만 조금이라도 용돈을 챙겨드려야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아야. 해줄 수밖에 없는 엄마의 마음. 그게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의 마음.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은빛의 짧은 1일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 소소한 일상 이야기 적어서 보내주세요.

3385님께서요. 응디, 우리 집은 큰애가 고3, 둘째가 고1, 막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이 녀석들이 이제 친구들과의 약속을 더 중요시하네요. 그래서 전 오늘도 어릴 적 사진이랑 육아 얘기 보면서 웃어봅니다. 언제 이렇게 컸는지 모르겠어요. 눈물 나. 어릴 때는 그렇게 엄마가 좋다고 엄마랑 놀 거라고 엄마랑 떨어지기 싫다고 막 그랬었을 거 아니에요. 엄마 보면 활짝 웃어주고 엄마가 최고라고 막 그랬을 텐데 이제 엄마랑 뭐 좀 뭐 할까? 엄마랑 데이트 할까? 이러면은 아, 안 돼. 나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 오늘도 바빠. 안 들어와. 늦게 들어와. 오늘도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 이럴 거 아니에요. 어릴 때 사진 보면서 아유, 그때는 그렇게 내 껌딱지더니 이런 생각하면서 그래도 잘 컸다는 거니까 친구들이랑 그런 교류도 잘하고 친구들도 많고 그런다는 거니까 잘 큰 거죠, 뭐. 근데 이 섭섭한 마음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7733님께서 응디 60대 중반에 넘긴 나이에 시니어 일자리 수업을 받고 실습까지 마쳤습니다. 실습 끝나면 바로 업무를 시작하게 되거든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응디가 용기와 희망을 주세요. 그럼요. 잘할 수 있죠. 무조건이에요. 이제 수업 받고 실습까지 마쳤으니까 뭐 바로 이제 실전에 들어가는 거죠. 잘할 수 있어요. 준비한 만큼 화이팅입니다. 자, 응원하는 의미로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민수연의 검은고와 기러기, 그리고 최수호의 조선의 남자.

0: 거니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 그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해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부 끝곡으로요, 윤신의 공부합시다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강한 햇볕에 운전을 하기도 쉽지 않은 날씨입니다. 오늘 금요일이라 교통량이 많고요. 무엇보다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사고를 정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진 대전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서세정 부근입니다. 전면 통제가 있었던 곳인데요. 조금 전부터 1차로에서는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화물차 사고 처리 때문에 2km가량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인데요. 창원 2터널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km가량 여파를 받고 있고요. 광양터널 부근 순천 쪽의 정체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입니다. 수도권 보니까 역시 정체 구간 많습니다. 여기에 제2경인고속도로는 인천 쪽입니다. 남동 부근에서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서창 분기점 부근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할머니, 종로 5가예요.
1: 종로 5가?
0: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1: 그래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2: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류지광의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최유리님께서요. 응디 저는 며칠째 허리가 너무 아파서 기운이 없네요. 뭘 하려고 해도 뻑뻑한 통증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요. 그래도 기분 좋은 생각으로 날려야겠죠. 이 허리 통증 그리고 이 두통 아 이거 두 개는 못 참습니다. 진짜로. 머리 아프면 신경이 계속 그 머리로 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도 좀 신경질적이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허리는 이리 앉아도 아프고 저리 앉아도 아프고 이렇게 서 있어도 아프고 저렇게 서 있어도 아프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아유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죠. 치료를 빨리 받으셔야 될 텐데요. 그렇죠? 차영숙님께서 며칠 전 아침에 지하철 타러 뛰어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안경이 날아가는 바람에 새로 맞췄어요. 1년에 한두 번은 제가 망가뜨리는 것 같아요. 안경 안 쓰던 시절이 그립네요. 지금은 안경 써도 잘 안 보여요. 아, 저는 눈이 좋아가지고 이런 고충을 잘 모르는데 이 안경을 매일 얼굴에 얹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닐 것 같아요. 코도 굉장히 무거울 것 같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곁눈질하면 이렇게 옆에도 보이는데 안경 쓰시는 분들은 앞만 잘 보이고 옆으로 하면은 잘 안 보이는 건가요? 그러면 안경이 옆에까지는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곁눈질을 하면은 좀 흐린 건가? 하여튼 뭐 여러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눈이 안 좋다는 건 어떤 느낌일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희미하게 뜬 그 느낌인가 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해봤었는데 그건 되게 답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어떻게 안경이 날아갔어요 또. 아유 안경이 이렇게 좀 잘 얼굴에 이렇게 딱 맞춰서 있어야 되는데 좀 헐거웠나? 눈 건강도 진짜 중요합니다. 그쵸? 자 저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요 밀당 얼쑤 퀴즈 돌아올게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고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비결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3: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통계입니다.
4: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3: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데이터처.

정답을 맞힐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당첨이 될 수 있을까요? 집중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귀 쫑긋 세우고 도전해주세요. 밀당 얼쑤 퀴즈! 첫 번째 퀴즈는요. 문제와 힌트만 잘 들어도 정답이 들리는 퀴즈입니다. 얼쑤 퀴즈 내드릴 건데요. 반짝이 8707님께서 왠지 스승의 날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말이죠. 미리 정답 보냅니다. 정답 선생님 하고 보내주셨대요. 스승의 날과 관련된 문제는 맞아요. 그런데 정답이 선생님은 아니에요. 열의를 불태워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바로 문제 나갈게요. 객관식 문제입니다. 5월 15일 오늘은 스승의 날이죠. 교권을 존중하고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여 교원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날입니다. 어렸을 때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 참 많이 불렀어요.

네. 이 노래 반지분들도 기억하시죠? 지금부터 제가 불러드리는 노래 중에서 땡땡으로 대신한 부분의 가사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노래부터 불러볼게요.

자, 여기서 땡땡으로 처리된 부분에 알맞은 가사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큰절, 2번 감동, 3번 보답.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아, 큰절아리 스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콩과 문자로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자 5분 뽑아서요.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자, 힌트로 나가는 노래 듣고 와서 얼쑤 퀴즈 정답 발표합니다. 임영웅의 보랏빛 엽서, 그리고 김연자의 인생의 답.

밀당 얼쑤 퀴즈 함께하고 계시고요. 임영웅의 보랏빛 엽서, 김연자의 인생의 답 듣고 왔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얼쑤 퀴즈 나갔었죠? 다시 한번 문제 말씀드릴게요.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 한 소절을 불러드렸는데요. 아,

땡땡의 은혜. 여기서 땡땡에 들어가는 알맞은 가사를 맞춰주시면 되는 퀴즈였어요. 보기가 있었죠. 1번 큰절, 2번 감동, 3번 보답. 이렇게 문제를 드렸는데 자, 많이 맞히셨습니까? 정답 바로 확인할게요. 정답은 바로 3번 보답입니다. 스승의 은혜에 큰절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잘해야죠. 감동받은 마음도 알고요. 근데 스승의 은혜에 들어가는 가사는 바로 보답이었습니다. 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자, 오늘의 정답 3번 보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5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려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서 확인하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왔어. 음악 밀당 퀴즈 시작해볼게요. 이 노래 듣고 오죠. 김용임의 의사선생님.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김용임의 의사선생님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음악 밀당 퀴즈 시작해볼까요?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단계 힌트는 정답곡을 딱 1초만 들려드려요. 반짝이 김경민님께서 퀴즈를 풀기 위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공부가 필요하긴 하죠. 근데 국영수 위주의 공부가 아니고 트로트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평소에 트로트를 좀 많이 들으시면 밀당어수 퀴즈에 나오는 문제는 뭐 바로 맞힐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정답 맞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몰라요. 퀴즈 풀면서 감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음악 밀당 퀴즈 1단계 힌트. 피디님 1초 힌트 주세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뭐 공부를 해도 솔직히 이거 공부를 아무리 해도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뭐 얼마나 뭐 들어봐야 되지. 이거는 뭐 1초 이거 듣고 뭐 알겠어요? 그래도 맞추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다. 근데 나는 모르겠어요. 자, 2단계 힌트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2초 힌트 주세요. 단단단다라다다 이거 어?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흥분하지 마세요. 이거 들려주는 무슨 정답 맞추라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3초 힌트 있거든요. 3초 힌트에서는요 아마 목소리가 나올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뭐 오늘 안 나올 수도 있지만 하여튼 나올 거예요. 한 글자. 자,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 3초 힌트 주세요. 학 뭘까요? 학교예요? 학이 나왔습니다. 학. 우리 어렸을 때 저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학 많이 접어줬죠? 그 학은 아닐 것 같고. 자, 뭘까요? 아시는 분들은 지금 아마 눈치를 채고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 은간이가 있지 않습니까? 자, 4단계 힌트. 이 노래 가사의 일부분을 성대모사로 들려드릴게요. 귀 쫑긋 세고 잘 들어주세요. 학창 시절에 함께 추었던 잊지 못할 뿅뿅뿅 뿅뿅뿅뿅 이게 뭐? 아우 목 아파. 아 저기 영녀 이렇게 하면 똑같은데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학창시절에 춤 좀 추셨을 것 같은 오지명 선배님 성대모사 해드렸습니다. 아, 이 가사에 뿅뿅뿅 뿅뿅뿅뿅 이라고 처리한 부분이 오늘의 정답 제목이에요. 뿅뿅뿅 뿅뿅뿅뿅 일곱 글자죠. 일곱 글자.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이 노래 제목 제목만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자 다섯 분 뽑아서 우유식빵 쿠폰 보내드릴게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자, 그럼 힌트곡으로 들려드리는 노래 듣고 정답 발표할게요. 이찬원의 트위스트 고고, 남승민의 트위스트 킹.

0: 밀당 얼쑤 퀴즈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찬원의 트위스트 고고, 남승민의 트위스트 킹 듣고 왔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음악 밀당 퀴즈 힌트를 4단계까지 들려드렸는데 어떻게 많이 맞추셨어요? 자, 음악 밀당 퀴즈 정답 확인해볼게요. 정답은 바로 서른도의 사랑의 트위스트였습니다. 이 노래 가사예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함께 추었던 잊지 못할 사랑의 트위스트, 나팔바지에 빵집을 누비던 추억 속의 사랑의 트위스트,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나팔바지 대신에 힙합바지, 통 큰 거, 지지 끌고 다녔어요. 그런 거 유행했고, 그리고 빵집보다는 오락실에 많이 다녔거든요. 유행했던 아이템이랑 장소는 달라도요, 이 노래를 들으면 옛날 학창시절이 떠오르는 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반지분들 많이 맞추셨을까요? 힌트 들려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학창시절에 함께 주었던,
0: 학창시절이 생각나는 노래입니다.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 뽑아서요, 우유식빵 쿠폰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서 확인하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음악 밀당 퀴즈 정답곡 서른도의 사랑의 트위스트 들려드리고요. 저는 드라이브 트루 퀴즈로 돌아올게요.

음악 밀당 퀴즈의 정답곡 서른두의 사랑의 트위스트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드라이브 트루 퀴즈 시작해볼게요. 지금부터 차가 하고 지나가는 소리와 함께 노래의 일부분이 들릴 겁니다. 그럼 그 노래를 듣고 제목을 맞춰주시는 퀴즈예요. 반짝이 0586님께서 이 코너 시작할 때는 세 개 다 맞힐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 틀렸어요. 이번에 맞히고 말겠다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은근 어렵죠? 근데 집중하면 맞힐 수 있어요. 집중하면. 자 오늘의 마지막 퀴즈입니다. 이번 기회는 꼭 정답 맞춰주세요. 드라이브 트루 퀴즈 첫 번째 힌트 주세요. 옛날 노래예요. 그죠? 음질이 옛날 노래예요. 이것은 만약에 뭐 부모님이랑 같이 듣고 계시는 분들은 완전 유리할 것 같은데요. 자, 이거 두 번째를 들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 자, 제발 힌트가 조금 좀 큰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2단계 힌트 주세요. 어디에? 들렸죠, 여러분? 어디에? 오, 들렸던 것 같아요. 아, 이거 내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해줘도 되는 부분인 건가? 아, 이거 난 들렸는데? 아, 근데 난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아우 옛날 노래인가? 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이게 성대모사 힌트로 알려드릴게요. 이 성대모사 힌트, 이 가사를 알려드리는데 이 가사 일부분에 이 노래의 제목이 들어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해당화 피고 지는 섬마을에. 아 이명아씨 성대모사를 하는 바람에 섬마을이라고 했는데 섬입니다. 섬마을에 라고 했어요 제가.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섬마을에요. 자 지금 들려드린 이 가사가 들어간 노래 제목을 맞춰주세요. 정답자 5분 뽑아서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립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예요. 자 힌트곡으로 들려드리는 노래 띄워드리고 정답 발표할게요. 금잔디의 섬마을 처녀 그리고 나훈아의 선생님.

알고도 모르는 채 알면서도 돌아선 선생님.

금잔디의 선마을 처녀 그리고 나훈아의 선생님 듣고 왔습니다. 드라이브 트로 퀴즈 좀 전에 문제 내드렸는데 어떻게 많이들 맞히셨어요? 정답 발표할게요. 드라이브 트로 퀴즈의 정답은요. 이미자의 선마을 선생님이었습니다. 힌트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정확히 들렸어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 뽑아서요.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서 확인하시고요.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자, 드라이브 트루 퀴즈의 정답곡 이미자의 선말 선생님 듣고 올게요.

0: 이미자의 선말 선생님 듣고 왔습니다. 밀당 얼쑤 퀴즈 함께 하셨는데요. 1934님께서 아, 퀴즈 풀면서 나 혼자 몰래 많이 웃었네요. 기분 좋아졌어요. 응디 고마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저는 반지분들이 재밌었다면은 그걸로 다행이에요. 저도 즐거웠습니다. 자,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저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0: 그러나 히든 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1: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0: 히든 태그. 이러니 1000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1: 정품만 파는 히든 태그 스토어도 있네.

0: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1: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요. 천가연의 1등이에요.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돌발 구간까지 많은데요. 고속도로 사고로 주의가 필요한 곳들도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는 단양팔경 휴게소 부근입니다. 화물차와 승용차 등이 부딪혔고요. 2차로에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북천안 부근에서 사고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발생했습니다. 이후로는 입장 거북포도 휴게소에서 안성 분기점 쪽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기흥에서 수원 쪽으로도 지체고요. 또 판교 부근에서 막히다가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월드컵대교를 지나서 사고도 처리하고 있는데요. 잠실대교 부근부터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가양대교까지 가는데 1시간 5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다음 전화 여보세요.
1: 정답. 핑크 노노노.
0: 한 번 불러보세요. 시작.
1: 혼자가 아니야. 노노노.
2: 정답이에요.
0: 정답입니다. 1번부터 74번까지 중에서 3개 고르세요.
2: 10번.
0: 피자 쿠폰. 다음이요.
1: 좋죠.
0: 죄송한데 좋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쪽이 DJ 같잖아요.
1: 17번.
2: 17번.
0: 홍삼 세트.
2: 홍삼.
1: 아이고 좋네요.
0: 하지 말라니까 그거.
1: 아 죄송합니다. 64번.
3: 64.
0: 오 뭐야? 압박 스타킹. 오. 70까지 선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 쇼.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인간의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들 하죠. 독일의 경언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9명의 스승을 만나게 된다. 그 첫 번째는 부모. 아이는 엄마 아빠를 올려다보며 세상을 배워나갑니다. 친구가 생기고 학교에 가고 직업을 찾고 사랑에 빠지고 여러 만남과 헤어짐을 통해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나에게 버티는 법을 알려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면 된다는 걸 가르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지금껏 몇 명의 스승을 만났다고 생각하세요? 하나의 배움이 올 때마다 우리의 세계는 분명 변하게 될 겁니다. 그 가르침이 나를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 주길 믿어봐야죠.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유년 시절의 기행 듣고 왔습니다. 5월에 빼놓을 수 없는 기념일 중 하나죠. 스승의 날. 나를 성장시킨 스승님을 떠올리면 여러분은 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국어 선생님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국어 선생님을 지금도 만나 뵙곤 있습니다. 우리는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9명의 스승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몇 명의 스승이 더 남았을까요? 나의 세계를 변화시킨 누군가가 분명 있을 겁니다. 좋은 쪽으로 나를 키워준 감사한 분들의 얼굴을 오늘 한 번쯤 떠올려 보심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날이 날이니만큼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도 2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잠시 후에 본다방이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뽑아서 커피 선물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공대 2분입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해소,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4: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6: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7: 카페페 주문.
6: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7: 카페페 주문.
8: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9: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0: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0: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은 5812님이 되겠습니다. 팀장님하고 대구로 출장 가서 차에 시동 켜고 팀장님을 기다립니다. 팀장님이 제 운전 가지고 얼마나 잔소리를 하실지 벌써 피곤합니다. 아, 그럴 거면 팀장님이 운전을 하셔야지. 공디 그냥 옆에서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그쵸, 잔소리보다 옆에서 주무시는 게 도와주는 걸 수도 있는데. 5812님 주셨습니다. 출장 가는 그 길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162님 일하다가 짬을 내서 문자를 해봅니다. 공디 이렇게 짬을 내서 생각이 나서 문자를 보내는 거잖아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부모님의 최애 라디오가 라라랜드입니다. 공디와 함께 부모님의 2시간이 즐겁기를 바라봅니다. 5162님 문자 주셔서 소개해드렸고, 3752님 아, 콩디 반갑습니다. 근무하다가 반차를 내고요. 엄마가 계신 요양원에 가는 길입니다. 창밖에서 아카시아 꽃향기가 달게 나는데 엄마가 극 보고 싶더라고요. 엄마한테도 이 계절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엄마한테 갑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올게요. 콩디 하셨어요. 375 하나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요양원에 계시는군요. 아카시아 꽃향기 가득 담아서 찾아뵙고 오시면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성우님, 요즘 일도 많고 마음 쓸 곳도 많아서 오랜만에 왔습니다. 아, 오랜만에 왔어. 어쩐지 조성우님 이름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라라랜드에 와 있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좋아집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잘 쉬었다 갈게요 하셨어요. 쉼이 될 수 있게 편안한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조성우님의 사연 전해드렸고요. 여기에서 10cm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이번에 라라랜드 제일 먼저 들르는 곳입니다. 커피향이 아주 가득합니다. 저는 커피향을 참 좋아합니다. 기분이 엄청 좋아져요. 본다방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부산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퇴근합니다. 그런데 차로 440km를 달려야 집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콩디님 같이 달려주실 거죠? 암요. 달려드려야죠. 오늘도 출첵합니다 하시면서 문자 주셨습니다. 집이 어디시길래 440km를 달려야 집이 딱 나타날까요? 여튼 쉬엄쉬엄 장거리니까 잠시 스트레칭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이 번쩍 나시죠? 그리고 다음 사연은 날라리 펜강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주말 부부 4개월 차입니다. 남편이 돌아오는 금요일이라 남편을 픽업하기 위해 차를 끌고 달려와 주차장에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결혼 25년 차인데 몇 달 주말 부부 했다고 얼굴 볼 생각에 설레네요. 25년이 되셨는데도 알콩달콩 하시나 봅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근데 지금 이 글을 쓰는 와중에 15분 늦는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갑자기 짜증이 확. 에? 갑자기? 막 설렌다고 하신 게 지금 방금인데? 사랑한다는 거 취소요 하시면서 크크크 이렇게 또 웃음을 달고 보내주셨습니다. 날라리 펭강님이 아주 행복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말만 그러신 거죠. 짜증이 몰라. 그리고 8745님 뿌년이 8살 딸이요. 오늘 저녁에 같이 자고 싶다는 걸 안 된다고 했더니 제대로 삐쳤나 봐요. 학원 가기 전에 방문 앞에 서서 뭘 하나 했더니 엄청난 복수를 하고 갔네요. 너 아주 혼나? 이거 보여드리고 싶다. 우리 8살 딸이 지금 복수를 한 거예요. 엄마 뚱땡이 크크크. 어머님이 살집이 좀 있으신가 봅니다. 8살 딸이 아주 야물딱지게 복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웃었을까요? 이 크크크의 이 장난기가 엄청나게 묻어납니다. 8745님 문자 전해드렸습니다. 8살 딸이 이뻐서 제가 카푸치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님은 지금 옷장 정리 중이시래요. 콩디는 안 입는 옷 정리할 때 기준이 있나요? 있죠. 저는 분명히 아, 이 옷은 더 이상 못 입겠다. 이 옷은 좀 더 입을 수 있겠다. 이게 분명해요. 그 옷장을 딱 열면. 그래서 가차없이 그냥 정리를 해버리는데 안 입는 건 버리자 하고 꺼내놨다가 나중에 혹시 필요할까 봐. 그러니까 이래서 못 버린다니까요. 이러면 다 못 버려. 다시 옷장에 넣고 아니야 버리자 하고 다시 꺼내는 일이 반복입니다. 미련 없이 버리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요. 이혜숙님 옷장을 비워야 텅 비잖아. 그러면 옷을 채우고 싶다고요. 또 새로운 옷을 선택해야죠. 이혜숙님 아니다 버리자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과감하게 좋은 일에 좀 보탬이 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승환의 좋은 날 준비했고요. 변진섭의 저 하늘을 날아서 이어서 듣겠습니다.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생각은 가라. 여러분이 듣고 싶은 그 노래 지금 배달합니다. 불금의 신청곡 퀵 서비스 바라바라바라밤. 금요일의 속도를 한 박자 끌어올릴 시간이 됐습니다. 불금엔 신청곡 퀵 서비스 바라바라바라밤. 오늘도 시간 맞춰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간에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노래를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선물로 시원한 아이스라떼 20잔을 제가 챙겨왔습니다. 아,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양신맨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합니다. 날이 더워져서 정말 확실히 힘드네요. 노래 신청해도 될까요? 하시면서 드라마 아이싱의 주제곡이라고 김용화의 하얀 꿈, 하얀 사랑 부탁 좀 드립니다. 하시면서 양신맨님 보내주셨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이제 날씨가 더 더워지니까 물도 수분도 많이 섭취하시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42님 콩디 저를 6시에 데려다줘요. 퇴근하고 싶어요. 아, 저도 데려다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2시간 함께하고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퇴근하면서 들으면 기분이 좋은 노래 김현철의 드라이브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2842님이 보내주셨는데 이 노래 전하겠습니다.

불금의 신청곡 퀵서비스. 여러분들이 신청하신 곡을 미녀 까만콩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제가 굉장히 뻔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박진성님 주셨어요. 제가 중3이던 88올림픽 때부터 택시 운전을 하시는 우리 아버지. 그 후로 38년째 도로 위를 달리고 계신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와, 저 이분도 존경합니다. 라디오를 듣는데 왜 이렇게 아버지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날에는 바로 전화 또 때리셔야죠.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신청합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진성님 보내주셨습니다. 늘 안전하게 건강하게 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님. 이번에는 계절 중에 봄을 가장 좋아하는 우리 애청자입니다. 정오영님이 주셨어요. 가버린 봄이 아쉬워. 너무 아쉬워. 그래서 신청해봅니다. 선우정화의 봄처녀. 이렇게 보내주셨고, 콩디 여기는 세차장입니다. 사장님이 라디오를 크게 틀어주셔서 칸마다 라라랜드가 울려 퍼집니다. 우리 집 근처에 세차장 있거든요. 셀프 세차장 엄청 커요. 거기에 라라랜드 엄청 틀어주신다. 제가 약간 그 자동차 뒷바퀴 압이 조금 빠진 것 같아서

가서 홍보했잖아요. 그랬더니 매번 제가 또 지나가면서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라라랜드 나오더라고. 확실히. 아무튼 감사합니다. 모두가 콩디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노래는 SES의 너를 사랑해 신청해 봅니다. 5823님 보내주셨고 9399님 수학여행가 우리 집 막내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딱 제 마음인 노래 소녀시대 키싱 뉴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곡 묶어봤습니다. SES의 너를 사랑해 소녀시대 키싱 뉴.

이번에는 이연주님이 주신 문자 좀 살펴보겠습니다. 도돌이표예요, 도돌이표. 내용은 콩디, 저는 다이어트 작심삼일을 무한 반복 중입니다. 작심삼일을 계속하면 그래도 언젠가 건강하고 예쁜 몸을 가질 수 있겠죠? 진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keep going 해볼게요. 노래는 라면이 먹고 싶어서. 벌써부터 이거 이러시면 안 되는데, 벌써부터 라면이 먹고 싶대요. 하지만 라면 대신에 참으시려고 이 노래 신청하신 듯 합니다. 악뮤의 라면인 건가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 노래도 띄워드렸는데 에이 모르겠다, 라면까지 먹자 이러시면, 야 이거 이현주님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7955님, 얼마 전에 논산훈련소에 들어가 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오이입니다. 밥은 잘 먹고 있을까요? 어후, 암요. 잠은 잘 잘까요? 너무 피곤해서 아마 눕자마자 꿈날 아닐까요? 어디 아프진 않겠죠? 아프지 않겠죠. 우리 아들을 떠올리며 이장우의 훈련소 가는 길 신청해봐요. 콩디 하시면서 7955님 어머님이 보내주셨어요. 우리 어머님 머릿속에 아들 군대가 아들 보고 싶어서 정말 아들로 꽉 차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 건강하게 잘 마치실 겁니다. 2952님 불금엔 신청곡 퀵서비스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오랜만에 듣고 싶은 노래가 생겨서 문자를 합니다. 잘하셨어요. 저는 이 노래 들으면서 청소합니다. 틀어주실란가요? 박진영의 날 떠나지 마. 어우, 전해드릴게요. 1920님, 신랑이랑 요즘 차만 타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뽕디가 틀어주면 우리 신랑 좋아서 춤까지 출지도 몰라요. 너 이제 어제와 다른 오늘 이렇게 두 곡 나갑니다.

불금에도 야간 배송 일을 하러 출근합니다. 건강도 잘 챙기시고 아무 일 없이 일도 잘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달려가 봅니다. 그러니까요. 제 말이 이 말입니다. 노래는 허니패밀리의 남자 이야기 부탁드려요. 공디 하시면서 안일호님이 문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허니패밀리의 남자 이야기.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2: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3: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보니맘님이 주셨는데요. 라라랜드를 사랑하는 보니 엄마예요. 보니 언니 이름이 자기 이름과 비슷하다고 우리 딸이 언니를 아주 많이 좋아라 합니다. 이름이 본희군요. 오, 이쁘네. 엄마가 많이 많이 사랑한다고 꼭 좀 전해주세요. 노래는 멜로망스의 사랑인가 봐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이분은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일찍부터 시작된 정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는 특히 한강을 따라서 강 서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올림픽대로 청담에서 가양대교까지 어렵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 잠실대교부터 정체 시작인데요. 특히 가양대교까지 많이 밀리고 있고요. 두 길 모두 1시간 이상 걸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이용도 여의치 않으실 텐데요.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는 서청주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4km 구간이 꽉 막혀 있습니다. 이전으로는 진천 일대 지나기 많이 불편하겠습니다. 하남 방향 일죽에서 남이천 쪽의 지체가 길게 이어

0: 지고 있습니다. 더 가서도 곤지암에서 경기광주 분기점까지나 경기광주 나들목에서 중부 1터널 쪽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특히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 쪽의 정체가 길게 이어지는데요. 15km 구간 답답합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팝.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4: KBS.
5: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라방 박예은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뽀니 언니. 저는 수원에 사는 박예은이라고 합니다. 프리랜서 음악 강사이기도 하답니다. 초등학생 위주로 가르치지만 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아주 다양하게 수업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주말에는 대학원에서 지휘 석사과정도 공부하고 있답니다. 40대 중반에 월화수목금금금인 생활이 피곤하긴 하지만 차로 이동 중에 라라랜드를 들으며 나름 힐링을 한답니다. 언니가 저의 비타민이에요. 오늘도 라디오 들으면서 오후의 에너지를 끌어올려 볼게요. 그러니까 지치지 말고 힘내라고 같이 응원해 주세요. 뽀니 언니 사랑합니다.

오늘의 라방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요. 임정희의 Music is my life. 이 노래 듣고 왔고 우리 주인공은 박예은님이 되겠습니다. 월화수목 금금금. 이 얘기 딱 나오는데 숨이 꽉 막혔어요. 진짜 피곤하실 듯해요. 또 제가 우리 예은님의 비타민이래. 비타민이야 언니가. 오늘도 비타민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은님 지치지 말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보니도 예은님 사랑합니다. 오늘 마이크 빌려가신 예은님에게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늘의 라방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라라랜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 많으시죠? 녹음해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드립니다. 2부에도 불금의 신청곡 퀵 서비스 바라바라바라밤 계속됩니다. 오늘은 선물로 시원한 아이스라떼 20잔 챙겨왔습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러면 노래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듣고 싶은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만 적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틀어드릴 거니까 편하게 여러분들 참여만 해주시면 되옵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세럽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번입니다. 우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땅수 부대찌개 참 맛있어요. 땅수 부대찌개 누구나 쉽고 빠르게. 땅수 부대찌개 맛있게.

0: 이게 좋다.
1: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2: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Hey girl.

이효리의 유곡을 듣고 왔습니다. 이현경 님이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보니 언니, 기분 업이 필요한 금요일입니다. 기분 업이 필요해. 댄스곡으로 충전이 필요합니다. 충전 잘 되셨나 모르겠네요. 이효리의 유곡을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불금에는요, 신청곡 퀵서비스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저보고 도와달라는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6552님. 남편의 꼬임에 빠져서 엄청 험한 산을 2시간째 타고 있습니다. 아, 저는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은 콧노래를 흥얼대며 제 앞에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우, 저 인간. 제가 째려보는 게 안 느껴지나 봐요. 뒤에서 째려보니까 안 느껴지지. 근데 등산을 누군가랑 같이 가면 가구 취급하면 정말 이 등산이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남편분은 혼자서 되게 신나셨나 봐요. 산세도 같이 즐기고 그러다 아, 또 가볼까? 하고 또 올라가고 오손도손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오르셔야지, 특히나 이 험한 산은 그래야지 굉장히 쉬엄쉬엄 편안하게 오를 수가 있는데, 아, 이러실 거면 그냥 혼자 오르시지. 6552님이 보내준 문자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콩디 목소리 들으면서 동네 뒷산을 걷고 있습니다. 예쁘게 핀 철쭉 덕에 분홍빛 파도가 크, 장관입니다. 아, 또 아주 그냥 이쁜 꽃 철쭉을 분홍빛 파도로 크,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셨어요. 장관이십니까? 장관입니까?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신청합니다. 7408님이 보내주셨고, 이소우님, 뽀니 언니, 저 출산 가방을 싸고 있습니다. 오, 예정일이 코앞이라 내일 병원에 들어갑니다. 너무 떨려요. 떨리겠죠. 하지만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소우님, 하이디의 진이 들어주시면 긴장이 좀 풀릴 듯합니다. 제발요 하셨어요. 그래서 준비해놨고요. 이희성님, 헬스장입니다. 콩디, 저 이제 러닝머신 띕니다. 달릴 때는 이 노래가 딱이에요. 터보의 트위스트 킹. 이희성님이 이 노래 지금 운동하시면서 듣고 싶다고 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곡 묶어봤습니다.

불금의 신청곡 퀵서비스 여러분들 찾아오고 있습니다. 6400님, 저는 오늘 마음이 화창한 날이에요. 묵은 걱정거리가 드디어 해결이 됐거든요. 후련하시겠다. 어딘가 허전한 기분이 드는 건 그만큼 힘들었다는 뜻이겠죠.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들으면서 쉬고 싶어요. 어떤 묵은 걱정거리인지는 없지만 뭐 결과가 좋으니까 좋네요. 6400님 보내셨어요. 이종표님, 퇴근 1시간 전입니다. 오늘은 퇴근하고 동창회에 갑니다. 어우, 시끌벅적하겠네요. 술도 노래방도 2차도 집에 허락받은 아주 귀한 날입니다. 어우, 세 가지를 다 허락받으셨어요. 오늘 노래방에 가면 이 노래를 꼭 부를까 합니다. 변진섭의 가장 슬픈 날의 왈츠. 이렇게 좋은 날 가장 슬픈 날의 왈츠를 부르시겠다고요? 평상시 기분이 지금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종표님. 그리고 6663님. 부산 깡통시장에 갔다가 엄마에게 드릴 장갑, 이쁜 마스크 사들고 집에 갑니다. 버스에서 눈 감고 라라랜드를 들으며, 눈 감고 라라랜드를 들으셔 엄마에게 갑니다. 신청곡은 우리 엄마의 최애곡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입니다. 6663님이 문자 주셨고 5819님 주셨습니다. 보니 누나, 오늘 회사 출근 마지막 날입니다. 퇴근길에 마음이 무거울 듯합니다. 저는 이제 어디로 가게 될까요? 흑, GOD의 길 틀어주시면 방황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왠지 그러고 싶어요. 5819님 보내셨는데 오늘 출근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또 새로운 무언가를 찾으셔야 하는 상황이 오신 것 같죠? 이런 방황 아주 즐기실 거면 화끈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7068님, 콩디님, 저는 화물차 운송기사입니다. JS의 종로에서 들어주시면 먼 길 달리는데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먼 길 달리셔야 하는데 한 곡 전해드려서 제가 너무 민망하네요. JS의 종로에서 우선 띄워드리겠고요. 윤동근님, 누님 안녕하세요. 밀양의 윤동근입니다. 일하면서 듣다가 갑자기 이문세의 붉은 노을이 생각났어. 그래서 신청해봅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JS의 종로에서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문세의 붉은 노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금한 신청곡 퀵서비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방송이 다 끝난 후에 보실 수 있게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가지런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이나 휴대폰 번호 끝 네 자리가 있으면은요 선물방으로 가시면 됩니다. 가셔서 선물 받을 연락처 남기시는 거 잊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저희 보는 어떤가요로 다시 찾아올게요.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얼마 전 나에게 아주 반가운 일이 있었다. 꽤 오래 연락이 끊겼던 고등학교 시절 단짝들과 우연한 계기로 연락이 닿은 거다. 야, 잘 지냈어? 연락처는 왜 바꾼 거야? 바꿨으면 얘기를 해줘야지. 안 하면 어떡하냐? 다른 애들은 어떻게 지낸대? 아는 소식 있으면 나한테도 얘기 좀 해줘. 친구들과 묵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시절 은사님 얘기가 나왔다. 너무도 그립던 고3 때 담임선생님의 안부를 묻는 내게 친구가 세상이 무너지는 소식을 나에게 전했다. 나에게 등대와도 같던 선생님이 지난 2월 하늘의 별이 되었다고 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소식에 친구의 손을 잡고 울며 가만히 선생님 얼굴을 떠올려봤다.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던 선생님의 웃는 얼굴에 자꾸만 눈물이 났다. 그 시절 나는 집안 형편이 썩 좋지 않았다. 가세가 기울면서 하루하루 쌓여만 가는 빚더미에 학업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래, 아, 내 주제에 무슨 대학이야. 취직해서 돈이나 벌자. 자리에 앉아 한숨만 쉬어대는 나를 선생님은 모른 척하지 않았다. 은주야, 선생님이 부탁할 게 있거든? 이따 쉬는 시간에 따로 좀 보자. 알겠지? 내 자존심이 다치지 않게 나를 조용히 교무실로 부른 선생님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나를 어떻게든 돕고 싶다 하셨다. 대학을 포기하기엔 내 성적이 너무 아깝다 하시더니 나를 끌고 우리 집에 데려가 부모님을 설득해 주셨다. 아시잖아요. 따님 꿈도 선생님인 거. 제가 어떻게든 도울 테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같이 힘내주시면 안 될까요?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따님은 분명 좋은 선생님이 될 거예요. 저 믿으셔도 돼요. 선생님의 응원이 무너지던 우리 가족을 일으켜 세웠다. 나를 대학에 보내겠다며 부모님 또한 힘을 내주셨다. 그렇게 나는 방황하던 19을 지나 당당히 대학생이 됐다. 내 꿈을 믿고 지지해준 선생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아마 없었을 거다.

나는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며 누군가의 선생님으로 살아가는 중이다. 저는요, 꼭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될 거예요. 라던 내 꿈을 믿고 지지해준 나의 큰 스승님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노라 굳게 다짐하는 그런 오후다.

어떤 가요에 이어서 0215B의 이젠 안녕 듣고 왔습니다. 아, 오늘 어떤 가요 마음 짠하지 않습니까? 저 머릿속으로 AI가 되자, AI가 되자 이 생각을 엄청 하면서 소개해드렸거든요. 아, 슬퍼. 라라가족 이은주님의 이야기였어요. 선물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어, 잘 참았다 이번 이러면서 딱 봤어요. 사연이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뒤에 또 있어. 살짝 훑어봤는데 아 AI가 되자 AI가 되자. 은주님이 이 노래를 신청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노래와 함께 하, 또 짧은 편지를 편지 2가 또 있어 남겨주셨어요. 아, 나 진짜 선생님, 비록 올 봄에는 선생님께 카네이션 한 송이 올리지 못해 가슴이 무너지지만 선생님이 제게 보여주셨던 그 끝없는 사랑과 헌신을 제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주며 AI가 되자, AI. 부끄럽지 않은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곳에선 부디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시고 편안히 쉬시길 기도합니다. 이모님, 제 다짐이 하늘에 계신 스승님께 닿을 수 있도록 저의 그리움을 담은 편지를 언니의 따뜻한 목소리로 꼭 좀 전해주세요. 아니, 왜 저를 이렇게 고문하시는 거야? 사랑하는 친구들과 하늘에 계신 우리 선생님께 이 노래를 바칩니다. 아유, AI 되기 힘들다 힘들어. 어, 그래서 이 노래를 신청하셨습니다. 0215B의 이젠 안녕. 아, 그래도 잘 참았네요. 오늘 어떤가요? 우리 은주님의 이야기 꾸며드렸고요. 이어서 노래를 더 듣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해철의 장미 그리고 박상민의 하나의 사랑 이렇게 두 곡 감상하겠습니다.

0: 카린 훈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712님이 주셨습니다. 콩디, 클라이밍 해본 적 있습니까? 해본 적 있죠. 촬영 때문에 해본 적도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배워보고 싶어서 클라이밍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재밌죠. 저 요즘 클라이밍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회사 앞에 실내 클라이밍장이 생겨서 호기심에 한번 가봤는데 지금껏 해본 운동 중에 성취감 1등입니다. 오, 딱 맞으셨구나. 제가 성격이 생각이 참 많은 그런 편이거든요. 클라이밍 할 때는 머리가 맑아집니다. 오늘도 퇴근하고 암벽 타러 가야겠습니다. 5712님 보내주셨어요. 이 생각을 많이 할 틈이 없죠. 이 클라이밍 하다 보면 아주 좋은 거 찾아내셨네요. 그리고 콩디 책임져요. 갑자기요? 이슬아님이 보내주셨는데 커피 4개 사다리를 탔는데 1번부터 5번 중에 저는 4번을 골랐거든요. 왜? 라라랜드가 4시에 시작을 하니까요. 근데 제가 걸렸습니다. 커피 5잔 사러 갑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4하고 6을 피해요. 그리고 나머지를 고르시면 그때도 또 한 번 걸리실 겁니다. 이슬아님에게 제가 커피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끝곡은 스위스로우의 하이파이브 준비했습니다. 저희 이번에 라라랜드에 스위스로 한번 초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오고 갈 때마다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그만큼 또 좀 알게 되면서 벽이 조금 낮아지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볼 때마다 참 차분하고 근데 또 장난치는 거 보면 굉장히 개구쟁이 같은 그런 모습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하이파이브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2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저희 분은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기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어려운 금요일 퇴근길입니다. 도로는 이미 차들로 가득한데요. 사고와 고장난 차 여파가 더해진 곳들도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는 작업으로 막히던 구간에서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동광양 부근입니다. 1차로에서 추돌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양터널 부근부터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군위휴게소를 지나선데요.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1km가량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다부터널을 가까이 하면서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대동요금소에서 삼락 쪽으로 퇴근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는 진천 부근 지나기 답답하실 텐데요. 승용차 관련 사고 났습니다. 대서 분기점 부근부터 정체 심한 이유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한남에서 반포 쪽으로 사고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2: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3: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한결같이 서 있는 나무를 보면서 조용한 인내를 배웁니다. 스치는 바람과 피고 지는 꽃들 속에서 계절의 순환을 알게 되고요. 해맑게 웃는 아이들을 보면서 긍정의 힘을 느끼고 노랫말 한 줄에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거나 굳어있던 감정이 다시 깨어나기도 하죠. 이렇게 무엇이든 저마다 하나쯤은 우리에게 건네는 가르침을 품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바라볼 때 세상 모든 것이 스승이 되어주곤 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 삶의 방향을 알려준 고마운 존재들을 천천히 떠올려보는 하루였기를 바라면서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위스로우의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026년 5월 15일 금요일 저녁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첫 곡은요. 윤미래의 너의 얘기를 들어줄게.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윗으로 이노진 왔습니다. 너의 얘기를 들어줄게. 한번 얘기해봐. 우리 어렸을 때 학창시절 선생님들 기억나시나요?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한 번쯤은 떠올려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연락을 드려서 만나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게 관계를 계속 이어오시는 분들은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마음으로라도 그분들을 항상 떠올리게 되죠. 다 커서는 뭐 어제 일 기억 잘 못하고 엊그저께 내가 뭐 했지 이러는데도 그 어렸을 때 선생님과 있었던 일화나 추억 그리고 나를 잘 해주셨던 좋은 가르침을 주셨던 선생님의 그 일화들은 그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글씨도 참 잘 쓰셔서 제 글씨 잘 쓰는 거 보고 엄청 칭찬해 주시면서 선생님 글씨 똑같이 써야지 하면서 연습했던 기억도 나고 또 이제 중학교 때 우리 신수호 선생님 중학교 2학년 때 화학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은 되게 재밌으셨어요. 네. 그래서 뭐 분자 화학식, 뭐 전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양이온, 음이온에 대해서 그 세상 음양이론 막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고 두 개를 필요한 애한테는 두 개를 주면서 이렇게 화학 분자식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 되게 쉽게 예를 들어서 잘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하다가 저도 이렇게 막 예를 들어 설명할 때면 우리 신수호 선생님이 항상 생각이 나요. 예, 그 정도로 참 지금까지도 이 일상에 배어있는 우리 선생님들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에 남는 은사님들 생각해 보셨을 것 같고 오늘 또 2시간 달려가면서 우리 스승의 은혜 한 번 더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금요일 저녁 잠시 후에 드라이빙 포인트가 열리니까요. 출석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노진! 예! 이렇게 출석 체크하듯이 어렸을 때 출석 체크했나? 아니지 자리 비어있으면 저기 누구 안 왔니? 이랬죠 그죠? 오히려 대학 때 출석 체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출석 체크 드라이빙 포인트에 사연 소개된 분들께 커피 한 잔씩 챙겨드리죠.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첫 번째 광고 듣고 올게요.

스위트 라이프 이노진입니다. 주말 컴온! 금요일 저녁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딥니까? 드라이빙 포인트. 4318님, 우리 삼총사는 스승의 날이 찾아오면 중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을 찾아뵙고 식사를 합니다. 사람이 여럿이라 약속 잡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다들 일정 맞출 수 있어서 기쁩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올게요. 아유, 다행입니다. 아, 훌륭하십니다. 선생님 모시고 식사도 매년 하시고. 그쵸? 아무래도 스승의 날 약속은 그래도 미리 빼놓는 경우가 있어서 잘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시죠? 네. 8812님, 특강을 듣는 고2 딸내미 데리러 와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 텐데 내색 안 하고 잘하는 큰딸에게 힘내라고 전해주세요. 아유, 고3도 힘들지만 고등학교 2학년도 더 긴장되고 힘들 텐데 내색도 안 하고 이렇게 잘한다니. 아이고, 걱정이 없겠습니다. 부럽습니다. 2793님, 인디 출석합니다. 홍로사과 열매 적과를 하고요.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아이고, 해도 쨍쨍 더운데 사다리 놓고 적과 하시느라고, 예, 속가내기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네요. 추석 때쯤엔 열심히 기른 사과 먹겠네요. 그리고 8578님,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하트. 오기룬, 오득주, 오봉순, 우리 형님들 파이팅이라고 외쳐주실래요? 좋습니다. 우리 기룬이 형, 득주 형, 봉순이 형 파이팅! 감사합니다. 8994님, 퇴사하고 오랜 꿈이던 꼬마 김밥집을 오픈했는데요. 김밥 맛있다고 두 번 찾아주신 손님이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재료가 다 소진돼서 문 닫고 집에 갑니다. 캬, 잘 되는 집의 특징. 재료 소진됐어요. 오늘 영업 마감합니다. 맛있다고 두 번 찾아오신 손님이 처음으로 계셨나봐요. 이제 오픈했으니까 그런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겁니다. 아유, 좋습니다. 0081님, 방송 들으면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옆에서 어린이가 이렇게 탄식을 하길래 왜 그래? 라고 물어보니까 장조림이 맛있어요. 다들 닭가슴살로 장조림들 해드세요. 아, 너무 좋겠다. 진짜 이 맛있는 반찬에 그 행복을 아는 거죠. 너무 맛있거든. 점점 없어지는 게 아깝거든. 아이고. 이경민님, 오이지 담근 거 정리하면서요. 김치 냉장고도 정리했습니다. 스윗드라이브 들으면서 일하니까 귀는 즐거웠답니다. 인디 수고 많아요. 아이고, 그렇게 써주시니 좋습니다. 항상 우리 스뚱이는요, 저녁 시간에 식사 때도 좋지만 집 정리, 예, 집안일, 뭐 설거지 뭐 이런 거 할 때도 아주 좋지 않습니까? 자, 사연 소개된 분들께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릴게요. 바로 지금 내가 있는 이곳 드라이빙 포인트.

드라이빙 포인트에 이어서 임상아의 나의 옛날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우리 2444님은요. 요즘 러닝에 빠져서 저녁 먹고 8시쯤 항상 나갑니다. 밥도 많이 먹어서 튼튼한 돼지가 되겠지만 그래도 운동을 하니까 기분은 좋네요. 그 다이어트나 이렇게 본인을 좀 낮춰서 재밌게 표현하시는 분들 저는 그렇게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튼튼한 돼지가 되겠지만 운동을 하니까 기분 좋겠대. 완벽한 거 아니에요? 식사하시고 운동하시고 아주 튼튼한 아주 멋진 사람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많이 드셨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니까 너무 항상 귀엽습니다. 아이고. 자, 2730님. 낮에 점심 먹고 오면서 보니까 회사 맞은편에 테이크아웃 와플집이 있더라고요. 저녁 7시에 닫는다길래 퇴근하자마자 사러 갔는데 저의 바로 앞 손님까지만 포장해 주시고 아이고 품절이에요. 세상에. 다음엔 더 빨리 와야겠습니다. 이제 아셨군요. 와, 회사 앞에 맛있는 와플집 있으면은 명소가 되지 않아요?

점심시간대 아니면 퇴근시간대마다 많은 인파가 퇴근길인가 보다 하는데 줄 서 있는 경우 많아요. 그래요. 호시탐탐 이제 가깝게 있으니까 시간 잘 정해가지고 그냥 득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732님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병아리 사장입니다. 최고 매출을 찍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서요. 웃음이 막 납니다. 아유 좋다. 저 이렇게 요즘 들어 우리 스테인들 자영업자분들도 그렇고 장사 잘 되는 것 같아서 진짜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완만하게 잘 된다는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경기가 좀 나아지나 우리 부자 되시는 분들이 많아지나 이 호재가 좀 계속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날씨도 가급적이면 화창했으면 좋겠고 또 놀러 가시는 분들도 더 많았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우리 병아리 사장님이 아주 한박 웃음에 아 진짜 장밋빛 꿈을 꾸시겠네요. 좋습니다. 거기에 축하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제가 커피 한 잔씩 모두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무인음악 가게가 열립니다. 우리 무인음악 가게도 장사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키워드 알려드리죠. 여러분 주목! 파밤! 실록입니다. 실록. 가 이쁜 단어죠. 새신 푸르를록. 예. 산을 보아도 들을 보아도 도심에 이렇게 가로수만 봐도 온통 이제 푸른빛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실록의 계절. 그죠? 지금이죠? 초록초록한 노래 그리고 푸르름을 한껏 머금은 노래 한 곡을 골라서요. 무인음악 가게 앞으로 보내주십시오. 노래 선곡된 분들 추첨을 통해서 배달음식 교환권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보이는 것만 푸르른 걸로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죠. 듣는 것으로도 이 실록의 계절을 만끽해보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그리고 불독맨션의 춘천 가는 기차.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 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위트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나와 음악만이 존재하는 시간, 무인음악 가게. 오늘 준비된 키워드는 실록입니다. 늦봄이나 초여름에 새로 나온 잎의 푸른 빛, 일렁이는 초록 물결을 음악으로 느껴보는 이 시간.

오직 나와 음악만이 존재하는 시간 무인 음악 가게. 오늘 실록의 계절에 맞춘 음악들 듣고 왔습니다. 혹시 지금

0: 주행 중이시거나 아니면 공원에 산책 중이신 분들은 와 너무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한편에 그냥 뮤직비디오가 탄생했을 것 같은데 예, 바람도 솔솔 불고 일렁이는 나뭇잎들이 다 파랗게 춤을 추고 있는 모습 아, 저는 그거 상상하면서 들었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윤종신의 수목원에서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노래는 양희은의 참 좋다. 그리고 참 많이들 보내주신 노래가 연이어 나왔죠.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그리고 마지막은 샤이니의 초록비였습니다. 자 이렇게 실록의 계절에 맞춘 오늘 실록을 주제로 한 무인음악 가게 좋은 노래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곡 채택돼서 선물 받으실 분들 명단은요. 방송이 끝난 다음에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선곡표에 내 이름이나 아이디, 휴대전화번호가 있으면요. 선물방으로 가셔서 성함이랑 휴대전화번호 11자리를 글쓰기를 통해서 본문에다가 꼭 남겨주세요. 우리는 광고 듣고 오죠.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예예.

0: 아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코리안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2: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테라피 코리안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코리안테라피 코리안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네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조원선의 살랑살랑이었습니다. 아, 이 노래도 진짜 잘 어울린다. 그죠? 아, 자,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금요일 저녁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377님 사연 만나보고 1부 끝곡 듣죠. 저는 부모님과 통화하고 끊기 전에 꼭 사랑해 라는 말을 하고 끊습니다. 연락처에도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라고 저장되어 있어요.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요, 전화를 받기 전에 엄마 사랑해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바꿔보세요. 와, 진짜 훌륭하세요. 이거예요, 이거. 네. 행동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내가 이끌어낼 수 있는 나만의 장치, 가,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싶어요. 그렇죠. 마음에는 있어도 표현하기가 정말 힘든 단어잖아요. 스윗소로우의 사랑해도 그런 의미에서 만든 노래잖아요. 노래로 남아 이 발음하면서 흥얼거리는 것만으로도 이 사랑해, 사랑이라는 단어를 익숙하게 만들자. 그래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후렴이 시작됩니다. 2377님도 정말 훌륭하시네요. 그렇죠. 눈에 딱 보이면 끝날 때 엄마 사랑해요 하고 끊게 되죠. 아유, 여러분도 힌트를 많이 얻으셨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1부 마지막 곡 제이레빗의 요즘 너 말이야 이 노래 들려드리고 우리는 2부에서 또 봬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이라 퇴근길이 더 복잡합니다. 사고를 정말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세 군데에서 사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구리 암사대교 부근과 한강대교 부근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사에서 구리 암사대교 쪽으로 정체고요. 동호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긴 구간 답답합니다. 가양대교 부근의 사고는 처리됐습니다. 경북북로 일산 쪽으로 한남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정체고요. 여기는 반포대교 부근 2차로에서 추돌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도 평소 금요일보다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당진 대전고속도로 대전 쪽으로는 신풍 휴게소 부근에서 탑차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현재 소통은 갓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km 구간 극심한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사랑 처방. 안녕하세요. KBS 주말 드라마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양현빈 역을 맡은 박기웅.
1: 공주와 역을 맡은 진세현입니다.
0: 긍정과 낙천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유쾌한 양현빈과
1: 사랑스러운 에너지로 늘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공주화가
0: 30년 동안 악연으로 얽혔던 두 집안의 오해를 어떻게 풀게 될지 지켜봐주세요.
1: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2: 부탁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매주 금요일 2부 첫 곡으로 저 인디가 아끼는 노래를 콕 집어서 한 곡씩 공개합니다. 인디 픽. 인디 픽.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요, 허각의 물론입니다. 원곡은 가수 KCM이 가수 지아와 함께 부른 노래인데요, 2023년에 허각씨가 리메이크를 한 버전의 물론을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 얼마 전에 결혼식에 갔는데 허각씨가 이 노래로 축가를 하는 걸 직접 들었거든요. 늘 음원으로만 듣다가 직접 콘서트같이, 예, 그 순간에 너무 빠져들어서 들었는데 진짜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제가 다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물론 축가를 듣는 신랑 신부의 눈시울도 빨개졌고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울면서 웃는 모습이 정말 좋았습니다. 문득 이 한 노래로 두 사람의 앞날을 응원하는 그 순간이 진짜 새삼스럽게 참 아름답다, 참 보람차다, 이런 생각을 했던 5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허각의 물론 같이 들어볼게요.

인디픽 오늘의 노래는 허각의 물론이었습니다. 참 아름답죠. 직접 들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보통 KCMC도 그렇고 지아씨도 그렇고 허각씨도 그렇고 이 노래를 부른 가수들이 다른 노래를 부를 때와는 창법이 좀 달랐어요. 좀 더 조곤조곤하고 또박또박하고 부드럽게 예, 다정스럽게 부르죠. 아무래도 진짜 그 축가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면서 부르는 그 마음으로 불렀다는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저희 스위스로우도 축가를 많이 다니곤 하지만 역시 창법이 좀 달라지긴 합니다. 예, 그렇게 느꼈어요. 평상시에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뭐 쑥스러워 평생 못하는 말 이렇게 좀 뭔가 밝게 부르려고 노력한다면 축가 때 사랑해를 부를 땐 쑥스러워 평생 못하는 말 그래서 더 가고픈 말 이렇게 뭔가 간절하고 더 이쁘게 부르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허각 씨의 음성에서도 그런 점이 느껴져서 더 좋았던 축가 허각의 물론 네, 오늘 인디픽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자,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부 잠시 후에는 이제 허밍으로 마치는 스피트바 퀴즈 그리고 저녁에 돌아보는 오늘의 장면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스트인들과 나누면 더더 의미 있어지는 순간에 대한 사진 그리고 이야기 기다립니다. 사연 소개되면 선물 챙겨드리죠.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피슬, 운전 중 엉덩이 배김 끝, 밸런스 온에서 기능성 방석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스비뚜바 퀴즈 시작할게요. 쇼리 실라!

0: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비뚜바 퀴즈. 안녕하십니까? 스비뚜바 퀴즈 진행을 맡은 DJ 진입니다. 저의 허밍을 잘 들으시고 이 노래의 제목과 가수를 맞춰주세요. 10분께 아이스 말차라떼 쿠폰 아말라쿠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스비트바 퀴즈. 저의 허밍에 이어서 듣고 온 노래는 오늘의 힌트곡인 박기영의 블루스카이였습니다. 진짜 너무 쉽다. 요즘 너무 쉬워. 그죠? 정말.

1분이라도 더 드리려고 그냥 얼만큼 노력하는지 아시겠죠? 오늘 힌트도 다 쉬웠어. 처음에 시작할 때도 따그닥 따그닥 따그닥 따그닥 따그닥 따그닥 따그닥 따그닥 따그닥 예, 말을 달리는 거잖아요. 말 달리자. 예, 달리자. 예. 그리고 박기영의 블루스카이. 파란 하늘? 하늘을 달리겠죠. 아, 예, 그렇죠. 그거죠. 그거. 자, 이쯤에서 제가 허밍한 부분을 공개할게요.

오늘 정답은 그래서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였습니다. 맥락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인디픽의 허각 씨도 이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었죠. 이렇게 정말 에? 맥락 있는 방송! 잘 맞춰주셨습니다. 자, 당첨된 분들께는 아이스 말차라떼 쿠폰 아말라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스윗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홈페이지 선물방에 오셔서 성함이랑 연락처에 란 자리를 글쓰기를 통해서 본문에다가 꼭 남겨주세요. 그럼 정답곡 신나게 듣고 옵니다.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스비뚜바 퀴즈 정답곡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였습니다. 자,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금요일 저녁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조옥남님, 오래 함께 일한 동료가 건강 문제로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속상하고 아쉽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건강하게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봅니다. 모두 건강합시다. 아, 예, 참. 살면서 이런 경험 있죠. 근데 내가 진짜 사랑하고 꼭 필요하고 그와 함께해서 일하는 게 즐겁고 출근할 때도 오늘 일은 힘들지만 주고받는 이야기나 그 사람의 기운 덕분에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그 진짜 고마운 존재. 다른 일도 아니라 아파서 일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 저는 제일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진짜 어찌할 도리가 없이 방법이 없이 그냥 받아들여야만 하는 이 운명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만큼 동료가 생각보다는 빨리, 생각보다는 쉽게, 예, 쾌차해서 다시 일하는 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슬픈 것 같아. 우리 옥남님도 돌아올 때까지 굳건하게 계시려면 건강 잘 유지하셔야겠죠. 그리고 홍석삼님, 안녕하세요. 취업 준비 중인 사람입니다. 이력서를 쓰고 있는데 자기소개서 쓰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글 잘 쓰시는 분들 보면 부러워요. 면접을 봤는데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월급 받아서 부모님 용돈 드리고 싶어요. 네, 그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두셨습니까? 자기소개서 뭐 혹자는 너무 많이 써서 뭐 그냥 컴퓨터처럼 입력하면 나오는 것처럼 외운 듯이 쓰신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처음 이렇게 쓰시는 석삼님, 그리고 할 때마다 힘들고 왜냐하면 진심을 다해서 있는 그대로를 쓰고 싶으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남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그게 그 마음이 잘 녹여 들어가 있으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윤미라님, 1년 전에 내가 나에게 쓴 느린 우체통 편지가 왔습니다. 여전히 잘 지내고 있겠지? 너무 애쓰지 마. 난 네가 너무 아까워. 너를 아껴주렴. 이렇게 제가 저를 위로했네요. 아이고, 뭉클해. 1년 전 그 마음이랑 지금이랑 어때요? 좀 달라졌나요? 아마도 1년 전쯤에는 되게 많이 내가 소모되고 있다, 인정을 못 받고 있다 하는 만큼 별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죠? 아둥바둥 힘쓰고 버티고 있는 자신을 위로를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좀 괜찮아, 그래 그렇게 걱정해준 덕분에 지금 나아졌어, 이런 상황이면 좋겠습니다. 윤미라님께서 노래도 신청해 주셨거든요.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 신청해 주셔서요. 저 이 노래 엄청 좋아하는데 같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김윤아의 봄날은 간다 이어서 듣고 올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에 떠올린 다양한 순간을 함께 되돌아봅니다. 오늘의 장면.

2630님 토마토를 먹고 남은 씨앗이라 설마 이게 자라겠어? 싶었는데 몇 달 뒤 보니까 이렇게 쑥쑥 자라주었습니다. 덕분에 매일 토마토 자라는 구경도 하고 창밖으로 들어오는 꽃향기에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완벽한 하루였어요. 와, 그 씨앗을 심은 화분을 찍어 보내주셨거든요. 거의 한 20cm 정도는 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신기해. 이 옛말에 종두둑두라고 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느니. 뭐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겠지만 이게 직역을 하면 바로 이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얼마 전에 이제 감자를 이렇게 정리를 하시다가 싹이 난 감자가 이렇게 좀 많아져가지고 그 싹 부분을 이렇게 도려내서 이 집 앞에 화단에 심으셨대요. 그때 며칠? 한 3일? 지났는데 그냥 줄기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냥 감자가 이렇게 그냥 풍성하게 예, 올라오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딱 그 사연인 것 같습니다. 2045님 작년에 수목화 시작했다고 문자 보냈었는데요. 예, 수목화. 예, 맞아요. 기억납니다. 피아노 외에도 노년에 악기 하나 연주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나이 40 중반인 지금 독학으로요 단소를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오른쪽은 제가 초등학생 때 사용하던 단소고요. 왼쪽 거는 이번에 샀어요. 단소 두 개가 놓여져 있는 사진입니다. 와, 단소. 요즘은 초등학생 때도 엄청 멋있는, 아니, 멋있다? 진짜 악기다운. 네. 정말 이 뭐로 만들어요? 하여튼 나무로 만든 목관 악기죠. 단소, 우리나라 전통 악기인데. 그리고 왼쪽에 이번에 사신 거는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그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희 때, 지금 듣고 계시는 제 나이 때 단소 한창 그 초등학교 때 많이 배웠어요. 아시죠? 우리 이거 구할 수도 없어가지고 항상 문방구에 가면은 PVC 저기 파이프로 만든 단소 거기에 구멍을 숭숭 궁상각추 맞나? 돌에 뭐 하여튼 그거 이렇게 뚫어가지고 입 모양 입 쪽에 대는 부분은 약간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홈을 파서 그렇게 해서 연습했었잖아요. 이렇게. 와, 그때 생각이 막 나면서 세상 좋아졌다 싶습니다. 그래요, 악기 하나쯤 하시는 게 진짜 좀 삶을 윤택하게 만들죠. 20화에 이어서 악기 단소까지. 아, 2045님 배울 점이 많은 분입니다. 그리고 5849님 제 생일이라서 혼자 여행으로 속초 바닷가에 앉아서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며 아이 키우면서 고생한 저에게 1박 선물로 여행을 왔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음악 들으면서 멍하니 바다 파도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나야, 지금보다 열심히 잘 살자. 그리고 생일 축하해. 예, 정말 힘겹지만 보람차게 달려오신 5849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본인을 제일 사랑해줘야 돼요. 내가 나를 아껴줘야 돼. 1박 좀 시간 더 써서 2박이라도 하고 오시지. 정말 잘하셨습니다. 9810님 윤씨 가족 30명 1박 2일 여행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28년째 이어지고 있어요. 요즘은 가족끼리 시간 맞추는 것도 어렵다는데 우리는 무려 6촌, 그러니까 70대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모여서 여행을 다녀요. 어릴 때는 사촌들이랑 밤새 웃고 떠들면서 놀기 바빴고 이제 커서는 저희 아이들까지 함께 뛰어다니고 있네요. 근데 신기한 건 28년 동안 한 번도 여행이 끊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취업 준비를 했고 누군가는 군대를 다녀왔고 또 누군가는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족이 생겼지만 그래도 매년 꼭 모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오래 함께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끌벅적하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윤씨 가족 이야기 자랑하고 싶어서요 사연 보내봅니다. 이 또한 너무 부럽습니다. 아, 1년, 2년, 많아 10년, 20년, 근데 28년

번째, 두 세대가 변하는, 그러니까 한 세대, 그죠? 20년. 그러니까 와, 그 시간을 온전히 그 가족의 힘으로 뭉쳐서 기쁜

김건모와 박광현의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장면. 아, 너무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아, 닮아가고 싶다. 우리 5849님 그렇게 1박을 자신에게 선물한 사연도 아, 나도 그래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윤 씨 가족 30명 28년째 이어지는 가족여행도 와, 전부 변함없이 건강하시니까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겠죠. 훌륭하십니다. 자, 우리 스트인들 일상 만나보는 오늘의 장면. 사연 소개된 분들께 선물 챙겨드립니다. 사연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김세정의 꽃길,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함께 듣죠.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4: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금요일 저녁 2시간 함께 잘 달려주셨습니다. 덕분에 즐거웠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 스윗소로우의 우리 조금만 더 걸을래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습니다.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많이 힘든 퇴근길이었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긴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돌발 구간들도 많은데요. 분당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수소 나들목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복정 부근부터 정체가 심합니다. 수소 나들목까지 가는데 15분 가까이 걸리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쪽이고요. 4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1, 2차로를 이용하는 게 더 빠르겠습니다. 고속도로 정체 많이 풀렸는데 다만 당진 대전고속도로 해월터널 부근입니다. 옆으로 넘어진 화물차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전 방향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3km 구간에서 주차장을 이루고 있으니까요. 이 구간 정체를 피해가실 분들은 유구 나들목에서 국도 쪽으로 우회 운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1: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한국의 과학 수준은 전 세계에서도 높은 수준을 자랑합니다. 그럼에도 노벨상 수상자는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죠.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성공률은 무려 95에서 98%, 거의 백전백승에 가까운 수치인데요. 한 과학자는 이 높은 성공률을 실패할 수 없는 주제만 연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노벨상을 탄 과학자들의 공통점은 모두 실패에 무디다는 것. 몇십 년 동안 실패만 지독하게 거듭하다 그 보답으로 받는 것이 발명이라는 성공인 거죠. 흔히 말하는 성공한 삶이 뭔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분명한 건 있습니다. 한 가지 일에 무수한 실패를 쌓아 올렸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성공이라는 것. 그동안 여러분이 겪었을 크고 작은 실패들도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여 탄탄한 기반이 되고 있을 겁니다.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0: 셰릴 크로우 에브리데이에서 와인딩 로드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5월 15일 금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아, 실패가 두려운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패가 두려운 이유. 그동안 들인 시간, 노력, 예, 모두 쓸데없는 게 됐다는 좌절감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작년에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일본의 기타카와 교수가 제자들에게 늘 무용의 유용, 예, 즉 쓸모없음의 쓸모있음을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에 들인 시간이나 노력은 당장 쓸모없어 보이더라도 언젠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 제자들 입장에서는 교수님은 노벨상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핀잔을 주었을 수도 있으나 예. 노벨상을 아무나 받나요? 아, 그러니까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금언이겠죠. 예. 저같이 한번 받아들이진 않았을 겁니다. 자, 어떤 일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항상 나올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예. 그 진짜 뭐, 예. 설사 그럴지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더라도, 아,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또 알게 됐다면 그 실패 역시 하나의 성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 실패는 안 하는데 뭔가 계속 하게 돼. 예. 그러면은 이거는 너무너무 돌아가는 길이거든요. 예. 실패도 성과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아, 이건 안 되는구나. 이거는 내가 포기해야 되는구나. 예. 그걸 빨리 아는 것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주 여러분이 겪은 크고 작은 실패도 결국 하나의 성과가 될 겁니다. 또 그렇게 쌓일 거예요. 예. 조혜영 씨, 저도 크고 작은 실패를 하면서 회사에서 버텼는데 올 8월이면 10년 근속상을 받습니다. 이 정도면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죠. 소소한 성공. 아, 그럼요. 예. 10년 근무를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김진희 씨, 면접도 여러 번 보다 보니까 회사 분위기라든지 면접 보는 상사의 느낌, 뭔가 촉이 오더라고요. 그런 걸 느끼는 것 또한 실패를 통한 발명이라 봐도 되겠죠. 물론 지금 일하는 곳은 실패에 가깝긴 하지만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중이기에 성공에 가까워지고 있겠죠. 그럼요.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도 예, 시선을 달리하면 성공인 거죠. 예. 박가연 씨,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6학년 남학생이 저한테 스승의 날 축하한다며 바로 앞에서 큰절했어요. 너무 놀라고도 기특했습니다. 아이들을 안 이뻐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는 행동마다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예. 이건 좀 부담스러운데? 굳이 큰절까지? 저 같았으면, 야! 너 지금 선생님, 선생님한테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주 공손하게 했나 보군요. 그러니까 장난식으로 한 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그건 알죠. 예, 그런 큰 절이면. 2129님, 오늘 스승의 날 기념으로 한 시간만 일하고 조퇴해서 놀았어요. 학생도 노는 거 좋아하지만 선생님이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 저녁 이상호의 트림팝 오늘 생방 보라 함께합니다.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오늘은 별다방 라떼 쿠폰 준비해 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션 콜빈의 Sunny Came Home 들었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우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15일 금요일 밤이고요. 생방 보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아, 5470. 어? 저 오늘 선생님께 큰절했는데 혹시 6학년 쌤반이신가요? 맞으면 신기하겠네요. 크크.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오늘 뭐 큰절한 친구들이 많지 않겠어요? 네? 전국에서. 아, 홍원기 씨가 아, 예상했던 역대급 티시네요. 예, 아이들한테 곧바로 응징 들어가시고 제가 못하는 걸 대신해 주시는 상호 DJ님 갑자기 좋아지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티가 아닙니다. 예, 절대 아닙니다. 예. 방송에서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대전의 박정길 씨가 오늘 영화 마이클 봤습니다. 마이클 잭슨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가 참 많지만 제 생각에는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시간이 잠깐 나서 예, 마이클을 보고 왔는데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눈물을 펑펑펑 흘리면서 예. 그 예. 굉장히 좀 제가 예상치 못한 그 예. 구간에서 눈물이 너무 이렇게 쏟아져 가지고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예. 그게 뭐 그냥 소위 말하는 뭐 감동적인 장면이나 뭐 이런 게 아니었고요. 그냥 노래하는 장면이었어요. 예, 노래하는 장면이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옆에 사람들한테 좀 약간 민망했어요. 예, 울적울적대고. 아, 중간에 끝이나 그러니까 중간에 약간 뚝 끊긴 것 같이 이렇게 종영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 2편이 준비 중인 것 같아요. 예, 2편을 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박우희 씨, 저는 소방관입니다. 근무 마치고 지금 집에 왔습니다. 오늘은 정말 고단한 하루였네요. 제 직업이 좋긴 하지만 안 좋은 걸 볼 땐 너무 슬프고 힘들고 하더라고요. 이직을 할까 말까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도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예. 아, 정말 숭고하고 진짜 고귀한 일을 하시는데 그 사고 현장 가셔서 그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시고 받아들여야 되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 너무 힘들고 진짜 상처가 깊으실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좀 버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우희 씨한테 라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4384님이 신청하신 제이 가일스 밴드의 컴백 그리고 스티브 밀러 밴드 아브라카다브라.

4384님이 신청하신 J.G.I.S. 밴드 컴백 그리고 스티브 밀러 밴드 아브라카다브라 두 곡이었습니다. 이용기씨 지금 가족끼리 강화도 쪽에서 차박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저희 부부 결혼기념일이라서 이번에 큰맘 먹고 평일에 나오게 됐거든요. 지금 김치찌개 바베큐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드림밥 됐습니다. 이런 게 신선 노름이네요. 축하해 주셈. 네. 저녁에는 네. 기온이 그래도 그렇게까지 막 확 예, 떨어지지 않아서 괜찮더라고요. 예. 일교차가 너무 크면은 또 저녁에는 또 춥거든요. 예. 결혼기념일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강화도 쪽. 강화도 쪽도 캠핑하는 데가 꽤 많은데요. 그죠? 예. 이용기 씨한테 라떼 쿠폰 네, 두 장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권형모 씨, 예, 미국 미시간에서 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애들 등교길에 저는 출근하면서 듣습니다. 저 원래 자랑 같은 거 거의 안 하는데 오늘은 팔불출 소리 좀 듣겠습니다. 우리 큰딸 재현이가 미시간 대학에 합격했거든요. 네,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네, 합격하셨구나. 네, 와, 뒷바라지도 충분히 못했는데 원하는 학교 가게 돼서 너무 기특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와, 미시간 되면 명문대 아니에요? 예, 명문대죠. 예. 와, 그 말로만 듣던 미시간대 그 예, 그 스웨셔츠도 있잖아요. 예, 미시간 스테이트 저걸 입고 있으면 저거 다 저기 나왔나? 이렇게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축하드리겠습니다. 못 보내드리네. 미시간에 계셔서 뭘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축하드립니다. 예. The Band, The Wait.

신봉준 씨가 신청하신 찰리푸스 Beat Yourself Up 들었습니다. 감미로운 목소리 너무 편안해서 애청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네. 찰리푸스가요? 아니면 제가요? 저겠죠?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15일 금요일 밤입니다. 생방 보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아, 7666님, 오늘 제가 있는 곳은 완전 여름 날씨였습니다. 에어컨 시운전도 했습니다. 그럴만 했죠. 예, 오늘 같은 날씨에는. 예. 근데 막 아주 덥다라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예, 뭐 그건 아니었고.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김경미 씨, 제가 만든 도자기 그릇들이에요. 그럴듯 하나요. 어설퍼 보이기도. 드림팝이 저희 하루를 마무리해 준 지도 몇 년이 된 것 같은데 꿈디에게 자랑도 하고 평도 들어보고 싶어서 사진 투척합니다. 예. 아니 사진만 봐서는 제가 이걸 어떻게 평가 제가 무슨 평가를 합니까? 아이고 딸기를 이렇게 예, 접시를 만드셔서 그리신 것 같은데 와 예, 일단 저는 뭐 이렇게 누가 도와줘서 이렇게 만든 거 말고는 만드는 거 자체를 잘 못해요. 대단하십니다. 네. 박봉기 씨, 날씨 좋고 불금인데 보라 생방송으로 고생이십니다. 공인의 삶이 원래 다수를 위한 희생하는 보람이 있는 것이죠. 저도 내일 일이 있어서 회사 나가요. 화이팅입니다. 네.

6177님. 충북 진천에 위치한 성당에 다녀왔는데 그 웅장한 성당에 저 혼자여서 두어 시간 동안 침묵하다가 왔습니다. 이런 호사를 다 누려봅니다. 와, 야, 한 곳에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거든요, 사실. 예. 두 시간이면은 참 많은 것들을 이렇게 좀 마음의 예, 평화를 얻으시고 정돈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4161님, 저 와 드림팝이다. 차 지붕에 와 하얀 무언가가 떨어졌길래 에이 새똥 그랬는데 잘 보니 꽃잎들이었어요. 1초 만에 기분 좋아졌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곡 럭키도 신청해 봅니다. 자, 제이슨 브라운스 콜비 컬레이 럭키 듣고요. Kings of Convenience, Homesick.

0: 고품격 퀴즈 드림팝 트림 퀴즈. 5월 15일 오늘은 스승의 날. 이 직업을 가진 분들을 위한 날이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이 직업은 무엇일까요? 힌트, 이 직업을 가진 오빠를 둔 여동생의 노래가 있습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가솔린을 잘 들어보세요.
1: 예, 세미 오빠야, 세미 오빠야, 세미 오빠야.
0: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선생님, 2번 스님, 3번 손님. 정답 보내실 곳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드림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가솔린이었고요. 오늘의 정답은 1번 선생님입니다. 자, 선물 받으실 분 명단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콩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팝 홈페이지 선물 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퀴즈 제보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외국 음악 들으시면서 이거 우리말 아니야 싶었던 부분이 있다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아이디어 채택된 분께는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끝곡 쿨리오 갱스타스 패러다이스 듣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주말에도 더위가 이어집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가 31도, 대구 3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며 고온 현상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9시를 가까이 하면서 정체는 더 빠르게 풀려가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연희램프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부근으로 차량들 더디게 지납니다. 분당 쪽으로 탄천 일교 부근 3차로에도 여전히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청담대교 북단부터 차량들 서행합니다. 그 밖에 상주 영천고속도로 영천 쪽으로 동영천 나들목 진출램프에서는 전차로를 막고 도로에 쏟아진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진출램프 이용이 어려운데요. 미리 신령 나들목 등에서 28번 국도 등으로 우회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0: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콩심은 내 콩나고 팥심은 내 팥난다를 여섯 글자로.
2: 그 공심 공팥 심팥 맞지? 아니야 저기 뿌린 대로 거두리.
1: 아니 그 여섯 글자라니까. 우리 집 주소.
2: 우리 집 그 심으면 열리니. 아 맞아. 우와. 시골 좌천 한시적 농부 박성우.
1: 독방육아 아들 셋만 이수경의
2: 우당탕탕 열일이 적응기.
1: KBS 미니시리즈 심으면 열일이.
2: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1: 매주 목요일 밤 9시 50분. 심으면 열일이.

폰 위아 영 양미순 씨 0236님이 신청하셨습니다.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6523님 금요일인데 보라 하시네요. 약속이 없으신가요? 전 치킨 번개 있어서 이만 제가 커피 한 잔 보내드릴게요. 약속이 있으면 방송 안 합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저 오늘 약속 있거든요.

0: 금요일마다 약속 잡아야지. 아, 치킨 번개. 아, 좋죠. 예. 저는요, 이렇게 약속 정하고 만나는 것보다 번개가 좋아요. 예. 그게 더 좋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제의가 아니라서 그런지 그럴 수도 있는데. 약속을 잡고서 만나면 뭔가 이렇게 뭐 예상외로 좋을 수도 있는데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을 때가 좀 있어요. 예, 그냥 예. 그래서 주로는 아니죠. 주로는 아니지만 번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번개를 쳤는데 이제 뭐 여러 명을 돌리죠. 이제 여러 명을 이제 이렇게 될 만한 친구들을 이제 돌리면 그러니까 그런 날이 있죠. 어떤 날은 아, 이 친구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날이 있어요. 근데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또 상처받아요. 아, 그럼 좀 늦게라도 좀 나오지. 예. 뭐 그렇답니다. 5663님, 항상 이 시간에 설거지하면서 드림밥 드림이 하루 마무리예요. 오늘 아이들 학원 선생님들께 감사의 표시를 했는데 수학학원 선생님께서 보답이라며 저에게 시집을 보내주셨어요. 몇 년 만에 책 선물을 받은 건지 행복합니다. 와, 그렇죠. 예, 또 스승의 날인데 뭐 그냥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받으시는 것만 생각을 하시고 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드리는 거 다시 뭔가 드리는 거는 생각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와 멋진 선생님이시네요. 예. 5663님한테 라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5849님 일이 바빠서 오늘도 야근하고 있거든요. 근데 고딩 딸이 커피 쿠폰과 함께 아빠 힘내 화이팅 이렇게 톡이 날아왔어요. 왜 이 커피가 사약처럼 느껴지죠? 네, 아무래도 딸이 갖고 싶은 게 있나 봐요. 이번에 또 어떤 걸까? 그래도 뭐 안 보내주는 것보단 낫네요. 예, 마중물이라도 있어서, 그죠? 예, 한번 일단, 예, 드러나 보시죠. 그리고 1007, 저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지금 엄빠랑 회식하고 집에 들어가는 중인데, 내일 또 할아버지네 집에 내려가야 할 것 같대요. 피곤해요. 벌써 피곤해요. 어? 자, 금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시작했습니다. 아, 생방 보라고요. 듣고 싶은 팝송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 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좋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 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6: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5: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7: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8: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0: take five. You want to go? All right. That was a good class.
1: 네, 영화 School of Rock OST 중에서 It's a Long Way to the Top 들었습니다. 김현정 씨, 요즘 저를 웃게 하는 건 배우 변우석 씨예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나요. 저도 몰랐는데 남편이 알려주더라고요. 그런 표정 우리 연애할 때 마지막으로 보고 처음 본다면서 질투를 넘어서 진심으로 꼴 보기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어쩌라고 싶어요. 변우석은 러브입니다. 연애할 때 보신 거 맞아요? 연애할 때도? 아, 예. 요즘 뭐, 예. 대군 부인 때문에 아주 그냥, 예. 이해합니다. 너무 티는 내지 마세요. 5642님, 스승의 날이라고 6학년 학생이 편지를 주네요. 예, 그 어떤 선물보다 귀하고 행복한 선물입니다. 사진 한 장 찍어 꿈디에게 자랑해봅니다. 와, 그러게. 와, 이렇게 진짜 꾹꾹 눌러서 예, 어떤 내용을 쓸까 막 고민하는 그 아이의 모습이 막 떠오르면서 예, 정성이 막 느껴지고 그러면 함부로 이렇게 또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편지들은. 예. 아, 이게 내용이 글씨를 꽤나 크게 썼는데도 예. 잘 안 보이네요, 지금. 2991님, 면 요리를 워낙 좋아하고 날이 좀 덥길래 이번 주 5일 동안 연달아 콩국수를 배터지게 먹었더니 제 얼굴이 보름달이 됐습니다. 꿈디도 콩국수 좋아하셔요? 걱정이네요. 올 여름에도 엄청 먹을 것 같은데 먹자마자 바로 찐이 어쩌면 좋아요. 예. 아, 국수만 안 드시고 그 콩국만 드시면은 단백질 섭취라 괜찮은데 근데 그 국수가 없으면 또 무슨 맛이에요. 예. 그 달달하니 또 아니면은 또 소금 쳐서 예, 이렇게 약간 짭짤 슴슴하게 드시면은 아, 그것만은 또 보양식이 없는데 그죠. 6924님, 고등학교 다닐 때 소풍 가서 징기스칸 틀어놓고 흔들어댔습니다. 그때가 생각나요. 틀어주세요. 너무 듣고 싶어요. 네, 자, 징기스칸의 징기스칸 듣고요. 빌리지 피플 YMCA.

6924님이 신청하신 징기스칸의 징기스칸 들었고요. 빌리지 피플의 YMCA였습니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15일 금요일 밤 생방보라 함께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밥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0360님, 유치원 교사인 우리 딸 회식하고 왔네요. 기분이 좋은지 표정이 좋습니다. 항상 애쓰는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 애쓰신 만큼 행복하시길요. 7325님, 저도 내일 영화 마이클 보러 가요. 가족하고요. 근데 아직까지 오전 9시 조조 영화 우리 가족 4명 제외하고는 아무도 예매를 안 했더라고요. 극장 전세 가자! 예, 그런 행운이 온다면 또 사연 보낼게요. 네. 토요일 아침 조조 영화를 보기는 조금 힘들죠. 예, 아주 뭐 부지런하신 분들 빼고는 어휴, 토요일 아침에 그 늦잠의 호사의 유혹을 어떻게 떨쳐낼 수 있겠습니까? 아. 또 연락 주십시오. 8133님, 예, 우문현답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힘들게 하면 버리면 되지만 자식 힘들게 하면 버릴 수도 없고 어쩌면 좋을까요? 참고로 다 큰 자식입니다. 예. 아, 버려야죠. 아니, 뭐 자식이랑 평생 사실 거 아니잖아요. 예, 독립을 할 거고. 아, 참. 예, 이게 한자의 뜻이 그 뜻은 아니겠지만, 예, 스스로 벌어 먹어야죠. 예, 그게 자식 아닙니까? 아. 남편을 오히려 저기 버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죽은 시인의 사회 OST 중에서 모리스 자르 캐팅 스트라이엄프 이 곡은 김민지 씨, 김은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엘리엇 스미스, 미스 미저리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우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15일 금요일 밤이고요. 생방 보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이주연 씨, 큰애가 고인데요. 몇 달 전부터 좀 남친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딱 발견했어요. 딸방 청소하다가 화장대 위에 놓여있는 편지지. 볼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내 러브레터라고요. 아, 그 금단의 문을 여시고 말았네. 예? 아, 좀 지켜주시지 그 비밀. 아, 근데 이게 또 궁금 얼마나 궁금해요. 다행히 뭐 내용은 지금 뭐 내용이야 뭐 예 뭐 다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 아, 이주연 씨, 아, 아니 이게 무슨 뭐 범인 색출하는 겁니까? 아니 그것도 아닌데 진짜. 아, 좀 저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진짜로. 예. 부모님들 아, 죄책감에 좀 당분간은 시달리실 겁니다. 2423님 결혼 23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과 둘이 참돔 낚시 가요. 두 마리만 잡을 수 있게 행운을 빌어주세요. 두 마리만. 예. 알겠습니다. 빌어드리죠. 조무호 씨가 신청하신 Tommy Page, A Shoulder to Cry On, Elsa, 깨끗이 오스 당몽깨.

조무후 씨가 신청하신 타미 페이지, Shoulder to Cry On, 그리고 엘사, 개그쇼즈 당몽개 들었습니다. 김미영 씨, 남편이 저녁에 나시고랭 볶음밥을 만들어주더라고요. 제가 먹으면서 이거 그냥 뭐 숙주 넣은 새우볶음밥인데?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내일부터 자기에게 밥 얻어 먹을 생각은 하지 말래요. 후회 막심입니다. 되게 맛있는 척할걸. 예. 요즘은 거의 그 반제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약간 향신료 탓이거든요. 향신료가 있고 없고의 탓이에요. 현지에서 넣는 걸, 예. 요즘은 있어요. 한국에도 그게 있어서 구입을 해서 넣으시면 그 맛이 뭐 100%까지 재현은 아니지만, 현지에서 먹는 맛이 납니다. 아. 아니, 숙주 넣은 새우볶음밥이 어때서? 이것도 맛있겠구만. 그러면 나시고랭 볶음밥이라고 하지 마시지. 숙주 넣은 새우볶음밥이야. 그러면, 나시고랭 볶음밥 같은데? 이런 반응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까를라 브루니, Stand by your man.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4: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
5: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6: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5: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6: 1577-7097 집진기는 오토링크.
7: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금요일 밤 끝곡 7325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에밀리아 존스의 Both Sides Now 듣죠. 드림팝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건강 코디는 코디너.
1: 건강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건강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건강 코디는
1: 코디너.
3: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사랑하기 때문에
8: KBS.
9: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청년과 노인의 특성을 연구한 끝에 캐나다의 한 박사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신감도 높아지는데 이런 높아진 자신감이 다른 이들에게 자꾸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아지니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라는 마음이 커져서 누군가를 가르치려 하고 조언을 하게 되는 건데요.

싶은데요. 다 안다는 착각에 빠지는 순간 질문은 사라지고 삶은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라도 어제의 낡은 것에 머물지 말고 오늘의 새로움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보는 거 어떨까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0: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악동 뮤지션의 노래 조정익님 신청곡으로 5월 15일 금요일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출발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큰 유혹이 그거죠. 내가 해봐서 아는데 말이야. 내가 배워서 아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사실은 좋은 의도로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어서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야기하게 되지만 그게 가끔은 간섭이나 또 상처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수위를 잘 조절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오지원님, 아들이 공군사관학교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 10시 넘어 들어오는데요. 아들 기다리면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와, 멋진 꿈을 갖고 있네요. 공군사관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옷도 참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정말 하늘을 나는 공군의 그 이미지가 멋있잖아요.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꼭 꿈꾸는 그 목표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0608님, 아직 퇴근 전인 남편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마감이 임박해서 한참 바쁜 시기라 귀가가 늦네요. 오징어 볶음 맛있게 만들었는데 혼자 먹었어요. 아쉽네요. 아무리 맛있어도 같이 먹어야 또 더 제맛인데 얼마나 바쁘시면 아직까지도 들어오시지 못했는지. 오징어 볶음 잘 간직해 놨다가 나중에 따끈하게 데워서 주시죠. 오늘도 밤그대 가족들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1: 위제로 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엔 위제로 이영.

사건의 지평선 유나의 노래 3936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신승훈의 별의 순간 8990님 신청곡이었어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9229님 팔공산 갓바위 갔다 왔더니 다리가 너무 아프네요. 천 개가 넘는 계단을 오르면 소원을 이뤄주는 효험이 있는 곳이라 저도 마침 간절하게 빌고 싶은 소원이 있어서 힘들게 다녀왔는데 좋은 소식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그 유명한 갓바위 다녀오셨군요.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높고 힘든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올라갔는데 이정성을 봐서라도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딱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정말 감사한 거고요. 안 되더라도 안 된 그 이유가 우리는 모르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이 또한 또 감사한 일이겠죠. 어쨌든 좋은 소식 들려오길 저도 기원합니다. 9599님,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날엔 기념으로 매년 남산에 올라가서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요. 어른이 된 아이가 올해부터는 안 가겠다고 해서 조금 서운했지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다시 가자고 연락 왔네요. 왜? 물어봤더니 나중에 엄마 아빠 돌아가

하시면 후회될 것 같아서라고 하는데 울컥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직설적인 이유를. 아, 네. 아직, 예, 멀었다고 믿습니다. 예, 돌아가시거나 뭐 이런 일이, 예, 먼 미래지만, 그래도 우리 큰 아이가 엄마 아빠를 한번더 생각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네요. 1291님, 저는 주로 밤에 일하는 워킹맘입니다. 프리랜서라 낮에는 유치원생 아이랑 함께 보내고 밤에 아이가 자면 이래요. 오늘따라 라디오 듣고 싶어서 틀었는데 이제 매일 들을 것 같아요. 일도 잘 되고 무엇보다 혼자인 느낌이 안 드네요. 이 시간이면 남편도 퇴근하고 또 나가서 일하는데요.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저와 남편, 그리고 우리 딸까지 응원해주세요. 다들 정말 열심이군요. 엄마 아빠도 진짜 열심히 일하지만 우리 유치원생 아이 역시 또 열심히 유치원 다니면서 세상을 배워가고 있겠죠? 1291님 네 가족 모두 파이팅입니다. 성시경의 태양계, 별 나윤권의 안부, 하재섭님 신청곡이에요.

밤은 깊어가는데 잠은 안 오고 머릿속을 떠다니는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끝없이 말을 거는 생각이 켜진 밤.

예전에는 아주 아주 먼 옛날 일 얘기할 때 그게 벌써 10년 전 일이라며 온갖 호들갑을 떨었는데 40대가 되고 보니 10년이 뭐야? 20년도 더 된 일이네. 깨닫는 순간이 많아져서 10년 전 일 정도는 그리 과거의 일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나도 정말 몰랐다. 시간이 이렇게나 쏜살같이 지나가 버릴 줄. 그러니까 입사 5년 차에 첫 승진이라는 걸 했을 때였다. 겨우 5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오는데도 이렇게나 많은 인내심이 필요한데 경력 20년 차 선배님들은 도대체 이 시간을 어떻게 버티신 거지? 신기할 따름이었다. 근데 막상 내가 그 당사자가 되고 보니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네? 그냥 정신 차려보니 시간이 빨리 감기를 하거나 간주 점프를 하듯 휘리릭 지나와 버려서 어리둥절하다. 이 와중에 오늘은 나보다 모든 걸 앞서 경험하신 선배님 한 분이 퇴직을 하시는 날이었다. 건강 문제와 여러 가지 뜻이 있으셔서 조금 이른 퇴직을 결심하셨는데 선배님의 떠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니 큰 기둥 하나가 사라진 듯 허전한 마음이 컸다. 나한테는 워낙에 까마득한 선배님이셔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팀원들을 잘 지켜주고 이끌어주신 분이라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진다. 그리고 말씀이 많은 분은 아니지만 지나가듯 무심하게 툭툭 던져주신 말들이 지나고 보니 예언자처럼 딱딱 들어맞아서 배우는 게 제법 있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더 살갑게 다가가서 이거저거 궁금한 것들 진지하게 물어볼 걸 후회도 남는다. 마지막에 선배님이 팀원들 한 명 한 명 악수를 건네시며 해주신 말도 어쩐지 그냥 넘기기엔 꽤 무게감이 있어서 마음에 새기게 된다. 뭐든 너무 무리하지 말고 나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챙겨라. 그동안 남 챙기는데 마음을 많이 쓰셨던 선배님이 이제는 스스로를 아껴주고 돌봐주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나는 나중에 후배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남기게 될까 생각해보는 밤이다.

순간을 믿어요. 언니네 이발관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이한철의 슈퍼스타였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금요일 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1476님 오늘 아파트 계약하고 왔어요. 13평 작은 아파트지만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마련한 집이라 뿌듯합니다. 고생한 아내에게도 고맙고 또 고생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와, 내 집 마련의 꿈 이루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13평 결코 작지 않습니다. 진짜 내가 눈치 안 보고 마음껏 못질도 하고 인테리어도 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공간이잖아요. 윤정아님, 아들이 꽃박람회를 갔다 왔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냐고 물었죠. 저는 가본 적 없거든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집에 예쁜 꽃이 있어서 안 가도 된다고 했는데요. 기분은 좋지만 저도 꽃 구경은 가고 싶네요. 아, 꽃박람회. 그래요. 아무리 꽃처럼 아름다워도 꽃은 보고 싶을 수 있는 거죠. 다 같이 한번 가보세요. 남편, 아내, 아들까지. 꽃도 많이 사오시겠네요. 9700님 결혼 10년 동안 월세 살면서 서럽고 힘든 일도 많았는데 우리 아이 축복이가 태어난 후 집도 생기고 경단녀 극복하고 취업까지 됐어요. 축복이가 복댕인가 봐요. 진짜 그렇네요. 너무 이쁘네요. 와, 일단 집이 생겼다는 게 오늘 분위기가 집이 생기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많은 청취자분들이 집이 생겼습니다. 꽃길만 걷게 해줄게. 데이브레이크의 노래 김주원님 신청곡이에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금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우림의 애인 발견 듣고요. 저는 2부에 올게요.

0: 저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쌍!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M 제2라디오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선생님 사랑해요. 한스밴드의 노래였어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에선 마음에 남을 이야기와 음악들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오늘의 밑줄 이어집니다. 밤그제 가족들도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이야기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5월 15일 금요일 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박선주와 김범수가 함께 부른 남과 여. 이 노래는 2006년 발매된 박선주 4집 앨범 수록곡이고요. 박선주가 작사, 작곡, 편곡을 직접 했는데요. 이 노래를 함께 부른 김범수는 보컬 선생님인 박선주의 제자고요. 박선주는 이 노래 말고도 조규찬과 함께 소중한 너, 그리고 015B 앨범에서 윤종신과 함께 우리 이렇게 스쳐보내면, 이런 듀엣곡도 불렀죠. 전 그럼 오늘 이 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나를 믿어달라 말하면 그대는 그래줄 수 있나요?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5월 15일 금요일 대사의 집 밑줄은요.

이 드라마에서 골라봤습니다. 2021년 방영된 진영, 차태현, 정수정 주연의 드라마 경찰 수업. 이 작품은 물불 안 가리고 범인을 잡는 베테랑 형사 유동만과 똑똑한 머리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는 해커 출신 경찰대생 강선우가 경찰대학교에서 교수와 제자로 만나 공조수사를 펼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전 그럼 오늘 이 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두렵지만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순간, 실수하고 후회되고 반성하고 다시 일어서는 순간, 그리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모든 순간, 그 모든 순간이 청춘이었다.

2026년 5월 15일 금요일 오늘의 밑줄에서 들려드린 노래들 알려드릴게요. 가사에 친 밑줄 다음에 들으신 곡 박선주 김범수의 남과 여 015B 윤종신 박선주의 우리 이렇게 스쳐 보내면 박선주 조규찬의 소중한 너였고요. 대사에 친 밑줄에 이어서 들으신 곡 드라마 경찰수어 OST에서 디투어의 Get Ready 이클립스의 Run Run 데이식스의 Happy였습니다. 책에 친 밑줄과 함께 들으신 곡 비주의 누구보다 널 사랑해 제이 하울의 사랑인가요 제이워크의 Someday 수의 Someday였어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금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정말 사랑했을까예요.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죠.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0: 라디오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자정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인간의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들 하죠. 독일의 경언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9명의 스승을 만나게 된다. 그 첫 번째는 부모. 아이는 엄마 아빠를 올려다보며 세상을 배워나갑니다. 친구가 생기고 학교에 가고 직업을 찾고 사랑에 빠지고 여러 만남과 헤어짐을 통해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나에게 버티는 법을 알려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면 된다는 걸 가르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지금껏 몇 명의 스승을 만났다고 생각하세요? 하나의 배움이 올 때마다 우리의 세계는 분명 변하게 될 겁니다. 그 가르침이 나를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 주길 믿어봐야죠.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아낌없이 주는 나우의 유년 시절의 기행 듣고 왔습니다. 5월에 빼놓을 수 없는 기념일 중 하나죠. 스승의 날. 나를 성장시킨 스승님을 떠올리면 여러분은 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국어 선생님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국어 선생님을 지금도 만나 뵙곤 있습니다. 우리는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9명의 스승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몇 명의 스승이 더 남았을까요? 나의 세계를 변화시킨 누군가가 분명 있을 겁니다. 좋은 쪽으로 나를 키워준 감사한 분들의 얼굴을 오늘 한 번쯤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날이 날이니만큼.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도 2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잠시 후에 본다방이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뽑아서 커피 선물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공대 2번입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4: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6: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7: 카페페 주문.
6: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7: 카페페 주문.
8: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9: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0: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0: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은 5812님이 되겠습니다. 팀장님하고 대구로 출장 가서 차에 시동 켜고 팀장님을 기다립니다. 팀장님이 제 운전 가지고 얼마나 잔소리를 하실지 벌써 피곤합니다. 아이, 그럴 거면 팀장님이 운전을 하셔야지. 공디 그냥 옆에서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그쵸, 잔소리보다 옆에서 주무시는 게 도와주는 걸 수도 있는데. 5812님 주셨습니다. 출장 가는 그 길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162님 일하다가 짬을 내서 문자를 해봅니다. 공디 이렇게 짬을 내서 생각이 나서 문자를 보내는 거잖아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부모님의 최애 라디오가 라라랜드입니다. 공디와 함께 부모님의 두 시간이 즐겁기를 바라봅니다. 5162님 문자 주셔서 소개해드렸고, 3752님 콩디 반갑습니다. 근무하다가 반차를 내고요. 엄마가 계신 요양원에 가는 길입니다. 창밖에서 아카시아 꽃향기가 달게 나는데 엄마가 급 보고 싶더라고요. 엄마한테도 이 계절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엄마한테 갑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올게요. 콩디 하셨어요. 375 하나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요양원에 계시는군요. 아카시아 꽃향기 가득 담아서 찾아뵙고 오시면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성우님, 요즘 일도 많고 마음 쓸 곳도 많아서 오랜만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왔어. 어쩐지 조성우님 이름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라라랜드에 와 있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좋아집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잘 쉬었다 갈게요 하셨어요. 쉼이 될 수 있게 편안한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조성우님의 사연 전해드렸고요. 여기에서 10cm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이번에 라라랜드 제일 먼저 들르는 곳입니다. 커피향이 아주 가득합니다. 저는 커피향을 참 좋아합니다. 기분이 엄청 좋아져요. 본다방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부산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퇴근합니다. 그런데 차로 440km를 달려야 집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콩디님 같이 달려주실 거죠? 압류 달려드려야죠. 오늘도 출첵합니다 하시면서 문자 주셨습니다. 집이 어디시길래 440km를 달려야 집이 딱 나타날까요? 여튼 쉬엄쉬엄 장거리니까 잠시 스트레칭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이 번쩍 나시죠? 그리고 다음 사연은 날라리 펜강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주말 부부 4개월 차입니다. 남편이 돌아오는 금요일이라 남편을 픽업하기 위해 차를 끌고 달려와 주차장에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결혼 25년 차인데 몇 달 주말 부부 했다고 얼굴 볼 생각에 설레네요. 25년이 되셨는데도 알콩달콩 하시나 봅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근데 지금 이 글을 쓰는 와중에 15분 늦는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갑자기 짜증이 확 에? 갑자기? 막 설렌다고 하신 게 지금 방금인데? 사랑한다는 거 취소요 하시면서 크크크 이렇게 또 웃음을 달고 보내주셨습니다. 날라리 펜강님이 아주 행복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말만 그러신 거죠. 짜증이 몰라. 그리고 8745님 뽀년이 8살 딸이요. 오늘 저녁에 같이 자고 싶다는 걸 안 된다고 했더니 제대로 삐쳤나 봐요. 학원 가기 전에 방문 앞에 서서 뭘 하나 했더니 엄청난 복수를 하고 갔네요. 너 아주 혼나? 이거 보여드리고 싶다. 우리 8살 딸이 지금 복수를 한 거예요. 엄마 뚱땡이 크크크. 어머님이 살집이 좀 있으신가 봅니다. 8살 딸이 아주 야물딱지게 복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웃었을까요? 이 크크크의 이 장난기가 엄청나게 묻어납니다. 8745님 문자 전해드렸습니다. 8살 딸이 이뻐서 제가 카푸치노 한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님은 지금 옷장 정리 중이시래요. 콩디는 안 입는 옷 정리할 때 기준이 있나요? 있죠. 저는 분명히 아, 이 옷은 더 이상 못 입겠다. 이 옷은 좀 더 입을 수 있겠다. 이게 분명해요. 그 옷장을 딱 열면. 그래서 가차없이 그냥 정리를 해버리는데 안 입는 건 버리자 하고 꺼내놨다가 나중에 혹시 필요할까 봐. 그러니까 이래서 못 버린다니까요. 이러면 다 못 버려. 다시 옷장에 넣고 아니야 버리자 하고 다시 꺼내는 일이 반복입니다. 미련 없이 버리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요. 이혜숙님 옷장을 비워야 텅 비잖아. 그러면 옷을 채우고 싶다고요. 또 새로운 옷을 선택해야죠. 이혜숙님 아니다 버리자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과감하게 좋은 일에 좀 보탬이 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승환의 좋은 날 준비했고요. 변진섭의 저 하늘을 날아서 이어서 듣겠습니다.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생각은 가라. 여러분이 듣고 싶은 그 노래 지금 배달합니다. 불금의 신청곡 퀵 서비스 바라바라바라밤. 금요일의 속도를 한 박자 끌어올릴 시간이 됐습니다. 불금엔 신청곡 퀵 서비스 바라바라바라밤. 오늘도 시간 맞춰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간에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노래를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선물로 시원한 아이스라떼 20잔을 제가 챙겨왔습니다. 아,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양신맨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합니다. 날이 더워져서 정말 확실히 힘드네요. 노래 신청해도 될까요? 하시면서 드라마 아이싱의 주제곡이라고 김용화의 하얀 꿈, 하얀 사랑 부탁 좀 드립니다. 하시면서 양신맨님 보내주셨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이제 날씨가 더 더워지니까 물도 수분도 많이 섭취하시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42님 콩디 저를 6시에 데려다줘요. 퇴근하고 싶어요. 아, 저도 데려다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2시간 함께하고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퇴근하면서 들으면 기분이 좋은 노래 김현철의 드라이브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2842님이 보내주셨는데 이 노래 전하겠습니다.

불금의 신청곡 퀵서비스. 여러분들이 신청하신 곡을 미녀 까만콩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제가 굉장히 뻔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박진성님 주셨어요. 제가 중3이던 88올림픽 때부터 택시 운전을 하시는 우리 아버지. 그 후로 38년째 도로 위를 달리고 계신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와, 저 이분도 존경합니다. 라디오를 듣는데 왜 이렇게 아버지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날에는 바로 전화 또 때리셔야죠.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신청합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진성님 보내주셨습니다. 늘 안전하게 건강하게 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님. 이번에는 계절 중에 봄을 가장 좋아하는 우리 애청자입니다. 정오영님이 주셨어요. 가버린 봄이 아쉬워. 너무 아쉬워. 그래서 신청해봅니다. 선우정화의 봄처녀. 이렇게 보내주셨고 콩디 여기는 세차장입니다. 사장님이 라디오를 크게 틀어주셔서 칸마다 라라랜드가 울려 퍼집니다. 우리 집 근처에 세차장 있거든요. 셀프 세차장 엄청 커요. 거기에 라라랜드 엄청 틀어주신다. 제가 약간 그 자동차 뒷바퀴 압이 조금 빠진 것 같아서 가서 홍보했잖아요. 그랬더니 매번 제가 또 지나가면서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라라랜드 나오더라고 확실히. 아무튼 감사합니다. 모두가 콩디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노래는 SES의 너를 사랑해 신청해 봅니다. 5823님 보내주셨고 9399님 수학여행가 우리 집 막내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딱 제 마음인 노래 소녀시대 키싱 뉴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곡 묶어봤습니다. SES의 너를 사랑해 소녀시대 키싱 뉴

이번에는 이연주님이 주신 문자 좀 살펴보겠습니다. 도돌이표예요, 도돌이표. 내용은 콩디, 저는 다이어트 작심삼일을 무한 반복 중입니다. 작심삼일을 계속하면 그래도 언젠가 건강하고 예쁜 몸을 가질 수 있겠죠? 진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킵고잉 해볼게요. 노래는 라면이 먹고 싶어서. 벌써부터 이거 이러시면 아니 되는데 벌써부터 라면이 먹고 싶대요. 하지만 라면 대신에 참으시려고 이 노래 신청하신 듯 합니다. 악뮤의 라면인 건가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 노래도 띄워드렸는데 에이 모르겠다, 라면까지 먹자 이러시면, 야 이거 이현주님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7955님, 얼마 전에 논산훈련소에 들어가 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오이입니다. 밥은 잘 먹고 있을까요? 어후, 암요. 잠은 잘 잘까요? 너무 피곤해서 아마 눕자마자 꿈나라 아닐까요? 어디 아프진 않겠죠? 아프지 않겠죠. 우리 아들을 떠올리며 이장우의 훈련소 가는 길 신청해봐요. 콩디 하시면서 7955님 어머님이 보내주셨어요. 우리 어머님 머릿속에 아들 군대가 아들 보고 싶어서 정말 아들로 꽉 차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 건강하게 잘 마치실 겁니다. 2952님 불금엔 신청곡 퀵서비스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오랜만에 듣고 싶은 노래가 생겨서 문자를 합니다. 잘하셨어요. 저는 이 노래 들으면서 청소합니다. 틀어주실란가요? 박진영의 날 떠나지 마. 어우, 전해드릴게요. 1920님, 신랑이랑 요즘 차만 타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뽕디가 틀어주면 우리 신랑 좋아서 춤까지 출지도 몰라요. 노이즈의 어제와 다른 오늘, 이렇게 두 곡 나갑니다.

불금에도 야간 배송 일을 하러 출근합니다. 건강도 잘 챙기시고 아무 일 없이 일도 잘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달려가 봅니다. 그러니까요. 제 말이 이 말입니다. 노래는 허니패밀리의 남자 이야기 부탁드려요. 공디 하시면서 안일호님이 문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허니패밀리의 남자 이야기.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보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2: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3: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보니맘님이 주셨는데요. 라라랜드를 사랑하는 보니 엄마예요. 보니 언니 이름이 자기 이름과 비슷하다고 우리 딸이 언니를 아주 많이 좋아라 합니다. 이름이 본희군요. 오, 이쁘네. 엄마가 많이 많이 사랑한다고 꼭 좀 전해주세요. 노래는 멜로망스의 사랑인가 봐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0: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1: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라방 박예은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뽀니 언니. 저는 수원에 사는 박예은이라고 합니다. 프리랜서 음악 강사이기도 하답니다. 초등학생 위주로 가르치지만 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아주 다양하게 수업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주말에는 대학원에서 지휘 석사과정도 공부하고 있답니다. 40대 중반에 월화수목금금금인 생활이 피곤하긴 하지만 차로 이동 중에 라라랜드를 들으며 나름 힐링을 한답니다. 언니가 저의 비타민이에요. 오늘도 라디오 들으면서 오후의 에너지를 끌어올려 볼게요. 그러니까 지치지 말고 힘내라고 같이 응원해 주세요. 보니 언니 사랑합니다.

오늘의 라방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요. 임정희의 Music is my life. 이 노래 듣고 왔고 우리 주인공은 박예은님이 되겠습니다. 월화수목 금금금. 이 얘기 딱 나오는데 숨이 꽉 막혔어요. 진짜 피곤하실 듯해요. 또 제가 우리 예은님의 비타민이래. 비타민이야 언니가. 오늘도 비타민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은님 지치지 말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보니도 예은님 사랑합니다. 오늘 마이크 빌려가신 예은님에게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늘의 라방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라라랜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 많으시죠? 녹음해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드립니다. 2부에도 불금의 신청곡 퀵 서비스 바라바라바라밤 계속됩니다. 오늘은 선물로 시원한 아이스라떼 20잔 챙겨왔습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러면 노래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듣고 싶은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만 적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틀어드릴 거니까 편하게 여러분들 참여만 해주시면 되옵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세럽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번입니다.

0: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1: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Hey girl. Hey

이효리의 유곡을 듣고 왔습니다. 이현경 님이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보니 언니, 기분 업이 필요한 금요일입니다. 기분 업이 필요해. 댄스곡으로 충전이 필요합니다. 충전 잘 되셨나 모르겠네요. 이효리의 유곡을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불금에는요, 신청곡 퀵 서비스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저보고 도와달라는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6552님. 남편의 꼬임에 빠져서 엄청 험한 산을 2시간째 타고 있습니다. 아, 저는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은 콧노래를 흥얼대며 제 앞에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우, 저 인간. 제가 째려보는 게 안 느껴지나 봐요. 뒤에서 째려보니까 안 느껴지지. 근데 등산을 누군가랑 같이 가면 가구 취급하면 정말 이 등산이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남편분은 혼자서 되게 신나셨나 봐요. 산세도 같이 즐기고 그러다 아, 또 가볼까? 하고 또 올라가고 오손도손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오르셔야지 특히나 이 험한 산은 그래야지 굉장히 쉬엄쉬엄 편안하게 오를 수가 있는데 아, 이러실 거면 그냥 혼자 오르시지. 6552님이 보내준 문자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콩디 목소리 들으면서 동네 뒷산을 걷고 있습니다. 예쁘게 핀 철쭉 덕에 분홍빛 파도가 크, 장관입니다. 아, 또 아주 그냥 이쁜 꽃 철쭉을 분홍빛 파도로 크,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셨어요. 장관이십니까? 장관입니까?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신청합니다. 7408님이 보내주셨고

이성우님. 뽀니 언니, 저 출산 가방을 싸고 있습니다. 오, 예정일이 코앞이라 내일 병원에 들어갑니다. 너무 떨려요. 떨리겠죠. 하지만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소우님. 하이디의 진이 들어주시면 긴장이 좀 풀릴 듯합니다. 제발요 하셨어요. 그래서 준비해놨고요. 이희성님, 헬스장입니다. 콩디, 저 이제 러닝머신 띕니다. 달릴 때는 이 노래가 딱이에요. 타보의 트위스트 킹. 이희성님이 이 노래 지금 운동하시면서 듣고 싶다고 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곡 묶어봤습니다.

불금의 신청곡 퀵 서비스 여러분들 찾아오고 있습니다. 6400님, 저는 오늘 마음이 화창한 날이에요. 묵은 걱정거리가 드디어 해결이 됐거든요. 후련하시겠다. 어딘가 허전한 기분이 드는 건 그만큼 힘들었다는 뜻이겠죠.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들으면서 쉬고 싶어요. 어떤 묵은 걱정거리인지는 없지만 뭐 결과가 좋으니까 좋네요. 6400님 보내셨어요. 이종표님, 퇴근 1시간 전입니다. 오늘은 퇴근하고 동창회 갑니다. 어우, 시끌벅적하겠네요. 술도 노래방도 2차도 집에 허락받은 아주 귀한 날입니다. 어우, 세 가지를 다 허락받으셨어요. 오늘 노래방에 가면 이 노래를 꼭 부를까 합니다. 변진섭의 가장 슬픈 날의 왈츠. 이렇게 좋은 날 가장 슬픈 날의 왈츠를 부르시겠다고요? 평상시 기분이 지금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종표님. 그리고 6663님. 부산 깡통시장에 갔다가 엄마에게 드릴 장갑, 이쁜 마스크 사들고 집에 갑니다. 버스에서 눈 감고 라라랜드를 들으며 눈 감고 라라랜드를 들으셔 엄마에게 갑니다. 신청곡은 우리 엄마의 최애곡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입니다. 6663님이 문자 주셨고 5819님 주셨습니다. 보니 누나, 오늘 회사 출근 마지막 날입니다. 퇴근길에 마음이 무거울 듯합니다. 저는 이제 어디로 가게 될까요? 흑, GOD의 길 틀어주시면 방황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왠지 그러고 싶어요. 5819님 보내셨는데 오늘 출근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또 새로운 무언가를 찾으셔야 하는 상황이 오신 것 같죠? 이런 방황 아주 즐기실 거면 화끈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7068님, 콩디님, 저는 화물차 운송기사입니다. JS의 종로에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주시면 먼 길 달리는데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먼 길 달리셔야 하는데 한 곡 전해드려서 제가 너무 민망하네요. JS의 종로에서 우선 띄워드리겠고요. 윤동근님. 누님 안녕하세요. 미량의 윤동근입니다. 일하면서 듣다가 갑자기 이문세의 붉은 노을이 생각났어. 그래서 신청해봅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JS의 종로에서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문세의 붉은 노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금한 신청곡 퀵서비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방송이 다 끝난 후에 보실 수 있게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가지런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이나 휴대폰 번호 끝 네 자리가 있으면은요. 선물방으로 가시면 됩니다. 가셔서 선물 받을 연락처 남기시는 거 잊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저희 보는 어떤가요로 다시 찾아올게요.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얼마 전 나에게 아주 반가운 일이 있었다. 꽤 오래 연락이 끊겼던 고등학교 시절 단짝들과 우연한 계기로 연락이 닿은 거다. 야, 잘 지냈어? 연락처는 왜 바꾼 거야? 바꿨으면 얘기를 해줘야지. 안 하면 어떡하냐? 다른 애들은 어떻게 지낸대? 아는 소식 있으면 나한테도 얘기 좀 해줘. 친구들과 묵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시절 은사님 얘기가 나왔다. 너무도 그립던 고3 때 담임선생님의 안부를 묻는 내게 친구가 세상이 무너지는 소식을

나에게 전했다. 나에게 등대와도 같던 선생님이 지난 2월 하늘의 별이 되었다고 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소식에 친구의 손을 잡고 울며 가만히 선생님 얼굴을 떠올려 봤다.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던 선생님의 웃는 얼굴에 자꾸만 눈물이 났다. 그 시절 나는 집안 형편이 썩 좋지 않았다. 가세가 기울면서 하루하루 쌓여만 가는 빚더미에 학업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래, 아, 내 주제에 무슨 대학이야. 취직해서 돈이나 벌자. 자리에 앉아 한숨만 쉬어대는 나를 선생님은 모른 척하지 않았다. 은주야, 선생님이 부탁할 게 있거든? 이따 쉬는 시간에 따로 좀 보자. 알겠지? 내 자존심이 다치지 않게 나를 조용히 교무실로 부른 선생님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나를 어떻게든 돕고 싶다 하셨다. 대학을 포기하기엔 내 성적이 너무 아깝다 하시더니 나를 끌고 우리 집에 데려가 부모님을 설득해 주셨다. 아시잖아요. 따님 꿈도 선생님인 거. 제가 어떻게든 도울 테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같이 힘내주시면 안 될까요?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따님은 분명 좋은 선생님이 될 거예요. 저 믿으셔도 돼요. 선생님의 응원이 무너지던 우리 가족을 일으켜 세웠다. 나를 대학에 보내겠다며 부모님 또한 힘을 내주셨다. 그렇게 나는 방황하던 19을 지나 당당히 대학생이 됐다. 내 꿈을 믿고 지지해준 선생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아마 없었을 거다.

나는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며 누군가의 선생님으로 살아가는 중이다. 저는요, 꼭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될 거예요. 라던 내 꿈을 믿고 지지해준 나의 큰 스승님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노라 굳게 다짐하는 그런 오후다.

어떤 가요에 이어서 015B의 이젠 안녕 듣고 왔습니다. 아, 오늘 어떤 가요 마음 짠하지 않습니까? 저 머릿속으로 AI가 되자 AI가 되자 이 생각을 엄청 하면서 소개해드렸거든요. 아, 슬퍼. 라라가족 이은주님의 이야기였어요. 선물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어, 잘 참았다 이번 이러면서 딱 봤어요. 사연이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뒤에 또 있어. 살짝 훑어봤는데 아 AI가 되자 AI가 되자. 은주님이 이 노래를 신청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노래와 함께 하, 또 짧은 편지를 편지 2가 또 있어 남겨주셨어요. 아, 나 진짜 선생님, 비록 올 봄에는 선생님께 카네이션 한 송이 올리지 못해 가슴이 무너지지만 선생님이 제게 보여주셨던 그 끝없는 사랑과 헌신을 제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주며 AI가 되자 AI 부끄럽지 않은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곳에선 부디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시고 편안히 쉬시길 기도합니다. 이모님, 제 다짐이 하늘에 계신 스승님께 닿을 수 있도록 저의 그리움을 담은 편지를 언니의 따뜻한 목소리로 꼭 좀 전해주세요. 아니, 왜 저를 이렇게 고문하시는 거야? 사랑하는 친구들과 하늘에 계신 우리 선생님께 이 노래를 바칩니다. 아유, AI 되기 힘들다 힘들어. 어, 그래서 이 노래를 신청하셨습니다. 015B의 이젠 안녕. 아, 그래도 잘 참았네요. 오늘 어떤가요? 우리 은주님의 이야기 꾸며드렸고요. 이어서 노래를 더 듣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해철의 장미 그리고 박상민의 하나의 사랑 이렇게 두 곡 감상하겠습니다.

0: 될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712님이 주셨습니다. 콩디, 클라이밍 해본 적 있습니까? 해본 적 있죠. 촬영 때문에 해본 적도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배워보고 싶어서 클라이밍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재밌죠? 저 요즘 클라이밍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회사 앞에 실내 클라이밍장이 생겨서 호기심에 한번 가봤는데 지금껏 해본 운동 중에 성취감 1등입니다. 오, 딱 맞으셨구나. 제가 성격이 생각이 참 많은 그런 편이거든요. 클라이밍 할 때는 머리가 맑아집니다. 오늘도 퇴근하고 암벽 타러 가야겠습니다. 5712님 보내주셨어요. 이 생각을 많이 할 틈이 없죠. 이 클라이밍 하다 보면 아주 좋은 거 찾아내셨네요. 그리고 콩디 책임져요. 갑자기요? 이슬아님이 보내주셨는데 커피 4개 사다리를 탔는데 1번부터 5번 중에 저는 4번을 골랐거든요. 왜? 라라랜드가 4시에 시작을 하니까요. 근데 제가 걸렸습니다. 커피 5잔 사러 갑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4하고 6을 피해요. 그리고 나머지를 고르시면 그때도 또 한 번 걸리실 겁니다. 이슬아님에게 제가 커피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끝곡은 스위스로우의 하이파이브 준비했습니다. 저희 이번에 라라랜드에 스위스로 한번 초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오고 갈 때마다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그만큼 또 좀 알게 되면서 벽이 조금 낮아지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볼 때마다 참 차분하고 근데 또 장난치는 거 보면 굉장히 개구쟁이 같은 그런 모습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하이파이브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2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저희 분은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기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직원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6: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실령님 최고 최고.
1: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7: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5: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어, 그냥 다 들을래요.
1: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5: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8: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인류에게는요,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본능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바이오필리아, 바로 자연에 가까이 다가가려는 마음이에요. 숲에서 시작된 인류의 역사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유전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일까요? 숲에 가면 맑은 공기와 숲의 냄새, 마음이 저절로 편안해지고요.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괜히 숨을 더 크게 내쉬게 되고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가 자꾸 짐을 꾸려 숲으로, 바다로 떠나고 싶어지는 건요, 아주 자연스러운 본능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싱그러운 초록 들판이 눈에 그려지는 그린 그라스. 게리 루이스 앤더 플라이보이스의 노래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 시작했습니다. 주말만 되면은 엉덩이가 들썩이는 5월.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산, 바다, 강, 계곡, 들판.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의 발걸음을 재촉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가볍게 떠난 그 발걸음에

날개를 달아드릴 만한 좋은 음악들 오늘도 배경음악으로 들려드릴게요. 그대도 생각나는 노래 있으시면 제게 알려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2로 시작해서 89로 끝나는 그대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인사남깁니다 하셨고요. RA로 시작해서 07로 끝나는 그대 손은 들어주셨고 HY로 시작해서 65로 끝나는 그대 출석 체크 완료해 주셨습니다. 그대들의 인사와 이런 남기는 흔적들이 더 반갑게 느껴지는 오늘이네요. 가스 브룩스의 The River 그리고 조니 미첼의 노래예요. 우드스탁. 이 우드스탁이란 노래는 1969년 열린 전설적인 음악 축제인 우드스탁 페스티벌의 시대 정신을 시적으로 표현한 곡입니다.

가스브룩스의 The River, 조니 미첼의 우드스탁 들어봤습니다. 근데 사실 조니 미첼은 사정상 페스티벌 현장에는 가지 못하고 TV 방송을 통해 축제를 보고 음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브랜포드 마샬리스 쿼텟은 재즈 색소폰 연주자인 브랜포드 마샬리스가 이끄는 현대 재즈 역사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라이브 밴드 중에 하나예요. 1980년대 중반에 결성된 이후 오랜 시간 합을 맞춰와서 악보 없이 서로의 눈빛만으로 복잡한 변박과 즉흥 연주를 소화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Pops Today. 2002년 오늘은 브랜포드 마샬리스 쿼텟이 서울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첫 내한 공연을 펼친 날이에요. 당시 이들은 영화 모베터 브로스의 사운드 트랙으로 대중적인 인지도가 매우 높은 시기였어요. 하지만 이 공연에서는 단순히 영화 음악에만 머물지 않고요. 현대 재즈의 정점을 보여주는 고도의 테크닉과 서정성이 조화된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재즈 페스티벌이나 단독 공연 형태로 꾸준히 우리나라를 방문해 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뮤지션들이었어요. 그들의 멋진 곡 들어볼까요? 먼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들의 곡입니다. 브랜포드 마샬리스 쿼텟의 모베럴 블루스 하고요. 브랜드 마샬리스는 정통 재즈뿐만 아니라 애시드 재즈 및 힙합 프로젝트 밴드도 구성해서 이끌었어요. 바로 이 밴드입니다. 벅샷 르펑크의 어너덜 데이까지 들려드릴게요.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곡 특선. 우리가 어렸을 때 혹은 젊었을 때 열심히 따라 부르던 노래들 중에요. 외국곡으로 원곡이 있는 노래들이 꽤 많았어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기도 했고요. 신기한 마음으로 재미있게 원곡을 찾아 듣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런 번안곡과 원곡을 비교해서 감상해보는 시간이에요. 오늘 첫 번째로 들어볼 노래는 5월인 만큼 트윈폴리오의 웨딩 케이크하고요. 원곡인 코니 프랜시스의 웨딩 케이크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코니 프랜시스의 웨딩 케이크는 제목에서 풍기는 이미지와는 달리 결혼식의 낭만을 노래한 곡은 아니에요. 오히려 결혼 생활의 현실과 인내를 다룬 어떻게 보면 다소 씁쓸한 내용인데요. 하지만 그 속에서 결혼할 때 약속을 기억해내고 가정을 지켜나가려는 책임과 인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곡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곡을 송창식과 윤형주로 구성된 트윈폴리오가 번안해서 불렀는데요. 원곡과 제목은 같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헤어져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된 여인의 심정을 노래하고 있어요. 훨씬 더 감상적이고 비극적인 심파의 정서를 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곡 들어볼까요? 먼저 번안곡인 트윈폴리오의 웨딩 케이크부터 들으시고요. 원곡인 코니 프랜시스의 웨딩 케이크 이어집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코니 프랜시스의 웨딩 케이크였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이 곡의 번안곡인 트윈폴리오의 웨딩 케이크였습니다.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곡 특선. 오늘 두 번째로 들어볼 노래는 세상에는 결혼을 한 사람이 있다면 싱글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죠. 번안곡 양혜승의 화려한 싱글 하고요. 원곡인 안지골드의 Eat You Up을 소개해 드릴게요. 재미있는 건요. 이 두 곡은 멜로디는 같지만 가사가 담고 있는 여성상과 태도는 아주 재미있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영국 출신의 가수 앤지 골드가 발표한 원곡은 80년대 중반에 세계 클럽을 휩쓴 유로 댄스 팝 스타일의 곡이고요. 제목 Eat You Up은 직역하면 널 잡아먹겠어 이런 뜻으로 굉장히 적극적인 욕망과 매혹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양혜승 씨가 2000년대 초에 리메이크를 했는데요. 원곡의 강렬한 비트는 살렸지만 가사는 완전히 새롭게 창작해서 연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혼자지만 당당하게 사는 싱글 여성의 행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발표 당시 큰 히트를 기록한 댄스곡이에요. 대곡 나란히 들어볼까요? 먼저 번안곡인 양혜승의 화려한 싱글, 원곡인 안지골드의 It You Up 이어드리죠.

양희승의 화려한 싱글 안지골드의 에듀업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잔잔하고 몽환적인 인디폭 사운드가 인상적인 스웨덴 출신의 밴드예요. 주니베 Don't Let It Pass 하고요. 호세 곤잘레스가 부른 Heartbeats 두 곡이에요.

주니베 Don't Let It Pass, 호세 곤잘레스의 Heartbeats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세련된 스페인 팝과 서정적인 향송의 매력에 빠져볼까요? 메카노의 Un Año Más, 또 한 해 하고요. 미셸 푸경의 Un Ballistuar, 아름다운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메카도의 우나뇨마스, 또 한해 미셸 푸갱의 윤 발리스투아르, 아름다운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주말만 되면요, 잠자는 게 아깝다는 분들 계세요. 밤을 새도 좋을 만큼 이 편안한 시간을 누리고 계시는 거죠. 날이 밝으면 몸은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내 시간을 가졌다는 기쁨으로 마음만은 뿌듯하실 것 같네요. 알 스튜어트의 The Palace of Versailles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일상 속 우릴 웃게 만든 기억들을 차곡차곡 마음속에 저장해두면 그게 일종의 보험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건데요. 그렇게 쌓아둔 예쁜 기억들이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 우리가 쉽게 무너지지 않게 중심을 잘 잡을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미래의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행복보험, 알차게 잘 적립하고 계신가요?

2026년 5월 16일 토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으로 소란의 행복 듣고 왔습니다. 행복한 기억은 보험과 같다. 행복한 기억을 많이 많이 정립할수록 좀 건강한 일상을 보낼 수 있을 텐데요. 행복한 기억.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진짜 행복을 찾아 나서려고 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이제 여행이나 뭔가를 성취했을 때 아니면 그런 큼직한 행복을 정립을 해놨다가 그리고 또 근데 매일매일 그런 게 반복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도 행복을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듣고 뭐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진짜 길을 가다가도 막 너무 감성적이긴 한데 진짜 꽃이 너무 예쁘게 펴 있으면은 막 그거 사진 찍고

왜 이렇게 예쁘게 폈어? 이러는 편이고요. 그리고 하늘 보고다가도 하늘이 너무너무 예쁘면 잠깐 멈춰가지고 하늘을 좀 길게 보는 편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원래는 이런 편이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고 그냥 직장생활 하면서 다니고 이런 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삶이 너무 삭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억지로라도 하루에 한 개씩이라도 나의 뭔가 이런 소소한 행복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그때부터 생긴 습관이에요. 뭐 하늘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처럼 뭐 꽃을 찾아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진짜 좋아하는 뭐 달다구리를 먹을 수도 있고 맛있는 거를 막 찾아서 먹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큼직한 행복도 찾는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이렇게 일상 속에서 작은 것들을 이 적립식으로 소액 적금하듯이 채우는 편입니다. 물론 큼직한 행복이 더 뭔가 도파민이 터진다고 하죠. 더 이렇게 큰 행복을 주긴 하지만 작은 행복도 같이 찾아보는 걸로 해요. 우리 상쾌한 아침 가족분들도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함께 하시면서 매일매일 얼마나 좋아요. 라디오 딱 틀면은 작은 행복 찾아가실 수 있게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께 행복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 토요일 나누고 싶은 이야기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니까요. 여러분들의 사연들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들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다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3: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4: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11: 카베페 주문.
10: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11: 카베페 주문.
12: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조이의 주땜무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제가 애칭을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쏙 드는 건 햄디예요. 햄디. 히히. 햄디라는 애칭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 우리 상하 가족분들께서 제가 햄스터, 햄토리를 닮았다고 추천해 주신 애칭이거든요. 저는 뭔가 되게 특이하고요. 그리고 제 성에 허씨잖아요. 그래서 히읗도 들어가 있어서 햄디가 좋아요. 햄디. 여러분 어때요? 햄디? 네, 의견 주세요. 햄디에게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세요.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 있다면 신청곡 남겨주세요. 저희가 여유 되는 대로 꼭 열심히 틀어드릴게요. 이은경님께서요. 유원님, 저랑 동갑이시네요. 요즘 유원님의 재미 요소는 뭔가요? 저는 요새 하루하루가 너무 지루하거든요. 쥐띠, 96년생 친구, 반갑습니다. 아, 이제 은경님의 이제 생일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생일이 지나면서 만 이제 30세, 30대로 정말 꽝꽝꽝 공식적으로 접어들었는데요. 30대가 되다 보니까 재밌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뭔가 20대 때는 항상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막 공부도 해야 되죠. 취업 준비도 해야 되죠. 그런 압박감이 있었다면 30대가 되니까 살짝 제 마음대로 인생을 이렇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의 재미 요소를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아 빼놓을 수 없죠. 이제 지겹다 그만 좀 얘기해라 하실 수 있겠지만 네, 빵을 먹는 것이 저의 인생의 정말 가장 큰 재미고요. 두 번째는 제가 또 언급했지만 덕질을 시작했습니다. 네, 우리 박효신 대장님은 제 마음속의 넘버원이지만 또 다른 새로운 그 시선을 우리 코르티스에게 그래서 요즘엔 그 친구들 영상을 찾아보는 게 저의 또 다른 재미 요소고요. 세 번째는 운전을 제가 하잖아요. 운전을 해가지고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네.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게 1번이랑 3번을 조합한 운전해서 빵 사러 가기. 이게 제 주말 루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상하 가족분들, 여러분들의 재미 요소는 뭐예요? 궁금해요. 제가 또 우리 상하 가족분들의 재미 요소를 찾아서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해 드릴게요. 이게 또 내가 몰랐던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거 나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저는 뭐 빵, 코르티스, 운전 네, 세 가지입니다. 은경님도 얼른 재밌는 거 잘 찾아보세요. 5608님께서는요. 아니 어제 마트에서 장 보기 전에 옷 쇼핑을 한 게 있었거든요. 짐이 너무 많아서 잠시 물품 보관함에 넣어놨는데 그걸 두고 왔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네요. 아 이놈의 정신머리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면 그거 돈 나가는 거 아니에요? 물품 보관함에 시간제로 이렇게 그 금액을 지불하지 않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아이고 얼른 가지러 가세요. 아 근데 마트 갈 때 물품 보관함에 넣어둔 거 너무 까먹기 쉽지 않나요 진짜? 아 이거는 5608님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왜냐면 장을 봤으니까 물건들도 막 바리바리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얼른 귀찮겠지만 다녀오시고요. 저희는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도경수의 괜찮아도 괜찮아 그리고 유승우의 플레이리스트.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 유원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플리마켓에서는 2016년 5월 2주차 뮤직뱅크 K차트 소개해드렸는데요. 주말을 맞아서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20위입니다.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으로 시작합니다. 2015년에 발표된 노래고요. 파워풀하고 에너지 넘치는 안무도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같이 들어볼게요. 오늘부터 우리는.

2016년 5월 2주차 뮤직뱅크 K차트 18위는요. 딘의 D가 차지했습니다. 다이나믹 듀오의 개코씨가 피처링을 해서 두 사람의 단짠단짠 목소리가 매력적인 곡이죠. 같이 들어볼게요. 딘의 D.

15위는 크러쉬의 우아해입니다. 크러쉬의 반려견 두유를 향한 사랑스럽고 귀여운 고백송이에요.

악뮤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이 노래가 7위를 차지했네요. 동심에서 바라본 독특한 시선의 가사가 특징인 노래인데요. 악뮤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여러분의 사연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정은혜님, 제 동기랑 이름이 똑같으시네요. 정은혜님, 2주 전에 에어컨 청소를 신청했는데 아직 한 달이나 더 기다려야 해요. 제가 너무 늦은 걸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빠른 걸까요? 맞아요. 아니, 제가 얼마 전에 미용실을 갔는데 에어컨을 틀어두셨더라고요. 전 너무 추웠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이제 조금 더

어웨이를 좀 타시는 분들은 에어컨을 틀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 은혜님께서 이렇게 한 달이나 더 기다려야 되시지 않을까요? 아, 에어컨 청소 해야 되는데. 아, 미뤄둔 게 너무 많아요. 진짜 에어컨 청소도 해야 되죠. 선풍기에 완전 먼지 쌓여있거든요. 제 방 선풍기. 선풍기 닦아야 되죠. 솔직히 고백하면요. 저 아직 겨울옷도 안 넣었습니다. 아, 겨울옷도 정리해야 되고요. 아, 진짜 여름 맞이하기 쉽지 않네요. 은혜님, 한 달 조금 더 기다리시고요. 그동안에는 선풍기로 잘 버텨보세요. 2997님께서는요, 제가 할머니 손에 자라서 할머니랑 친하거든요. 내일 오랜만에 할머니 댁 가서 할머니랑 같이 잘 거예요. 올 할머니 냄새 빨리 맡고 싶어요. 그러셨군요. 아, 근데 진짜 얼마나 예쁠까? 손주를 보면 얼마나 예쁠까? 아, 난 딸도 없지만 만약에 내가 이제 배 아파서 낳은 뭐 딸이나 아들이 그 다음에 그 또 이제 아기를 낳은 너무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어디에요? 할머니 댁이 어디지 궁금해요. 뭔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자식이 좀 어려져서 돌아온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아, 너무너무 귀엽겠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가셔서도 상하 함께 하실 거죠? 할머니랑 같이, 예, 네, 할머니랑 같이 들어주세요. 저희는 노래 같이 듣고 올까요? 오마이걸의 비밀 장원.

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 대체할 땐 어디로? 서진으로.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짝퉁이 뜹니다. 그러나 히든 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4: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5: 히든 태그. 이러니 천 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4: 정품만 파는 히든 태그 스토어도 있네.
6: 점심 때 뭐 하세요? 산책 가는 기분으로 가요광장 놀러 오실래요? 노래도 있고요, 수다도 있고, 이제 저 폴킴도 있습니다. 모든 날 모든 낮 12시에 만나요. 폴킴의 가요광장.

허희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스터 DJ,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희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언제든지 사연 남겨주세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저희는 1부 끝곡으로 김세정의 스카이라인 듣고요.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현의 굿모닝 팝스 주말맞이 리뷰 타임 가져볼게요.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방송 날이죠. 월요일에 배웠던 노래 다시 복습해볼까요?

시청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감성적인 사운드로 오늘 유용한 영어 표현들까지 익혀보세요. 그럼 오늘 미션 문장부터 들려드리니까요. 영어 문장으로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평생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죠. 두 번째, 너무 늦은 건가요? 세 번째, 난 당신이 연락하길 기대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어요. 네, 영국 출신 아티스트 마일스 스미스의 2024년 발매곡 Solo라는 곡입니다. 아무래도 이별 후에 적어내려간 가사 내용이겠죠? 자, 차근차근 찾아볼게요. 미션 문장 첫 번째, 당신은 평생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죠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오, 생각보다 굉장히 담담하게 예, 이별 후인데도 불구하고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You promised a lifetime. 첫 소절 찾아내셨죠? 당신은 평생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죠. 에 해당하는 가사였습니다. You promised a lifetime. You promised a lifetime.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You promised a lifetime. 당신은 평생을 약속했다. 라는 것이니까 아, 평생 나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죠. 라고 우리가 충분히 의역하실 수 있을 거예요. But left in a moment. 하지만 뭐래요? 그 상대방이? 하지만 left in a moment. 한순간에 떠나버렸어요. 라는 말입니다. I wonder if you even think about me. 나를 생각하긴 하는지가 궁금하네요. 라는 가사죠. I wonder if you even think about me. Throw me a lifeline. 네, 이어지는 소절인데요. Throw somebody a lifeline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lifeline, 뭔가 생명선, 생명줄이라는 게 연상이 되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구명밧줄, 생명줄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고 throw somebody a lifeline, 구명밧줄을 던져주다, 생명줄을 던져주다에 해당하는 뜻이니까 예, throw me a lifeline, 도와달라는 거예요. Cause I'm barely floating. 왜냐하면 내가 간신히 지금 floating, 떠다니고 있고 stranded, 오도가도 못하고 있고 좌초되었고 and broken, 부서졌거든요. 이처럼 사연을 쭉 열거하고 있었어요. 이제 두 번째 미션 문장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늦은 건가요? 라는 질문에 해당하는 문장 찾아보세요.

네, 명확하게 가사 내용 들으셨죠? You know, you got me lost in the dark. 당신은 나를 got me lost in the dark 라고 했으니까 나를 어둠 속에서 길을 잃게 했어요 라는 뜻이고 Is it too late? 들으셨죠? Is it too late for us? 네, 이 부분입니다. 너무 늦은 건가요? Is it too late? Is it too late for us? 네, 우리 이제 너무 늦은 걸까요? 그 다음, You know you got me lost in the heart. In my heart 라고 했으니까 당신은 나를 내 마음 속에서 길을 잃게 했어요 라는 가사도 들으셨어요. 또 반복적으로 알려줍니다. Is it too late? 너무 늦은 건가요? Is it too late for us? 우리 이제 너무 늦은 건가요? 라고 재차 확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미션 문장 Is it too late? 라는 부분을 반복해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남아있죠. 난 당신이 연락하길 기대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어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네, 이 부분은 특히 이 곡의 제목인 solo라는 단어도 여러 번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Oh, why did you get me so high? 라고 했어요. Why did you get me so high? 가 원래 문장이겠죠. Why did you get me so high? 당신은 왜날 그렇게도 하이라는 것을 여기서 그죠? 행복하게 하는 거, 설레게 만들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당신은 왜날 그렇게도 설레게 만들어 놓아서 to leave me so low, to leave me so low라고 이어지는 가사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좋으냐면 why did you A to B라는 구조를 먼저 이해하시면 편해요. Why did you A to B? 왜 A를 해서 결국 B 하게 만든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Why did you get me so high to leave me so low?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당신은 왜날 그렇게도 행복하게 만들어 놓고서 결국 나를 너무도 낮게 바닥으로 내버려 두나요? 왜 나를 힘들게 만드나요? 그쵸? 그 다음에 to leave me so low. 결국 왜 나를 혼자 되게 남겨두나요? 이처럼 우리가 구조를 이해하면서 해석도 완벽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당신은 왜날 행복하게 만들어 놓고 결국 이렇게 떠나버리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냐라는 뜻이었습니다. Oh, I was wasting my time hoping you'd call. 이 부분 들으셨죠? I was wasting my time. 나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어요. Hoping you'd call. 당신이 연락하기를 바라면서 기대하며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I was wasting my time hoping you'd call. 예, 명확하게 들리시죠? But you're so cold. 근데 당신은 so cold. 정말 차갑군요. Oh, why'd you make me feel safe? Just to walk away, just to let me go. 자, 앞에서 이미 설명해 드린 구조가 지금 반복적으로 들렸습니다. 그쵸? Why did you A to B라고 아까 설명을 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좀더 명확하게 해석하실 수 있을 거예요. Why did you make me feel safe? 당신은 왜날 안심하게 만들어 놓고? Just to walk away, just to let me go. 결국 떠나버린 건가요? 날 그냥 놓아버리려고. 이 정도로 해석을 할수 있을 거예요. Oh, why'd you get me so high? To leave me so low, to leave me so low. 네, 이처럼 특히 to leave me so low 첫 번째 들린 부분에 so low 이 부분이거든요. 너무 low, low, 낮은, 낮게라고 해석이 되는 철자였어요. 그리고 to leave me so low 이 부분은 이 곡의 제목이기도 한 solo, solo라는 단어였습니다. 예, 발음이 동일하니까 이처럼 가사에 맞게 잘 버무려 놓은 게 느껴지네요. 특히 행복하게 만들어 놓고서 떠나버린 사람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그럼 이곡 들어보시죠. Miles Smith의 solo.

그럼 핵심 문장들 리뷰 타임. 첫 번째, 당신은 평생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죠. 자, 이 다정한 말투로 한번 연습해 볼까요? You promised a lifetime 이었습니다. You promised a lifetime. 좋아요. You promised a lifetime. 당신은 평생을 약속했죠. You said we'd be together forever.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You promised we had a future. 아,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고 약속했죠. 라고도 대체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너무 늦은 건가요? 네, 짤막한 질문의 문장 하실 수 있겠죠. Is it too late? 딩동댕입니다. Is it too late? Have we gone too far? 우리가 너무 멀리 왔나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건가요? 라는 의도로 우리가 충분히 쓸 수가 있고요. Is it already over for us? 우리에게는 이미 끝난 건가요? 라고도 대체 문장 떠올려 보세요. 세 번째, 난 당신이 연락하길 기대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어요. I was wasting my time hoping you'd call 이라는 가사였습니다. I kept waiting for your call for nothing. 이 문장도 괜찮겠죠? For nothing 이라는 것은 헛되이 라고 해석되는 부분이니까 헛되게 연락을 기다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리듬 타면서 복습해 볼게요. You promised a lifetime. You promised a lifetime. You promised a lifetime. 두 번째, 너무 늦은 건가요? Is it too late? Is it too late? Is it too late? 세 번째, 난 당신이 연락하길 기대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어요. I was wasting my time hoping you'd call. I was wasting my time hoping you'd call. I was wasting my time hoping you'd call. 네, 굿모닝 팝스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 팝스,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Good Morning Pops 리뷰 타임은 내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습하고 싶은 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새로운 코너 꽁스꽁스로 돌아올게요.

0: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3: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우리.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난임 선정 이어듣기 국룰 짝꿍 노래들을 들려드립니다. 꽁스꽁스.

이 시간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어듣기 맛집, 환상의 짝꿍 노래들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이 노래들 이어 들으면 꿀맛이다! 여러분들의 사연이 담긴 짝꿍 레시피가 있다면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5689님의 사연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주말을 맞아 혼자 바다 보러 왔어요. 사실 얼마 전에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울적했는데 시원한 바닷바람 맞으니까 머리가 개운해지네요. 바닷바람만큼 시원한 이별 노래들, 오즈의 드라우닝, 안신의 이별여행 들려주세요. 혹시 저처럼 이별하신 분이 있다면 이 노래들 들으시고 다 떨쳐내시길 바랍니다. 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우선 축하드려요. 5689님,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별이란 뭐다? 네, 물론 슬프지만 또 다른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그 즐거움이 우리 5689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더 좋은 사람, 더 5689님과 잘 맞는 사람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이별하신 분들 다들 슬퍼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5689님의 짝꿍 노래 들으면서 이 이별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좀 달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즈의 드라우닝 그리고 안신의 이별여행 듣고 올게요.

이어들으면 더 좋은 노래 꽁스꽁스 8112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35 평생 연하랑 사귀어본 적 없거든요. 연하가 남자로 느껴진 적도 한 번도 없었는데 같은 동호회 3살 어린 친구를 만날 때마다 왜 이렇게 설레는지 모르겠어요. 누나라고 부를 때마다 제 심장이 요동쳐요. 아, 나 연하 좋아했네. 요즘 제가 즐겨 듣는 연하남의 노래를 신청합니다. 데이식스 좋아합니다. 인피니트 내꺼 하자. 아니 정말 연하, 아 저도 진짜 연하에 관심이 아예 없었는데 아니 이게 또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8112님.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아니면은 아직 시작은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잘 되시길 바라면서 8112님의 연하남 맞춤송 들려드릴게요. 데이식스 좋아합니다. 인피니트 내꺼 하자.

데이식스의 좋아합니다에 이어서 인피니트의 내꺼하자 들려드렸습니다. 꽁스꽁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어듣기 좋은 노래들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분의 짝꿍 노래들 틀어드릴게요. 저희는 계속해서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0704님께서요. 서울에 있는 놀이공원을 가기 위해서 아침부터 부지런히 나서고 있습니다. 아이 두 명에 부모님까지 모시고 온 가족이 다 가고 있어요. 오랜만에 하는 나들이라 부모님도 아이들도 지금 완전 기분 업업업입니다. 서울에 있는 놀이공원 그 잠실에 있는 거 가시는 거예요? 오, 아니면은 그 어린이 대공원 거기도 있잖아요. 그죠? 놀이공원 여러분들 좋아하세요? 전 놀이기구 아예 못 타요. 놀이기구 특히 고소공포증도 있고요. 아, 바이킹도 진짜 싫어요. 근데 유일하게 탈 수 있는 게 그 잠실에 있는 그 롯데월드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그 정글 탐험 보트 있거든요. 제가 그거 제일 좋아합니다. 제일 재밌어요. 그런 류들. 네. 그리고 후름라이드 정도는 탈 수 있는데 막 그 엄청 이렇게 막 완전 슉슉슉슉 왔다 갔다 하는 롤러코스터 같은 거는 절대 타지 못합니다. 아무튼 우리 0704님 부모님이랑 아이 두 명까지 모시고 놀이공원 가신다고 하셨는데 재밌는 토요일, 즐거운 토요일 보내고 오시고요. 저희는 노래 듣고 올게요. 마돈나의 포미닛.

선물처럼 반가운 오늘, 어떤 주말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요? 나의 주말 이야기. 꿈을 그리던 대학에 입학하고 부모님과 떨어져 기숙사 생활을 한 지 벌써 두 달이 됐다. 이제 나도

멘붕, 멘탈이 나가버리는 일이 많아졌다. 그때 잔뜩 주눅든 내 옆으로 다가와 쓱 커피 한 잔에 내밀어주던 사람, 나보다 두 살 더 많은 언니였다. 처음에 원래 그래, 금방 익숙해질걸? 이거 한 잔 먹고 기운 차려! 옆에서 내 실수를 다 처리해주는 언니를 보면서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나도 다음에 누군가 들어오면 언니처럼 따뜻하게 감싸줘야지. 이번 주말도 다시 한번 힘내야겠다.

잔나비의 아름다운 꿈 듣고 오셨고요. 나의 주말 이야기 오늘은 2911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함께 만나봤습니다. 맞아요. 특히 사회초년생 때 귀인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나에게 참 아무런 사이도 아닌데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 저도 운 좋게 정말 많이 만났었어요. 특히 언니들. 언니들이 저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막 알바 같이 했던 언니들이랑 연락도 하고 아나운서 준비 같이 했던 언니들 그때 저는 그 마음이 아직도 되게 궁금한 게 어떻게 보면 서로 같은 경쟁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저에게 자기 걸 이렇게 내어주면서 같이 잘 해보자 라고 응원도 해주고 그런 언니들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지금까지도 그 인연을 되게 소중하게 잘 이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귀인이 우리 2911님께도 있으셔서 참 큰 힘이 되실 것 같은데 아 저도 그런 언니가 돼야 되는데 아 제가 동생들한테 그런 언니가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동생들도 저를 좀 챙겨주는 것 같긴 한데 오늘도 다시 한번 다짐해봅니다. 저도 우리 언니들처럼 귀인이 돼야겠다. 우리 2911님도 또 새로운 알바생 신입이 들어오면 똑같이 알려주시면 되죠. 이렇게 사연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2911님께는 편의점 모바일 이용권 보내드릴게요. 나의 주말 이야기 여러분의 주말 어떤 얘기를 담고 있나요?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성시경의 두 사람 함께 듣고 올게요.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온스.

0: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1: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0: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제너두.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는요. 마틴 스미스의 미쳤나봐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경북 지역은 열기가 집중되며 내일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더위의 기세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부산 외곽고속도로 기장 쪽으로 금정산 터널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1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부근으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지선 창원 쪽으로 화원 부근 4차로와 갓길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역시 부근으로 차량대 서행하고요. 반대 대구 쪽으로 남대구 부근에서는 3, 4차로를 막고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안성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서울시내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 하월곡 램프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종암분기점부터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창동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6: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늘 우연처럼 학교 앞 정류장에 먼저 가 널 기다려. 매일 눈치만 보다 끝내 장난만 치다 삼킨 말, 널 좋아해. 달리고 달렸던 그 여름의 로맨스, 저기 저 별들 사이 숨겨둔 내 마음, 내 세상 내 소원은 전부 너였어. 매일 난 널 떠올리면 사랑을 알 것 같았어. 정승환의 에필로그 중에서. 5월 16일 토요일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이유로든 설레는 아침이길,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최유리님이 신청하신 정승환의 에필로그, 우리의 아침 1부 첫 곡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도 출석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평일과 다른 여유 있는 아침 함께 해주세요. 토요일 1부, 그때 뭐 들었어? 에서 추억여행 떠나기 딱 좋은 추억의 음악들 여러분 선곡으로 들어보고요. 2부 우리 유니버스에서는 여기가 아닌 다른 공간 잠시 같이 다녀올게요. 사용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1061,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시절 기억나세요? 그때 뭐 들었어? 오늘은 9214님 선곡입니다. 2003년에 대학 새내기였는데요. 대학생 시절이 그리워요. 그때 즐겨 듣던 음악 신청합니다. 하고 사연을 주셨네요. 03학번이셨군요. 저는 사실 대학 때 좀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20대에 대한 기억이 그리 좋지 않았었는데 요즘 들어 여러분과 얘기 나누면서 나의 20대도 그렇게 빛났었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03학번 9214님의 대학생활은 어땠나요? 신청해 주신 음악 들을 때 무얼 하고 계셨을까요? 03학번이 풋풋한 시절에 듣던 음악 골라주셨어요. 2003년 노래도 있고 2004년 노래도 있는데 2000년대 초반 지금보다 한참 어리고 젊은 각자의 그 시절 떠올리면서 들어볼까요? Fly to the Sky의 Missing You, 동방신기의 Hug, 태희의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그때 뭐 들었어? 9214님 선곡으로 Fly to the Sky의 Missing You, 동방신기의 Hug, 태희의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들으셨습니다. 9214님에게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때 뭐 들었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그때 그 시절 어떤 음악을 들으면서 보냈는지 사연과 함께 선곡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그때 뭐 들었어? 게시판에 남겨주시거나 방송 중에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뽑힌 분들에겐 햄버거 세트 쿠폰 드립니다. 세 곡 이상 적어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트니 유스턴의 I wanna dance with somebody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1부 함께하고 계세요. 9698님 주말이지만 바쁩니다. 밭일을 많이 하는데 게으름 피우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래도 경아님 목소리 들어가면서 노래도 듣고 하니 힘이 나요 하셨는데요. 아우, 가장 몸 바쁘게 움직이시는 일을 하시면서 드는 그 생각이 게으름이겠나요? 좀 쉬고 싶으신 거겠죠? 부디 오아조가 노동요로 손색이 없기를 바랍니다. 4460님, 사실 이 시간에 라디오 잘 안 들었는데 좋네요. 이제부터 그럼 같이 해주시는 건가요? 4460님? 오금자님, 아침에 이불에서 나오기가 힘들어요. 경아님은 어찌 이불을 박차고 나오시나요? 여러분과 약속이니까요. 저는 제 약속은 사실 정말 못 지키겠어요. 그냥 이렇게 이불이 있을 때 제가 그냥 혼자서 이때쯤 일어날까 하고 생각했던 거는 절대 지키지를 못하는데 이 남과 한 약속은 그래도 지켜야 하니까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들 정말 정신력이 얼마나 강하신지 모르겠어요. 송기무님 신청곡 함께 듣죠. 박지훈의 난 사랑에 빠졌죠. 이어서 로이킴의 Love, Love, Love, SES의 Just a Feeling까지 함께 듣죠.

박지훈의 난 사랑에 빠졌죠. 로이킴의 Love, Love, Love, S.E.S의 Just a Feeling 들으셨어요. 이은미님, 장거리 운전이 너무 피곤하지만 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달간 토, 일 쉬는 날 없이 출근이라 몸이 버틸지 걱정이에요. 힘을 주세요 하셨어요. 이은미님, 출근길 2시간이라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주말이라도 좀 쉬셔야 할 텐데 그게 안 되니 최대한 체력 잘 안배하시고요. 좀 무리되는 일은 최대한 피하시면서 살살 한 달 보내십시오. 한유나님, 5월엔 예쁜 열매가 마음에 열리길 바라요 하고 항상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로 식구 같은 사연을 보내주시는 한유나님 고맙습니다. 두 곡 이어서 들을게요. 이승기의 삭제, 박하요비의 어떤가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0: 좋다.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2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오늘도 마라톤 대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출발해 가양대교를 돌아오는 코스인 만큼 현재 가양대교가 양방면으로 모두 1, 2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또 월드컵 경기장 주변 도로 역시 통제되고 있는 만큼 주변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한남부터 서초 사이를 시작으로 오산에서 남사 사이와 망향휴게소에서 천안분기점 부근, 다시 독립기념관에서 천안호두휴게소 사이로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에서는 양양 쪽으로 강일에서 남양주요금소 사이와 더 가서는 화도에서 서종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안성 맞춤휴게소에서 금광 3터널 사이 1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차로 변경에 유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에서는 평택 쪽으로 남한산 일대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사보니 언니 안녕하세요.
1: 이본 누나 안녕하세요.
2: 콩디 안녕하세요.
3: 이본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4: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0: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기뻐요.
5: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게.
4: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2: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6: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9: May I help you?
6: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KBS 이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아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The 1975의 The Sound 들으셨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방송 외의 시간에는 홈페이지로 받을게요. 검색창에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해리가 마법 주문을 외쳤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마법 같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여기가 아닌 다른 곳을. 우린 지금 그곳에 있어요. 우리 유니버스.

살다 보면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데 몇 날 며칠 그 말이 떠올라 그때마다 괴로운 건 어째야 할지. 얼른 잊어버리자 생각하는데도 잘 안 돼서 머리도 마음도 복잡한 어느 날 친구들과 먼 교회의 카페에 가기로 했는데 마음이 동하지 않았지만 오래전 약속이라 별 수 없이 친구의 차에 몸을 싣고 강물이 보이는 통창으로 된 카페에 도착. 나는 아무거나 괜찮아. 의욕 없이 말하고 자리에 먼저 앉는다. 친구들이 빵과 음료수가 가득 든 쟁반을 들고 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수다 시작. 이 카페에서 베스트셀러라는 빵 얘기에 센스 있게 꾸며놓은 카페 인테리어 얘기에 각자의 근황에 대화가 다양한 주제를 넘나드는데 솔직히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다. 그때 친구 하나가 감탄하며 하는 말, 와, 강물에 햇빛 반짝이는 것 봐, 예쁘다. 우르르 고개를 돌려 창밖 강물을 바라본다.

창을 통해 강을 바라보는데 천천히 흘러가는 물결, 온통 눈이 부신 반짝거림에 시선이 멈춘다. 멍하니 바라보다 보니 복잡한 생각도 잦아들고 감정도 잔잔해지는 느낌. 아, 이런 맛에 물멍이라는 걸 하는구나 생각하면서 가만히 물이 흘러가는 걸 바라본다. 물멍 중이야? 친구 하나가 문득 물어본다.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 턱까지 괴고 창밖만 보고 있었다. 냅둬 냅둬. 또 다른 친구의 목소리에 마음 편히 다시 시선을 창밖으로 돌린다. 사정이 있겠거니 하면서 내버려두는 사람들 곁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한결같이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던 어느 날, 향긋한 커피와 고소한 빵 냄새가 가득한 카페에서

우리 유니버스, 오늘은 물멍을 해봤어요. 물이 흐르는 걸 보면 무념무상의 상태가 되면서 번뇌가 정리하는 느낌이 들죠? 물멍이 아니어도 여러 스타일의 멍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특별히 선호하는 방식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저는 불멍을 하면 그렇게 멍해지면서 마음이 좀착 가라앉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 유니버스에서 들은 곡은 유재하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권진원의 살다 보면, 그리고 아바의 안단테 안단테, 더스티 스프링필드의 The Look of Love였습니다.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로시드 폴의 그대의 손으로 들으셨습니다. KBS 1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2부 함께하고 계세요. 3832님 요즘 애기 사과 솎아주는데 꿈에서도 솎아주는 꿈을 꾸네요. 아산에서 소금숙 하고 사연을 주셨어요. 아유 주무시면서도 일하시네요. 파이팅. 7122님 남편은 물건을 바로 찾을 수 있게 다 보이게 늘어놓는 습관이 있어요. 고등학생 아들은 아기 때부터 정리를 못해요. 물건이 보여야 된다나요? 반면 전 물건은 다 정리함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에요. 우리 집 두 남자 저랑 너무 안 맞아요. 야, 이거는 정말 좀 정반대라 고민이 되시겠는데요. 저도 물건들이 눈앞에 있으면 좀 정신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크게 항목을 정해놓고 그 항목 안에 몽땅 다 집어 넣어놓고 덮어버리고 제 눈앞에 일단 안 보이게 보통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는데 그러면 뭐 서랍이든 어떤 수납함이든 거기 안에 다 일단 넣고 두 분 남편과 아드님 보실 수 있게 밖에 목록을 싹 적어놔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이 협의점을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아, 아니면 7122님이 적응을 하셔야만 하는 건가? 잘 이 습관들 한번 잘 조정을 해보시길요. 정복숙님, 중학교 때 이민 갔던 친구가 미국에서 톡을 보냈어요. 60이 되어 만날 생각하니 꺼려지네요. 스마트하고 피부가 하얗던 그 중학생을 너무 낯선 모습으로 만날까 봐 어색함도 커요. 아, 이거 혹시 성별이 다른 친구신가? 그거는 아니겠죠. 예전이면 아마 여중 아니면 남중 이랬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근데 그간 전혀 소통이 없다가 만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거의 한 45년 이상? 보지 못한 친구인데 와 저는 기억도 못할 것 같은데 대단하시다. 근데 낯설기도 하시겠지만 그 스마트하고 피부 하얀 그 학생이 언뜻 보이는 순간 아주 반가움이 훨씬 커지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만나실 때 꼭 한번 또 사연 남겨주세요. 2175님 버거스 정류장 앞 마트인데 얼마나 사람들이 와서 묻는지 복권 안 판다는 글을 이렇게 잔뜩 붙여놨어요. 너무 웃겨요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어떤 특정 복권을 안 파는 거고 다른 복권은 파네요. 홍보 스티커가 붙어있는데 그 특정 복권이 없어요. 이게 몇 개가 붙어있어요. 이건 마치 당기세요 못 읽는 거랑 똑같네요. 이 한국인의 눈에 안 보이나 봐요. 이정혜님 신청곡 함께 들을게요. DJ DOC의 머피의 법칙.

이어서 들으신 곡은 손문호님 신청곡이었어요. 벅의 맨발의 청춘. 임수진님이 꽃중년 하려고 살짝쿵 눈 시술하셨대요. 선글라스 쓰고 다니는 모습이 웃겨요. 아, 그래도 너무 기대되시죠? 아름다운 눈매로 거듭나시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원하게 떠지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 요즘에 이렇게 막 눈꺼풀도 무겁고 그런 건지. 5887님, 5월은 가정의 달, 이렇게 행사가 많은 달에 우리 집은 매일매일 일이 생겨요. 며칠 전에 밥솥이 고장나서 고쳤더니 그 다음날 잘 쓰던 세탁기가 이상해서 고쳤고 차도 이상하고 TV도 안 나와요. 좋은 일이 생기려나 봐요. 야, 이거 왜 이렇게 자꾸 고장나?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야, 좋은 일 생기려나 봐 하고 생각하시는 이 마음에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이렇게 새로 싹 바뀌거나 뭐 이런 변화의 시기 때 뭔가 한꺼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이 분명히 생길 것 같습니다. 5253님, 미화원 8년 6개월 한 68세 석일순입니다. 출근길에 넘어져서 입원 2주하고 퇴원했어요. 출근하고 싶지만 이젠 퇴사해야 할 것 같아요. 아침마다 경아 씨 밝은 에너지 받으면서 매일 운동하겠습니다 하셨어요. 아유, 큰일 날 뻔하셨네요. 아, 갈수록 정말 넘어지는 게 좀 큰일입니다. 저도 이젠 넘어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에 조심조심 다니게 되더라고요. 이제 운동하시면서 일종의 재활도 좀 하셔야겠죠. 몸이 놀라신 거니까. 그리고 체력도 이렇게 잘 기르면서 건강하게 생활하시길요. 4794님, 염색 안 하고 버티고 있었는데 흰머리가 부쩍 많아져서 염색해야 할 것 같아요. 경화 씨도 염색을 하신 건가요? 색상 추천해 주세요 하셨네요. 아니,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상은 스스로 가장 잘 아실 텐데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거 말씀드려도 되나? 저는 염색이 아닙니다. 실은 제가 염색을 하면 두피가 너무 아프고, 그리고 이제는 그 흰머리 자라는 속도가 너무 빨라져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염색은 못하고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요즘에는 정보가 엄청 많지 않나요? 세상에 너무 정보들이 많은데 갈변 샴푸라고 우리나라에서도 팔고 외국에서도 팔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를 사가지고 저는 좀 한꺼번에 돌려 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기에게 맞는 어떤 흰머리를 가리는 방법이 정말 많이 정보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화영님, 사랑해야 할 것들이 많은 5월, 사랑의 의무감만 더해지는 건 아닌지 자책하게 되지만 5월에 이 노래 꼭 듣고 싶어 신청해요 하면서 예쁜 노래 신청해 주셨네요. 한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어서 유키카의 가까이 하고 싶은 그대까지 함께 들어요.

해감에서 보내왔어요. 칼국수 해 먹으려고요. 바지락 한가득 넣고요. 바지락 술찜도 해볼 거예요. 비싸다는데 진짜 너무 고마운 거 있죠?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어유, 스티로폼 상자 안에 비닐로 소분까지 다 해가지고 그득 보내셨네요. 맛있는 바지락 음식들 해 드시면서 오늘 하루 보내실 수 있겠는데요. 이거 들으시는 분들 오늘 점심에 혹은 아침에 바지락? 이렇게 생각이 나실 것 같아. 오늘 끝곡으로 맥스웰의 Whenever, Wherever, Whatever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나들이 정체는 주요 상습 정체 구간 중심으로 길어졌다가 밤 9시를 넘어서면서 대부분 풀리겠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오늘도 마라톤 대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출발해 가양대교를 돌아오는 코스인 만큼 현재 가양대교가 양방면으로 모두 1, 2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또 월드컵 경기장 주변 도로 역시 통제되고 있는 만큼 주변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성수대교를 앞두고 3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잠실대교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둔대분기점에서 동군포 사이와 다시 용인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정체되는데 용인휴게소 부근 4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호법분기점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그 밖에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여주분기점에서 감곡 사이로 10km 구간에서 정체 길어져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2: 사랑하기 때문에
3: KBS.
0: 잠시 후 9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거리마다 눈꽃처럼 피어났던 입함나무꽃이 떨어지자마자 은은한 향기와 함께 찾아온 반가운 꽃, 바로 아카시아 꽃이고요. 바람 따라 불어오는 아카시아 향을 맡다 보면 어린 시절 추억들이 방울방울 떠올라요. 입함나무 꽃보다 화려하진 않지만 동네 뒷산을 걷다가 만나는 아카시아 꽃은 소박한 향기가 정말 좋고요. 어린 시절 동생들과 아카시아 꽃을 따먹었던 기억들, 아카시아 나무 사이로 술래잡기 하면서 놀았던 친구들, 아카시아 꿀을 땄던 부모님의 모습도 생각납니다. 뒷산에 아카시아 꽃 향기 맡으면서 그리운 노래 들으면서 아름다웠던 추억과 만나보는 토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